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두근두근 두근이.
2: 제가 부를 노래는 그대로 멈춰라입니다.

0: 임지야 진짜 그대로 멈췄다.
1: 어떡해. 눈이 움직이질 않아. 노래도 나오질 않아. 안 돼.
2: 지아야.
3: 지아 벌써 자? 이따 꾸자야지.

0: 일어나 얼른. 얼른 씻고 자. 내일 유치원에서 동요 발표회 잘하려면 일찍 자야지.
1: 엄마,
0: 응?
1: 나 내일 배 아프면 유치원 안 가도 돼요?
0: 내일 배 아프고 싶어? 노래 발표하기 싫어서?
1: 아니, 지금도 좀배 아픈 것 같기도 하고.
0: 우리 지아 평소엔 활달하면서 발표할 땐 그렇게 긴장하더라. 걱정 마, 잘할 수 있어. 우리 딸 얼른 씻고 주무세요.
1: 안녕, 난 지아야. 내일 유치원에서 동요 발표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떨려. 나 어떡하지?
2: 자, 지금부터 딩동댕 유치원 가을 동요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발표회 준비하느라 노래 연습 정말 열심히 했죠? 열심히 준비한 노래 오늘 친구들 앞에서 씩씩하게 잘 들려줄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앞에서 노래할 때 우리 모두 힘차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김윤희 친구! 박수!

0: 우리 윤이 첫 번째 순서인데도 긴장하지 않고 너무 씩씩하게 잘해줬죠?
1: 네!
0: 다시 한 번 더 박수!
1: 네!
0: 자, 그럼 다음 순서는 지윤호 친구! 자, 박수!
2: 어떡해, 윤호 다음 난데.
3: 안녕하세요. 제가 부를 노래는 멋쟁이 토마토입니다.

0: 너무 떨려서 발표를 포기하려는 지아의 마음이 위험해. 지아를 마음의 방으로. 오호리딩딩. 나도 떨려.
1: 여긴 지난번 왔던 마음의 방?
2: 어? 지아야! 빨리 숨어야지! 얼른!
1: 숨어?
2: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찾으러 오기 전에 숨어야지! 얼른! 빨리 숨어! 선생님이 너 찾으면 내가 너 여기 없다고 할게!

0: 그동안 내가 발표할 때마다 떨렸던 게 다.
1: 맞아. 두근이 때문이야. 빨리 숨어.
0: 아이, 잠깐만. 두근아, 나 너 때문에 힘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두근해서 힘들다고.
1: 그치, 힘들지. 아이, 그러니까 노래 발표하지 말고 숨어. 빨리 빨리 빨리.
2: 그건 안 돼.
1: 진이야.
2: 지아야, 난 네가 노래 발표 꼭 하면 좋겠어. 왜? 아까우니까.
1: 아까워? 뭐가?
2: 그동안 지아가 한 노력들. 지아도 발표할 때면 열심히 연습했지.
1: 나?
0: 즐겁게 춤을 춰.
3: 맞아. 나 그동안 노래랑 춤이랑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
0: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2: 그 노력이 아까워서 난 지아가 도망가지 말고 노래 발표 씩씩하게 해내면 좋겠어. 어때 지아? 용기 내볼래?
1: 지아야, 할 수 있겠어?
0: 아이, 두근아, 너 때문에 나 또 떨리잖아. 난 친구들은 다 씩씩하게 발표하는데 왜 너 마음속에만 두근이가 있는 거야? 왜?
2: 지아야, 딴 친구들 마음속에도 두근이가 다 있어.
0: 딴 친구들도?
2: 응! 크기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가슴 속에 두근이가 있어. 여러 사람 앞에서 가슴이 두근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심지어 TV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할걸. 그래도 용기 내는 거지.
0: 그렇구나. 난 나만 떨리는 줄 알았어.
2: 그게 다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야. 근데 용기 내서 자꾸 발표하다 보면 점점 더 실수하지 않고 발표를 잘하게 될걸.
0: 그래, 맞아. 그러니까 두근아, 네가 나 좀 도와줘. 네가 너무 두근대면 나 힘들어.
1: 알았어. 진정해보도록 노력해볼게. 그래, 실수하면 좀 어때?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하면 되지.

0: 순서는 임지아 친구 박수!
1: 실수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할 거야.
2: 제가 부를 노래는 그대로 멈춰라입니다.

와,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막 용기가 나.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0: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무술을 배워요.
1: 오늘은 팔팔한 친구들이 체육관으로 수업을 받으러 왔어요.
2: 안녕 얘들아, 어서들 오렴.
0: 근데요 선생님, 왜 목욕 가운을 입고 계세요?
2: 이건 목욕 가운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수업에 맞는 도복을 입은 거야. 너희도 신발 벗고 올라와서 저기 도복으로 갈아입어보자.
3: 와, 진짜 신난다.
0: 여기 바닥이 폭신폭신하다.
2: 맞아, 완전 폭신해. 오늘은 무술이 뭔지 다 같이 한번 배워보자.
4: 사극의 그 무술이요?
2: 아니, 무술. 무술은 운동의 한 종류란다. 우리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지.
5: 싸우는 거 맞죠?
2: 어, 아니야, 데니. 무술은 사실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야.
4: 저는 싸울 줄을 몰라서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2: 아하, 그래도 무술을 배우면 좋단다. 몸도 마음도 아주 튼튼해지거든. 황소 아저씨가 시범을 보여줄 거야.
6: 안녕, 얘들아.
7: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2: 이제 황소 아저씨가 선생님 쪽으로 돌진할 거야. 그럼 선생님이 무술로 아저씨를 막을게.
4: 아프시겠다. 우리도 저거 해야 돼요?
2: 아니야. 첫 수업에선 안 해도 돼. 대신 선생님이랑 하나만 약속하자. 무술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요. 맹세할 수 있지?
7: 약속할게요. 아무한테나 무술 함부로 쓰지 않을게요.
2: 아유, 착해라.
0: 황소 아저씨, 아까 넘어질 때 많이 아팠어요?
6: 아니야, 페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알면 하나도 안 아파. 걱정 마.
2: 제일 먼저 배울 게 바로 그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이야. 그냥 털썩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이제 너희가 해볼래?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그렇지. 그래, 잘했어. 이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할 거야. 바로 이렇게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리고 눈을 꼭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만 서는 거야. 콩주머니 떨어뜨리지 않고. 황소 아저씨가 바로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려주실 거야. 자, 이제 눈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 서보자.
0: 말도 안 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2: 쉿, 모두 조용히 자기 숨소리를 들어봐.
4: 힘내, 베드로. 넌 할 수 있어.
2: 숨 마시고, 내쉬고.
7: 마시고, 내쉬고.
1: 숨소리를 들으면 균형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8: 이거 효과 있다.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요.
2: 잘했어. 이제 마지막 운동을 해볼게. 모두 이렇게 한번 서볼까? 이 자세에서 한 손은 쭉 내밀고 다른 손을 쭉 당기는 거야. 자, 이렇게. 좋아. 이제 더 빨리 해볼까?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 하! 하!
7: 하! 하! 하!
2: 더 크게!
7: 하! 하! 하!
2: 안 들리네. 더 크게.
7: 하! 하! 하!
2: 아주 잘했어. 오늘 수업 정말 잘 따라와줬어. 그러니까 이제 흰띠를 받을 자격이 있단다.
0: 저는 황소 아저씨 같은 빨간 띠로 주실래요?
2: 아직은 안 돼, 페파. 초보는 하얀 띠를 받아야 해. 계속 배우다 보면 하양 다음에는 노랑 띠, 주황 띠, 초록 띠, 보라 띠, 빨강, 갈색 띠를 받는 거야.
0: 와,
4: 색깔이 엄청 많구나.
6: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이렇게 검은 띠를 받을 수 있어.
1: 페파 선생님은 무술 전문가십니다.
2: 자, 여기 너희 띠 받아라.
7: 오!
0: 감사합니다, 선생님.
8: 이것도 재밌다.
1: 팔팔한 무술이 좋았어요. 무술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햄스터 선생님의 개미 농장.
1: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있습니다.
0: 선생님,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란다. 손님이 오실 건데 방이 지저분하면 창피하니 치우는 거야.
5: 이분은 햄스터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9: 안녕, 잘 있었어 얘들아.
10: 안녕하세요, 햄스터 선생님.
2: 햄스터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실 걸 가져오셨단다. 오,
11: 그거 로켓이에요?
4: 아닌 텔레비전이에요?
9: 아닌데.
12: 그럼 엄청 큰 창문이에요?
13: 아니면 마법 거울일까요?
9: 아니거든. 좋아, 힌트 하나 줄게. 이건 동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란다.
11: 어, 고래일까요?
9: 아니야, 이건 괴물한다.
12: 아무리 봐도 전 그냥 큰 창문 같은데요.
9: 맞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수지. 하지만 이건 내 개미들이 사는 개미 농장이라는 거야.
13: 와, 이거 봐, 방 진짜 많다.
9: 그래, 방이 아주 많지.
13: 이 개미들 위험할까요?
9: 세상엔 위험한 개미들도 있긴 하지. 하지만 이 개미들은 아니란다.
13: 이 안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9: 여기 있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지.
13: 개미는 뭘 먹어요?
9: 개미는 여러 가지를 먹지.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단맛이 나는 거란다.
13: 개미도 말할 수 있어요?
9: 물론이지. 개미도 서로 말해. 이렇게 더듬이를 흔들면서 말한단다. 자, 너희가 쓸 더듬이도 많이 가져왔어. 이거 쓰고 개미처럼 말해볼래?
10: 말해!
9: 좋아, 머리에 하나씩 썼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보자.
5: 파파랑 친구들이 개미처럼 말하고 있네요.
12: 안녕, 수지 개미야. 안녕, 페퍼 개미야.
4: 햄스터 선생님, 여기 있던 개미들 어디 간 거예요?
6: 저런, 개미 농장이 텅 비었어요.
9: 마개를 끼워야 되는데 깜빡했네. 개미들이 다 나가버렸어.
2: 아무도 움직이지 마.
4: 선생님, 저기...

0: 얘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1: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2: 맞아. 개미들이 좋아하는 단맛이 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0: 선생님, 저 잼 샌드위치 있어요.
3: 하지만 먹이를 주면 개미들이 집에 안 가고 여기 살지도 몰라.
2: 아니에요. 개미는 먹이가 생기면 일단 집에 가져가요.
0: 그럼 우리가 단 걸 주면 되겠네요. 개미들이 단 걸 받으면 다시 개미 농장에 가져갈 거예요.
2: 맞아, 바로 그거야. 대파가 준 샌드위치를 조금 떼어서 바닥에 놔주자.
0: 아, 개미가 오고 있어요.
1: 저거 봐, 바로 친구를 찾고 있어.
4: 샌드위치를 봤다고 알려주나 보다.
3: 개미들 말로 얘기하나 봐.
0: 그리고 먹을 걸 집으로 가져간다. 우와, 성공이에요.
2: 오, 안녕. 개미들이 돌아왔네. 다 무사히 집으로 왔어.
0: 집에 왔으니까 이제 내 샌드위치 먹어봐.
1: 얘들 보니까 나도 샌드위치 먹고 싶다.
3: 그래, 페드로. 먹지 뭐. 점심시간 다 됐잖아.
5: 만세!
3: 얘들아, 오늘 개미농장 구경해보니 어땠어? 즐거웠니?
5: 네!
3: 그럼 햄스터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자.
5: 고맙습니다, 햄스터 선생님.
6: 아이들은 개미농장이 좋았어요. 개미농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어디로 갔지?
1: 그러게.
2: No, no, no.
0: 어?
2: Hi, guys.
0: Hi.
2: There's a problem.
0: 왜? What's the matter?
1: 어? 에너지? 응. 이거 차륵 아니야?
2: 응, 차륵 맞아.
1: 어?
2: 나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어? 차륵이 모자라.
0: 아.
2: No clay, no clay.
1: Oh, no.
0: 괜찮아. 우리 그럼 이따가 차륵을 더 구해줄게. 같이 만들자.
1: Oh, that's a good idea. 그럼 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겠다.
0: 맞아, 맞아.
2: 정말이지?
0: 어.
2: 진짜지?
0: 그럼.
2: 약속?
0: 약속.
1: 자, 얘들아. 그러면 let's sing together the super duper ABC song.
0: 좋아, 좋아.
2: Let's do it.

0: A meets Y.
1: 와!
2: Joy, do your magic.
1: Okay. Hmm?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A, A, A. Catch me if you can.
2: Let's go inside.
1: Huh? 저거 찰흙 아니야?
2: Yes, it's clay.
0: A, A, clay. A, A, clay.
2: Whoa! Let's make a robot out of this.
1: Huh? 지금?
3: 같이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잖아.
0: 알았어. 같이 만들자.
3: 영차, 영차.
1: 다 만들었다.
2: Finished.
4: Yay!
1: 흙이 마르고 있어.
0: 어떡하지?
2: There's some spray over there. A, A, spray. A, A, spray.
1: 아,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자.
4: 와!
1: It's amazing!
0: 우와, 로봇이 멋있게 변했어. 맞아, 버튼도 생겼고.
1: Catch me if you can.
2: Aha! I got it! This is a play button! A, A, play. A, A, play.
4: Yay!
2: Play!
4: 움직인다!
1: 와, 정말 신기해!
0: 잠깐, 이 버튼은 뭘까?
1: 어? 저 표시 만화책에서 봤는데.
2: 어? I got it!
0: 또 알아냈어?
2: Isn't it say?
1: Say? 말하다? A, A, say. A, A, say.
4: 와! 맞았다!
0: 누르면 어떻게 될까?
5: I can say 와, anything.
1: 로봇이 말을 해.
5: Say the name.
2: I'm energy.
5: Say the name.
2: It's a jug.
5: Say the name.
0: It's a dish.
1: 로봇이 궁금한 게 많은가 봐.
5: Say the name. Say the name. Say the name.
1: 어떻게 로봇이 계속 물어봐?
2: Name, name, Let's go outside.
4: Okay.
5: Say the name. Say the name. Say the
0: name. 안 되겠어. Let's go to the Super Duper World.
6: Ah! 아이고 답답들하네. Play button, Say button도 눌렀는데 Stop button은 왜 안 눌러?
7: 그러게요. 그걸 눌렀으면 그렇게 도망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
8: 아이고, 그래도 우리 위즈드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A, Y, Y를 같이 만나면 A 소리가 난다는 걸 알려줬으면 된 거죠.
7: 그건 그렇네요.
8: 뭐야, 뭐야.
7: 자. 소리가 귀 들리는 것 같아.
0: 맞아, 맞아.
9: 세이파, 세이파, 세이파.
0: 저의 에너지가 한 거잖아.
1: 뭐? 아!
9: 세이파, 네임, 세이파, 네임, 세이파, 네임.
1: 에너지, 놀랐잖아.
10: 놀랐지? 그래도 나 흉내 좀 잘 내지?
0: 맞아, 맞아. 잘 따라하네.
1: 에이, 그래. 자, 얘들아, 우리 오늘 어떤 단어들을 만났는지 확인해보자.
0: 맞아, 맞아. 친구들, A와 Y가 만나면 과연 어떤 소리가 내는지 잘 들어봐봐.

0: A clay. A A clay.
1: A A spray. A A spray.
2: A A play. A A play.
1: A A say. A A say.
3: Good job.
2: Celebrate 해야 되잖아.
0: Yeah, yeah, yeah.
2: And what better way to celebrate than
4: sing a song?
0: Come on, everyone, let's
2: yeah,
0: sing.
2: Let's go.
0: La la la la la la la la.
5: 어머, 에너지가 흉내를 참 잘 내네요.
2: 맞아요. 오늘 단어 찾는 데에도 활약도 많이 했잖아요.
6: 아, 그게 다 저를 닮아 똑똑해서 그런 거죠.
5: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6: 아닌 것 같다며? 어? 아, 저 삐집니다.
5: 어허. 아이고, 지금 삐질 시간이 어딨어요.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6: 아, 아하, 아하. 슈퍼 두퍼 대마법사들의
4: Magic Picture.
0: Let's start.
7: We make a robot with clay.
0: We spray water.
7: The robot moves when we press the play button.
0: The robot can say anything.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하세요 외쳐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1: Whoa!
2: Can I throw it today?
1: Oh, okay.
2: Thank you. Yes. Okay, okay. Let's
3: throw,
2: go.
3: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1: Whoa! Challenge time.
2: Challenge time.
4: 왜? Challenge time 성공하면 다시 한 번 돈 줄 수 있잖아.
1: That's right. It's a challenge time.
4: 맞아, 맞아.
2: 오키도키 좋아. Let's do it.
4: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We can do it.
1: Yeah.
2: Yeah.
0: Group mission.
5: Group mission?
1: 어, 우리 다 같이 하는 건가 봐.
2: Oh, together.
1: Yeah.
0: Ready, start.
2: Yak!
1: Ox!
2: Come on, come on.
1: Toy. I'm sorry, 어떡해. Oh, I'm sorry, 미안해, 얘들아.
4: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1: Okay.
4: 이번엔 조이부터 시작해.
2: 오케이, 좋아, 좋아.
1: 고마워. 자, 친구들,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응원해줘.
2: 응원해줘.
0: Ready, start.
1: Yak.
2: Ox.
4: Sheep.
5: Yay!
2: 이제 다시 던질 수 있겠다.
1: 맞다.
2: Oh, yeah.
1: 이번에
2: oh, yeah.
1: 누가 던질까?
4: 이번에도 에너지 다시 한 번?
2: 나? 좋아!
3: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0: are.
1: Wow!
2: 좋아. 그럼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Or. Catch me if you can.
0: 어? 저기 뭐가 있다.
1: Let's go inside. It's a horse.
0: 하, 맞아. 말이야.
2: Or horse. Catch me if you can.
3: 너희들은 누구냐?
1: Hi, we are the Super Duper Wizards.
3: 마법사들이라고?
1: Yes!
0: 함부로 들어와서 미안해요.
3: 그건 뭐 괜찮은데. 너희들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1: 그럼요. How can we help you?
0: 뿔이다.
2: Or horn. Or horn.
3: 그래. 나는 뿔이 난 야수야. 이 뿔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모두 싫어하지.
0: 우린 안 싫어해요.
1: 맞아요.
3: 그럼 너희들이 마법사들이니까 혹시 저 아가씨가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1: 네?
3: 그건 마법으로도 힘들겠지?
0: 우린 그런 마법은 못 써요.
2: 대신 솔직하게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3: 그러면 다시는 나를 안 볼걸? 무슨 일이요? 괜찮소?
4: 괜찮아요. 가시에 조금 찔렸어요.
0: 가시?
2: Or thorn. Or thorn.
3: 아니, 이런 피가 나잖아. 안 되겠어. 들어가서 치료합시다.
4: 항상 고마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1: 와우!
3: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왔다.
1: Congratulations!
3: 아, 그동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
4: 저도요.
1: 와, how sweet.
0: 어? 폭풍이다!
2: Or storm.
0: Or storm.
3: 어서 들어갑시다.
4: 네!
1: 와!
5: 우리 애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줬네요.
6: 아니, 원래부터 둘이 좋았던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더 아름답지 않아요?
7: 맞아요. 우리 애들이 안 갔으면 서로의 마음도 모르고

0: 원래 모습도 못 찾았을걸요?
1: 맞아요, 맞아요.
2: 오네요.
0: 어, 그거 온다.
1: 같이 더 있었을 수 있었는데. 오.
3: 맞아. The storm was too strong.
0: 그래도 얘들아, 우리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온 게 어디야?
1: 그건 맞아. That's true.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찾은 단어들 다 함께 만나볼까?
0: O하고 R이 같이 쓰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들어봐.
3: Or horse. Or horse.
0: Or horn. Or horn. Or thorn. Or thorn. Or storm. Or storm.
4: Good job.
0: Or 노래 한번 불러볼까?
1: Woo, sounds good. Let's go sing together.
3: Come on.
0: Oh, 우리 조이는 오늘 정말 좋았나 봐요.
1: 그러게요.
5: 두 분도 좋아하시던데.
0: 아니 그러면 써 에너지는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된 게 좋지 않아요?
5: 나쁘지는 않죠. 아, 근데 두 분이 계속 사랑 얘기만 하실 거예요?
0: 맞다. 자, 우리 슈퍼 듀퍼 대마법사들의 매직 픽처. Let's start.
3: A horse was running in the storm.
0: The owner of the horse was a beast with horns.
3: His love got pricked by a thorn.
1: They fell in love.

0: 유치원 대소동.
1: 오늘은 소란스러운 냠냠시티.
0: 위성성어! 위성성어!
2: 대체 누가 아기를 올린 거야?
0: 둘이서 그런 거잖아요.
3: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2: 어떡해, 어떡해,
0: 어떡해. 울음소리 80dB, 눈물의 지름은 0.5cm, 초당 약 3회 8흔들기. 아기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예요.
3: 오, 그걸로

0: 아기를 달랠 수 있는 거야?
1: 아기들은 제가 잘 알아요.
2: 와, 그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1: 좋아. 그런데 탄탄, 아기에게 이쪽 조기를 줄 땐 꼭 비행기 흉내를 내면서 줘야 해. 슈! 이렇게. 알았지?
2: 아가야, 슈!
0: 저렇게 하는 거 맞아?
1: 그럼요. 맞아요. 아, 맞을걸요?

자,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코코는 거인의 코수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0: 상황 끝! 자장가 작전 완료! 하하하! 훌륭하군! 다음 작전은 뭔가? 네, 대장님! 다음 작전은 레시피스톤 탐색 작전입니다! 좋다! 잘 들어라, 토키제군! 그 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럼 그 힘을 사용해 우리만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세계를 정복하는 거다!
1: 시간 끝났어? 어? 이제 내가 대장이야!
0: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2: 대왕에게 경례 안 하나?
0: 죄송합니다!
2: 경례가 너무 늦었다!
0: PT 1번 10회 실시! 앞! 10회 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어?
1: 아기가 레시피스톤을 갖고 있다!
0: 추격! 추격해!

0: 제 찌개!
1: 이 완두콩 말한 자!
2: 워키, 데프콘 모두다!

0: 가자.
1: 어? 슈퍼잭 어린이집에 도착했나요?
2: 네, 도착했습니다.
1: 그런데 탄탄은 어디에 있죠?
2: 탄탄은 위험한 사건을 해결하느라 조금 뒤에 올 거예요.
1: 그렇군요. 그럼 슈퍼잭은 서둘러서 레시피 스톤을 찾아주세요.
2: 네, 맡겨주세요. 슈퍼히어로가 왔다고 아기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면 어쩌지?
3: 슈퍼잭, 이번엔 아기들을 울리면 안 돼.
2: 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3: 소리는? 슈퍼잭, 비명소리야. 악당들이 먼저 왔나 봐.
2: 아기들이 위험해. 이 비겁한 악당 녀석들, 아기를 괴롭히다니. 어?
4: 누가 괴롭힌다는 거야?
2: 아가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어디가 아가야?
4: 이 도시에 멍청한 히어로가 있다더니 그게 너냐?
2: 뭐? 멍청?
4: 워키, 어서 조그만 적군을 찾아라.
5: 넷, 대장님.

0: 절대 못 가! 뭐야? 어? 어?
1: 저런 허술한 악당들한테 당하고 있던 거야?
2: 허술하다니! 우린 세계 최고의 악당! 워키토키 군단이다!
0: 군단? 둘밖에 없잖아.
2: 어쨌든 우린 군단이다!

0: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안 떨어져. 오, 신기해. 감탄할 때야. 어서 따라와.
1: 레시피스토리 광피다! 돌격!
0: 어서 아기를 데리고 와!
2: 바다야! 슝! 하고 내려오면 재밌겠다! 그치? 어서 슝!
3: 목표물 확보!
4: 히어로들이 또 방해하기 전에 작전 지역 변경! 후퇴! 후퇴!

0: 이런 걸 숨겨놨던 거야? 아기를 어서 구해야 해!
1: 우리 워키토키군의 가능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0: 대장님, 저 녀석들이 다가옵니다.
1: 와키, 무차별 발사 작전이다.

0: 드디어 잡았다. 귀찮은 히어로 녀석들.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어? 시간 끝났어. 이제 내가 대장이야.
1: 에? 지금 그게 중요해?
0: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 바보야! 지금 히어로들부터 처리해야지! 뭐? 대장님한테 바보? 불법회의에 가고 싶어?
1: 안 돼! 하지 마!
0: 안돼!

0: 슈퍼제 레벨업!
1: 아기가 있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거. 빨리 미사일 장착해!
0: 잘 가요, 워키토 피군단!
2: 아가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제발 얌전히 있어줘.
3: 아기! 귀여운 아기들은 괜찮아? 너무 귀엽다!
0: 야이! 야이!

0: 학교에 온 로라 소장. 전 그런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요.
1: 나도 검은 다이노스터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0: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카르노타우루스가 데모스의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2: 데모스?
0: 다른 차원에서 나랑 싸웠던 악당이야. 검은 다이노스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1: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다이노스터는 모두 10대들이니까 그 검은 다이노스터도 너희 중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커. 내가 직접 너희 학교에 가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2: 오, 마침 내일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루시오의 보호자로 학교에 오시면 어때요? 이모라고 하면 되겠네요.
1: 내가?
0: 소장님이?

0: 아주 잘했다, 에단. 역시 예상대로 넌 최강의 다이노스터가 되기 완벽한 녀석이구나.
1: 공룡을 공격하고 루시오까지 공격하다니,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0: 정 싫으면 방법은 간단해. 카즈님을 포기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러면 네 형을 영원히 구할 수 없겠지.
2: 에단, 어디 아프니?
1: 아니에요, 엄마.
2: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면 내일 상담은 다음으로 미룰까?
1: 아니요,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쉬면 돼요.
2: 그래. 좀 쉬렴.
0: 이제 선택해, 에단. 네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형을 버릴 셈이야?
1: 어떡하지?

0: 소장님! 아니, 이모! 여기에요!
1: 안녕, 루시오? 난 사실 조카가 없어서 이모라고 불리니까 기분이 이상하구나.
0: 그래도 익숙해지셔야죠.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니까요.
1: 그렇기는 하지만...
0: 이모! 어서 들어가요!
1: 그래... 오!
0: 제가 학교를 간단히 안내해드릴게요. 여기는 로비예요. 저쪽에는 사물함이 있고 이 복도는 제가 아침에 닦은 거예요. 전에 지각한 벌로요.
1: 그럼 여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해보자꾸나. 델비의 레벨이 많이 올랐네. 오즈도 꽤 높아졌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학생은 안 보여.
2: 루시오?
0: 선생님?
2: 루시오의 이모님이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루시오에 대해 말씀드릴 게 많거든요.
1: 그래요?
2: 교무실에 가서 얘기 나누시죠.
1: 할 얘기가 그렇게 많나요?
0: 선생님! 전 밖에서 기다릴게요.
2: 주인공이 빠지면 곤란하지?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로 활약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학생이라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학교 생활에도 충실하죠. 이모님께서 잘 지도해 주세요.
3: 좋아, 좋아. 이쪽으로 나한테 패스해.
4: 좋아, 좋아. 자. 우와.
1: 이게 뭐지? 루시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진짜 내 조카였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0: 에단! 너도 선생님이랑 상담 있구나?
5: 루시오.
6: 로라 소장님? 오랜만이네요.
1: 에릭 어머님.
0: 이모, 에단 엄마는 어떻게 아세요?
6: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요.
1: 네, 죄송합니다. 오늘만 온 거예요. 네가 에단이구나. 에릭 동생 맞지?
5: 맞아요.
0: 학교에 몬스터 다이너가 나타났다고?
1: 루시오, 어서 가봐.
0: 에단, 나중에 보자.
3: 킬로 해머 블래스트!
0: 데비, 괜찮아?
3: 늦었네. 이 녀석은 나한테 맡겨. 안킬로 해머 하리스! 진정해.
0: 다이노 슛! 변신! 델비, 어떻게 좀 해봐!
5: 한심하긴.
0: 내가 복수해줄게, 루시오!
7: 자라, 썬더 포켓!
0: 핫! 놓칠 수 없지! 이런, 늦었잖아. 저 녀석들만 활약하게 둘 순 없어! 무슨 짓이야? 난 다이노스터라고!
5: 미안. 근데 나도 다이노스터야.
0: 너한테도 퀀텀 다이노가 있었다고? 다이노 슛! 변신! 말도 안 돼! 검은 다이노스터!
5: 미안하지만 방금 본 건 잊어줘야겠어!
0: 지금 뭐 하는 거야? 선배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0: 야매야 평스트라이크! 이건 놔!
1: 전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0: 안 돼! 안 돼, 스티븐. 정신 차려. 가까이 오지 마.
1: 소용없어. 퀀텀 다이너.

0: 내려오! 테라 에로 발사! 테라!
1: 데비 괜찮아?
2: 별거 아니야.
1: 스테고 테라 쉔! 지금이야 데비!
2: 안킬로 해머 블레이드!
0: 부테라 윙 발사!
3: 점프를 도와줘 제이민!
0: 좋아!
3: 내 네, 저...

0: 임무 완료. 그래 알아 착하지.
1: 와 다이노스코 멋지다.
0: 저기 보이죠? 제가 우리 아들이에요.
2: 헬비.
1: 다이노스토.
2: 잘했다 다이노스토.
0: 엄마.
3: 엄마.
0: 소장님. 아니 이모. 다이노스토 5승.
2: 네 아빠가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4: 어? 저건. 다이노스터? 넌 누구지? 처음 보는 다이노스터 같은데?
5: 반갑다, 제이민. 그때 네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몬스터 다이노들이 도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4: 야! 스티븐! 괜찮아?
6: 저 검은 다이노스토.
4: 스티븐을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사라졌잖아. 검은 다이노스토가 그때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솔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예! 우리가 했어!
1: 성공이야!
0: 어? 저게 누구지? 꽁지? 흠, 이 정도 에너지라면 나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으아! 너 잠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안 돼! 이대로면 충돌하겠어!

0: 최후의 공격을 보여주겠다. 하야!
1: 그만 차가워. 항복. 네가 이겼어, 앤디.

0: 귀여운 쿼카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1: 꼭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2: 무슨 일이야?
1: 우와, 호기잖아. 크라이키, 슈퍼윙스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0: 크라이키는 호주에서 쓰는 감탄사야. 깜짝이야 란 뜻이란다.
1: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앤디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만나서 반가워, 앤디.
4: 근데 저 쿼카들은 왜 저러는 거야?
1: 나도 모르겠어.
0: 쿼카들이 우릴 뚫어져라 보고 있어.
2: 오히려 잘 됐네요.
3: 쫓아다닐 수고는 덜었으니까요.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1: 뭐지? 내 루프가...
3: 포기! 네 도움이 필요해! 어?
2: 하나, 둘, 다 잡았다!
3: 고마워, 호기!
2: 안 돼! 어쩌지? 작전 실패야!
3: 일단 도망가자!
5: 버려야지.
2: 조심해!
1: 안 돼! 아, 이걸 써보자. 야, 저리 가! 물을 싫어하나 본데?
0: 지금이 기회야, 맥스! 달려! 어서 빨리!
4: 어? 잠깐만. 호기랑 아리, 스냅은 어디 갔지?
0: 쿼카들이 잡아간 것 같은데?
1: 슈퍼윙스를 구해야 해요, 아빠!
4: 맞아요.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사라진 스타코어 조각이잖아.
0: 스타코어?
1: 그게 뭔데, 맥스?
4: 스타코어는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에서 어렵게 구해온 희귀한 광석이야. 저것 때문에 쿼카들이 변한 건가 봐. 어? 쿼카들이 슈퍼윙스를 잡았어. 뭘 하려는 거지? 어서 일단 숨자.
2: 어? 이게 뭐지?
3: 스타코어야.
5: 저 광석 때문에 쿼카들이 레이저를 쏘는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1: 그렇다면
3: 이번엔 우리 차례겠네.
4: 슈퍼윙스 친구들이 전부 악당이 된 것 같아.
0: 쿼카랑 슈퍼윙스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 빨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1: 맞다. 아까 물총을 쐈을 때 쿼카들이 놀라서 피했잖아요. 물총을 받아라. 야!
4: 앞에 낭 떨어지잖아. 막 가는 길이야.
1: 맥스, 모두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어. 바로 문이야.
4: 어? 뭐? 하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 어? 잠깐, 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 좋았어, 꽉 잡아. 맥스, 다이빙 액션! 맥스, 잠수함 모드로 변신!
1: 고마워 슈퍼윙스. 너희 덕분에 쿼카들이 다시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
5: 그게 무슨 소리야 앤디. 네가 우리 구했잖아.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 임무는 끝낼 수 없었어.
6: 그래 맞아 앤디. 넌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0: 이거 받아. 널 위해 준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허카모 형이잖아!
2: 와,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1: 우리가 마을을 구했어요, 아빠.
2: 그러게 말이다. 근데 스타코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쉬어야 하지 않을까?
0: 오, 이런 깜빡했어! 어?
3: 휴, 스타코어가 그대로 있었네.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챙기자.
1: 응?
4: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1: 어?
5: 호기, 아리, 큰일이야. 싱가포르 도심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1: 뭐?
6: 우주 폭풍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 봉반장이 혼자서 막아보고 있는 중이야.
0: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아리, 맥스, 어서 가자.
7: 응? 싱가포르로 출동!
0: 출동! 슈퍼 강아지 해피!
2: 어? 어? 신호가 왜 저러지? 대체 무슨 일이야?
8: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한다고.
9: 걱정 마세요, 어? 여러분. 봉반장이 왔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순서대로 갑시다. 이쪽 차들부터 출발. 정지, 반대편 차들 가세요.
2: 아, 이런. 이러다 늦겠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어.
10: 가도 되는 건가? 좋아, 출발.
9: 안 돼, 조심하세요. 이거 큰일이네.
4: 봉반장, 우리가 도와줄게.
9: 와우, 리얼 해피.
4: 준비됐지, 해피?
9: 교통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어. 해피, 최고야.
11: 저 로봇 강아지 꽤 쓸모 있어 보이는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이야. 어? 쟨 여기 왜 있는 거야? 아, 저 녀석 콜칫거린데.
4: 우와, 멋지게 잘 나왔는데?
11: 아하!
9: 둘 다 정말 잘했어. 나 혼자선 못했을 거야.
4: 도움이 돼서 기뻐. 그렇지, 해피?
9: 둘이 최고의 파트너구나. 그나저나 지금 싱가포르 곳곳이 혼란스러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4: 그럼.
2: 여기 좀 도와줘! 어? 아, 이게 무슨 일이지?
9: 보트가 뒤집히려고 하잖아.
2: 더는 못 버티겠어!
9: 호수가 파도라니 말도 안 돼.
4: 저기 봐! 물이 엄청 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
9: 내가 물 나오는 곳을 막아볼게. 물살이 너무 세서 버티기가 힘들어. 소용이 없네.
4: 해피, 그럼 우리가 해보자. 해피 풍선 모드. 어서 가, 해피.
9: 좋은 생각이야.
2: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9: 천만에.
4: 잘했어, 해피.
3: 공반장.
12: 안녕 봉반장, 안녕 리엔, 안녕 해피.
8: 늦어서 미안. 일찍 오려고 했는데 철새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주느라 발이 묶였어.
4: 미안해.
9: 그럴 거 없어. 훌륭한 파트너들이 날 도와줬거든.
8: 잠깐! 저 풍선 좀 봐! 곧 터지겠어!
2: 도와줘!
8: 어서 가서 구해줘야 해!
4: 구중 루프 발사!
2: 잠깐만! 나 높은 곳이 정말 무서워! 내려줘!
4: 조금만 잡아!
9: 움직이지 마! 안 그럼 더 흔들려!
2: 안 돼!
4: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3: 어딘가에 분수를 잠글 밸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가자!

0: 귀엽기도 하지.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숨겨진 힘을 깨워주려는 거니까.
1: 됐어. 이제 분수가 멈출 거야. 물이 안 나. 어, 잠깐. 어? 해피가 어딨지? 해피! 응? 해피! 어? 어? 얘들아, 혹시 해피 못 봤어? 해피가 아무데도 안 보여.
2: 어?
1: 해피! 걱정했잖아, 해피. 어? 모두 어서 피해!
0: 이 녀석 이름은 퓨리야. 내 비밀 무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1: 안 돼.
0: 준비됐지, 퓨리? 연습한 대로 해봐. 네 숨겨진 능력을 뽐내는 거야.
1: 안 돼. 이거 나.
0: 고트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퓨리와 싸워 이겨야 할 거야.

0: 거기 방법을 생각해봐.
1: 섀도우 스피드! 잡았다! 해피! 돌아왔구나!
0: 야호!
2: 좋았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3: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2: 거기! 해피의 구조기능 버튼을 눌러!
1: 어? 해피! 부탁해!
3: 이제 살았다! 고마워, 얘들아!
0: 야, 정말 대단했어, 해피!
1: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뿐이야!
4: 귀찮게 됐네! 오늘은 내가 다 준다!
1: 리엔과 해피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어? 준비됐어?
5: 그럼 물론이지.

0: 스냅, 도와줘서 고마워.
1: 별 말씀을. 싱가포르의 멋진 풍경도 찍고 아주 즐거웠어. 알았어. 네 사진도 찍어줄게.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이집트 미라로부터 온 구조신호.
1: 옛날 옛날에 삼각김밥을 사랑한 왕자님이 살았... 아니, 이빨 해적이 살았습니다.
2: 오늘은 무슨 맛으로 먹을까? 참치마요? 떡갈비? 불닭? 치즈? 좋아! 오늘은 치즈 맛이 땡겨! 저 집에 삼각김밥 스케일 좀 봐봐! 특대 킹사이즈? 고소고소 치즈맛? 다 먹어버리겠어! 야!
3: 안 돼!
1: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이빨에 적에 삐뚤어진 먹성은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무덤 속 미라들까지 깨우고 마는데.
4: 무슨 일이지? 번개톡?
5: 세계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0: 비밀 수호대원들 안녕.
5: 불면증 미라님, 꽃미남 미라님, 동안인증 미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0: 미라? 그럼 무덤에서 온 번개톡? 어째 좀 으스스한걸?
6: 도와줘 번개맨!
2: 침입자가 있어!
5: 미라님들이 방을 나가셨습니다.
0: 무덤의 침입자? 그렇게 강 큰 녀석이 대체 누구지? 번개아이, 미라들이 있는 사건 현장 어딘지 알려줘.
5: 이집트. 이집트가 검색되었습니다.
0: 이집트. 좋아. 이집트로 번개 이동!
5: 신비한 전설의 땅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변에 있어요. 80개도 넘는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산처럼 우뚝 서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130m가 훨씬 넘어요. 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사람 키보다 커다란 돌이 사용됐다고 해요. 굴착기, 기중기가 없던 몇천 년 전.
7: 그렇지, 그땐 우리가 없었지.
8: 이 많은 돌을 우리도 없이 어떻게 옮겼지?
5: 그게 바로 피라미드의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왕 파라오나 왕비와 왕족들의 무덤이에요. 죽어서도 영원히 썩지 않는 미라로 만들어 묻혀있답니다. 옛날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9: 나 다음 생에 파라오로 태어날래.
10: 나도.
5: 다음 생에 기대, 기대. 피라미드는 거대하지만 문은 아주 작았어요.
8: 왜?
5: 왜 문을 작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피라미드에 묻힌 보물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놓은 것이랍니다.
2: 피라미드? 아구구구, 뭐야 뭐야? 삼각김밥이 아니라 미라만 무덤이라고? 아무리 좀비라도

0: 피라미드 포기! 할 줄 알았냐? 이거 왜 이래? 나 이빨 해적이거든? 참치마요 치즈김밥은 됐고 이집트 보물을 훔쳐야겠다.
1: 이빨아 좀 멈춰! 오늘도 말썽이군. 각오해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여긴 어디? 난 누구?
1: 우와, 너냐, 악당?
2: 누구신지?
1: 난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 용맹의 상징 사자의 몸에 지혜의 상징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날 잡아먹을 테다.
0: 수수께끼라면 자신 있어? 이래봬도 나 수수께끼 해적 보습학원 출신이거든.
1: 좋아. 아침에는 다리가 넷, 낮에는 다리가 둘, 저녁엔 다리가 셋인 것은
3: 정답! 사람!
1: 어떻게 알았지?
0: 당황했냐? 그럼 나 그냥 지나간다.
1: 잠깐! 거기서!
0: 왜? 뭐? 왜?
1: 아직 수수께끼가 하나도 남았거든. 언니가 동생을 낳고 동생은 언니를 낳는다. 이 자매는 누구?
0: 말도 안 돼. 좀비 자매야 뭐야?
1: 땡땡땡. 정답은 낮과 밤. 이집트의 비밀 수호대 스핑크스의 이름으로 널 잡아먹겠다.
3: 도망가지 마.
1: 까불고 있어.
4: 이집트의 비밀 수호대원은 스핑크스 당신이었군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스핑크스? 코 괜찮아요? 당신의 코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1: 그게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쳐들어왔을 때 대포에 맞았다는 소문이 많은데.
5: 그건 오해야 오해. 내가 그런 거 아니거든.
4: 이집트에 있는 모든 스핑크스들의 코가 거의 부서져 있다니 정말 안타까웁니다. 서로의 생각과 믿음이 달라도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의 문화유산은 꼭 지켜져야만 해. 그것이 바로 정의니까. 이빨 스타그램?
0: 그냥 도망갈 줄 알았냐? 이집트 최고의 보물을 가지러 간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말이야.
4: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0: 걱정 마, 번개맨. 얜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4: 어? 누구지?
6: 투탕카멘은 이집트의 소년왕이었어요. 의문의 죽음으로 피라미드 속 미라가 되었죠. 투탕카멘 미라의 얼굴에 씌웠던 게 바로 이 황금 마스크. 이마엔 독수리와 코브라 장식이, 턱에는 긴 황금 수염이, 마스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0: 그래, 바로 그 황금 마스크는 내가 가져간다. 누구 맘대로? 돼? 뭐야?
7: 슈슈슈, 투탕카멘의 저주를
0: 이빨 해적에게. 엄마야! 완전 소름! 이집트는 안 되겠어! 도망가자!
6: 이집트?
0: 비밀 소대원들의 뮤지컬 쇼쇼쇼!
8: Coming soon!

say, Tutan, you say, come and, Tutan, come and, Tutan, come and, 왕가의 계곡, 의문의

say Ramses, you say 이세 Ramses, 이세 Ramses, 이세 태양의 아들 권력의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이집트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피라미드 건설은 이집트 농부들 최고의 일거리였다?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피라미드에 동원된 일꾼은 노예가 아니라 농부들이었답니다. 나일강에 홍수가 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이때 파라오가 농부들을 불러 모아 돈을 주고 피라미드를 지었답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이집트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중엔 여자 파라오도 있다?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파라오 중엔 물론 여왕도 있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왕의 턱에 가짜 수염을 달았답니다.
2: 이집트에서의 모험 정말 특별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 번개톱?
1: 투탕카멘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보냈습니다.
2: 이집트 상형 문자? 아, 번개아이, 이집트 상형 문자 번역해줘.
1: 이집트 상형 문자 말씀이십니까? L, O, V, E, 러브입니다.
2: 러브? 아, 세계 친구들,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이 세계의 어린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또 만나요, 투탕카멘. 또 만나요, 이집트.

0: 세계의 비밀 속에 던져라.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타.

0: 할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0: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0: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0: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세상에서 가장 큰 목욕탕.
1: 번개맨은 세계 평화를 지키느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잠시의 휴식도 허락지 않고 출동을 서두르는데.
2: 번개아이,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곳 또 어디지?
3: 워워, 번개맨, 슈퍼히어로도 가끔은 힐링이 필요해요. 요새 인기 있는 심리 테스트를 추천합니다.
2: 응? 이게 뭐지?
3: 배달 온 치킨을 도둑 맞았을 때와 세계의 보물이 도난당했을 때 언제 더 화가 나나요?
2: 당연히 세계의 보물이 도난당했을 때지. 자, 다음 문제. 멋진 스포츠카와 세계 평화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당연히 세계 평화지.
3: 번개맨님의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샵 악당 무찌르기 장인, 샵 슈퍼히어로 본능, 샵 피로감 누적 상태입니다.
2: 제법 그럴싸한데. 어? 이빨 해적의 결과 보기? 클릭.
3: 이빨 해적님의 캐릭터 분석 결과는 샵 지구 파괴의 달인, 샵 종이 접기 장인?
2: 어? 종이 접기? 좀 의외인데. 어? 이빨 스타그램?
4: 필살기 반으로 접기, 종이 접기 어디까지 해봤니? 세상을 다 접어버리겠어. 종이 말고 딴 거 뭐 접을 거 없을까? 어? 저기 판으로 꽉 접기 좋은 건물 발견! 타지마할로 간다!
2: 뭐? 타지마할? 무덤을 반으로 접겠다고? 절대 안 돼! 세계 문화유산을 망가뜨리려 하다니 그렇게 놔둘 순 없지. 번개아이, 타지마할이 있는 곳 어디지?
3: 타지마할이 있는 곳 말씀이십니까? 인도! 인도가 검색되었습니다.
2: 어허, 인도라. 좋아! 인도로 번개 이동!
3: 여기는 오색찬란 무지개 빛깔 인도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은 타지마할. 거대한 생크림 케이크처럼 하얗게 빛이 나는 타지마할은 빛의 궁전으로 불린답니다. 시간에 따라 색깔이 변해 마치 마법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타지마할은 사실 무덤이랍니다.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잔혹한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진 샤자한 황제.
5: 어, 나의 그리운 왕비야.
3: 사랑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무덤을 지었는데.
5: 오, 아름답도다. 이제 이보다 멋진 궁전은 지어져선 안 돼. 여봐라, 타지마할을 만든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3: 타지마할의 놀라운 점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정확히 반반, 대칭을 이룬다는 것.
4: 카드처럼 반으로 꽉 접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소름. 반으로 접혀라, 타지마할. 쉬어봐라, 쉬어봐라. 예!
2: 이빨 해적, 너의 해적선이야말로 반으로 접어주지. 아니, 반에 반에 반으로.
4: 언제 번개맨이 왔지? 모두 피해라!
2: 어딜 피해?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4: 그럼 난 못하고 가라고!
2: 친구들, 걱정 마. 번개맨이 타지마할을 지켜냈으니까. 타지마할의 아름다움은 절대 반으로 줄어선 안 되지. 어? 번개톡?
3: 세계 비밀 소우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6: 타지마을을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코끼리들 천 마리도 저거 지을 때 침 날랐거든.
7: 우리 낙타들도.
2: 아하.
3: 손님이 입장하셨습니다.
6: 어? 손님께서 웬일로?
7: 우리 인도에선 소를 신성시해.
6: 안녕하소. 인도를 지켜줘서 고맙소. 기프티콘 쏘겠소.
3: 손님의 기프티콘이 도착했습니다.
6: 인도 왔으니 커리 먹어보소.
2: 커리? 와, 맛있겠는데?
8: 번개맨 감동. 기쁠 땐 춤을 추지.
6: 번개맨? 오늘 1억 명이 함께 목욕하는 날이니까 먹고 나서 여기로 오소.
2: 1억 명이 함께 목욕을? 우와, 대체 얼마나 넓은 곳이길래. 정말 대단한걸. 어디 보자. 목욕탕의 이름이? 아, 겐지스강. 저쪽인가? 번개 이동!
4: 뭐? 1억 명이 목욕하러 온다고? 그럼 목욕비가 대체 얼마야? 그 목욕탕 내가 차지하면 해적계 재벌이 되겠지?
3: 인도의 비밀 소호대가 초대한 곳은 바로 겐지스랍니다. 인도에는 1년에 하루 목욕의 날이 있어요. 축제처럼 1억 명이 모여서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한답니다. 겐지스강에서의 목욕은 인도 사람들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6: 겐지스강이 제 기도를 신께 전해줄 거예요.
9: 목욕하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거예요.
3: 단지 몸을 깨끗이 하는 걸 넘어서 영혼을 깨끗이 하는 일종의 의식이에요.
4: 목욕값은?
3: 물론 받지 않아요. 겐지스는 인도인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니까요.
4: 그럼 나 부자 못 되는 거야? 이빨 해적의 분노가 마구마구 폭발한다! 겐지스, 널 다 말려버리겠다! 불대포 파야!
2: 그렇게는 안 되지!
4: 번개맨!
2: 겐지스 물대포! 받아라! 이때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 모두들 안심해요. 목욕의 날 축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6: 나마스테. 우리 소들도 인도를 지키는 비밀 수호대원. 인도의 비밀 수호대원들을

say Gan, you say D. Gandhi, Gandhi, Mahatma Gandhi. 인도의 지도자, 위대한 영혼, 비폭력 인도주의 대단해요.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인도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인도에는 낙타들이 정모를 한다? 낙타들의 모임이 있다고?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낙타 시장이에요. 인도에선 1년에 한 번씩 낙타를 사고 파는 엄청난 시장이 열린답니다. 낙타 시장에 참여하려고 몇 주에 걸쳐서 멀리서 찾아온답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인도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인도 사람들은 음식을 손으로 먹는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인도 사람들은 음식을 손으로 먹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포크가 없어서? 아니요.
2: 보통 입으로 음식의 맛을, 코로 음식의 냄새를 맡지만 우리 인도에선 손의 감각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요.
1: 게다가 인도의 쌀은 끈기가 없어서 숟가락으로 먹으면 훅 날아가 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3: 인도의 손 사용법은 아주 독특해요. 왼손은 볼일 보는 손, 오른손은 밥 먹는 손.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식탁 위로 왼손이 올라오지 않는 게 예의랍니다. 인도에서 정말 굉장한 모험을 했어. 친구들, 번개맨은 더 멋진 슈퍼히어로가 돼서 세계의 친구들을 열심히 도울게요. 또 만나. 고마웠어, 인도.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날강도가 따로 없구먼.
1: 쪽물 한 번 드리는데 손이 몇 번 가는 줄 아시오? 이래도 남는 게 없어.
2: 이보시오, 점 한 번 보고 가시겠어?
3: 이보시오, 뭐 하나 물읍시다. 혹시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
4: 아, 유명한 분이 아니오? 요즘 저잣거리에 도는 말로는 뱃속에 8알 동안 있다가 백발로 태어났다더이다.
5: 어허, 그게 말이 되는가?
4: 정말이라네. 200살 가까이 살았다고도 하고.
5: 그러고 보니 서쪽 어딘가로 응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뒤로는 아무도 그를 못 봤다더군. 헌데 애초에 없던 사람 아니겠어? 누군가 지어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3: 알겠소. 고맙소이다.
6: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통 신비에 쌓인 한 사상가.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고는 몇몇 소문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참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가려낼 수 없습니다. 노자. 그에 관해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잊히지 않은 이름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일설에 따르면 노자는 춘추시대 마렵의 인물로 황하 남쪽의 고연이라는 작은 구월 사람이었습니다. 춘추시대는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급격히 쇠락하면서 수많은 제후국이 우후죽순 일어나 세력을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천자를 받든다는 명군 아래 제후국들은 저마다 패권을 다투며 나날이 강성해졌고 도읍을 동쪽으로 옮긴 주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 갔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노자가 몸담은 곳이 바로 그 무너져가는 주나라의 수장실이었습니다. 수장실은 왕실의 서고로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 걸친 문헌과 제후국들이 올린 문서, 천문과 역법, 제사와 의례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모든 기록이 흘러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의 장소를 관리하고 기록을 지키는 사관이었던 노자는 수백 년의 흥망성쇠를 한자리에 앉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축관 속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왕이나 제후의 이름이나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들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물이 어떻게 알려졌다가 어떻게 지워졌는지,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노자는 드높았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거대한 힘을 이뤄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사와 고락 너머에 있는 천지 만물의 이치에도 조금씩 다가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0: 어떤 이가 노자를 찾아왔습니다. 천하의 기록이 모이는 서구의 사관에게 옛 예법을 묻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유가의 문을 연 공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1: 예란 무엇입니까?
0: 공자의 물음에 노자가 답했습니다.
1: 그대가 말하는 옛 성현들은 뼈가 이미 썩어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그 말뿐이요.
0: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던 노자에게 예란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따져 묻는 공자에게서 오만과 야심을 읽어낸 노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이 숨겨두어 가게가 텅 빈 듯이 보이게 하고 덕이 두터운 자는 모양새가 도리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였소. 그대의 교만한 기색과 지나친 욕망을 버리시오.
0: 후에 공자가 노자에 대해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1: 달리는 짐승은 그물로 잡고 헤엄치는 것은 낚싯줄로 잡으며 나는 새는 주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니 나로서는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 오늘 나는 노자를 보았는데 그는 마치 용과 같았다.
0: 이는 공자조차 헤아리지 못할 만큼 노자의 사상이 남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통찰을 지녔으면서도 노자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사상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기르지 않았고 후파를 세우지 않았으며 자신의 말을 글로 남기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노자가 남겼다고 알려진 도덕경은 어찌 전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도 전해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나라의 쇠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자는 관직을 버리고 소 한 마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향하다가 이내 함곡관에 다다랐습니다. 함곡관은 그 무렵 문령에서 벗어난 서쪽 지대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나선다는 것은 곧 나라도 법도도 기록도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자가 이 관문을 지나려 하자 관문직이었던 윤희가 그를 붙들고 한 가지 첨언하였습니다.
1: 선생께서 이제 응거하려 하시니 수고스럽더라도 부디 글을 한 편 지어주십시오.
0: 그 간곡한 청에 노자는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이때 지은 글이 훗날 도덕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길을 떠난 노자는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 한 줄 남기지 않은 채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노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찌하여 그를 찾아 나선 것일까요?

제가 바로 그 노자입니다. 제가 저에 관해 오가는 말을 찾아다닌 것은 세상이 저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이이라 하고 노담이라고 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허나 그중 어느 것이 제 본래 이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노자라 불릴 뿐입니다. 제가 백발로 태어났다는 소문부터 왕실의 서구를 지켰다는 이야기, 공자를 만났다는 일화와 함곡반에서 글을 남겼다는 기록까지 그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이든 무슨 이야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 너머에 있습니다. 도가도 피상도 명관형 피상묘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가,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다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어떤 이름도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담지 못합니다. 이름은 언제나 그것이 가리키는 사람보다 작습니다. 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의하려 애쓸수록 그 말은 도 앞에서 더욱 작아집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그만큼 도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 저도 이 도덕경도 도를 선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지혜를 구할 때 스스로 도와 마주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덕경을 통해 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가 바로 저 노자일 것입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기 하나 쌀 거야.
1: 아, 지난번에 로마 했잖아.
0: 아, 싫어. 이거 할 거야.
1: 안 돼.
0: 안 비켜.
1: 안 돼.
0: 안 비켜.
1: 안 돼. 못 비켜.
0: 저기 엄마다.
1: 어디, 어디? 라고 할 줄 알았냐?
0: 다른 거 해. 아, 정말. 지난번에 우리 카이사르 이야기 재밌었잖아.
1: 카이사르? 맞아.
2: 재밌었지.
0: 그럼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옥타비아누스 이야기. 시간을 달리는 옥타비아누스 이야기. 기원전 44년.
3: 아니,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오더니 이 문은 왜 닫힌데?
4: 너희들은 누구냐?
1: 전 영길인데요.
0: 전 수만인데요.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3: 우리는 원로원 의원들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0: 아, 저희랑 게임을 하면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5: 응? 게임?
0: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현대사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 응?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아, 진짜?
6: Really?
0: Really? 아,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아싸, 오늘은 내가 먼저.
3: 아니, 이거 이래도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야?
6: 걱정하지 마세요.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요.
0: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여기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로 하라시네요.
0: 카이사르의 양아들 안토니우스, 브루투스,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 중 누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까요?
4: 정답!
9: 잠깐!
0: 아저씨들이 맞췄다간 천둥번개 치고 난리 나거든요.
1: 근데 아저씨, 카이사르는 양아들이 세 명이나 돼요?
10: 더 많았지. 카이사르님은 마음에 드는 청년들은 다 양아들로 삼으셨거든.
11: 이 카이사르님은 평생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바꿔가지고 종신 독재관이 되신 분이거든.
1: 여러분의 것입니다.
11: 그랬더니 일부 원로원 의원들이 못마땅해가지고.
12: 저러다 원로원도 없애고 황제가 되려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13: 그건 안 될 말이죠. 이건 독재.
14: 아니, 브루투스, 카이사르 편 아닌가? 양아들이잖아.
13: 그래도 로마에 독재자가 나온다는 건 참을 수 없어요.
11: 결국 카이사르님은 원로원 일부 사람들과 양아들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지.
15: 아유, 우리 불쌍한 카이사르님.
1: 여러분! 제가 카이사르님의 죽음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이 손으로 처벌하겠습니다!
11: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를 죽인 일당을 처벌하겠다고 했어.
15: 야, 역시 안토니우스님이야.
4: 안토니우스 집정관이 카이사르님 후계자가 되겠죠?
16: 당연하죠. 딴 사람 누구 있겠어요?
11: 이렇게 모두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에게만 공개된 유언장에는 글쎄,
8: 여기 옥타비아누스를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 하라시네요.
11: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라고 되어 있던 거야.
1: 내가 후계자가 아니라니까. 18살밖에 안 된 애 송이가 후계자라니. 좋아. 최대한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카이사르님의 재산도 후계자도 모두 다 차지할 거야.
11: 안토니우스는 화가 났지만 어린 옥타비아누스를 약보고 시간을 끌면서 유언장을 집행하지 않았어.
4: 집정관님, 유언장 집행해 주시고 제 유산도 주세요.
1: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좀 바빠가지고. 천천히 하자.

0: 그건 유언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1: 아그리파, 참아. 나한테 생각이 다 있어. 유언장을 집행해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2: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시민들을 모아놓고 카이사르의 유언 내용을 다 공개해버렸지.
3: 저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님의 양자로서
4: 후계자네.
3: 카이사르님의 유언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카이사르 아버님께서는 재산 3분의 1을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5: 시민들이 알아버렸으니 유언을 집행 안 할 수가 없잖아. 저런 얄미운 녀석.
2: 이 일로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인정하게 되고.
3: 나는 카이사르님의 뜻이라면 옥타비아누스님을 지지할 거야.
2: 카이사르의 군사들도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의 힘이 조금씩 커지게 되지.
6: 아, 정답!
7: 네,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6: 옥타비아누스!
7: 정답! 맞습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8: 많이 왔어.
7: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6: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 얍!
8: 오! 오! 다 갈려! 오!
7: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이사르 반대파 원로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누구와 손을 잡았을까요?
2: 응? 누구와 손을 잡는다고?
9: 아이고, 안토니우스가 싫으시죠?
10: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확 쳐버리세요.
7: 네? 당신들 잔기에 넘어갈 줄 알고 이번엔 안토니우스지만 다음엔 나를 쳐내겠지?
2: 일부 원로원 의원들이 안토니우스를 같이 쳐내자고 했거든? 옥타비아누스는 오히려 안토니우스를 찾아갔어.
5: 나랑 같이 힘을 합치자고?
7: 네. 우리끼리 싸우면 원로원들만 좋아할 거예요. 힘을 합쳐야 해요.
5: 좋아. 그럼 먼저 카이사르님을 죽이고 도망간 브루투스와 원로원들을 처벌해야겠구만.
7: 바로 그거예요.
2: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로 손을 잡고 먼저 원로원에 남아있는 카이사르 반대파를 몰아내고 그리스 필리피로 도망갔던 브루투스의 잔당까지 싹 몰아냈지.
6: 카이사르님을 죽인 적들을 무찔러! 아, 정답!
7: 네,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와 손을 잡을까요?
6: 안토니우스!
7: 정답입니다. 와!
6: 어렵다, 뭐.
7: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1: 엄청 많이 나왔네.
2: 아, 나 보너스 너무 적을 뿐이고 나 집에 가고 싶을 뿐이 엄마 보고 싶을 뿐이고.
6: 아, 우리가 이번에는 많이 가볼게요.
7: 자,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내가. 자, 많이 나와라.
11: 우와, 7가지. 많이 나왔어.
6: 좋아.
7: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안토니우스가 분명히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일단 로마에서 멀리 보내버리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게 자원이 풍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동방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 후 안토니우스는 누구의 힘을 빌려 로마를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5: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데가 좋은 데 아니에요?
2: 그런 데를 왜 보낸 거예요? 아, 옥타비아누스가 왜 그랬냐면은
5: 역시 어려서 뭘 몰라. 동방이랑 이집트 쪽은 세금도 많이 거치는데 왜 날 주지? 클레오파트라도 있으니까 나한테 완전 땡큐지.
7: 신나서 갈 줄 알았지. 자, 이제 안토니우스도 멀리 이집트로 떠났으니까

0: 나는 이 로마를 확 잡아 힘을 키워봐야겠어.
1: 오,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2: 한편 이집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줄만 알았던 안토니우스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어.
3: 자기야, 로마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들들 좀 왕으로 좀 만들어줘.
1: 그럴까?
4: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몰아내고 카이사르님의 친아들인 당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우리가 로마를 꿀꺽하는 거지.
5: 어우, 우리 자기 역시 똑똑해.
2: 이집트의 왕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을 받아 옥타비아누스를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0: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이요. 읽어보시오.
2: 옥타비아누스도 안토니우스를 물리칠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지.
6: 내가 죽으면 클레오파트라와 나 안토니우스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묻고. 알렉산드리아?
7: 죽어서 묻히고 싶은 것이 로마가 아니라 이집트란 말이오?
8: 로마 사람이 아닌가 보군. 이집트 사람이니 우리의 적입니다.
7: 맞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적입니다.
2: 그건 바로 미리 써둔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공개해서 로마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만든 거야.
9: 교수님이 이집트에 묻히고 싶다 그랬대요.
10: 아니 그러면 로마를 배신한 거잖아.
11: 집정관님,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0: 네, 로마의 적을 처치하겠습니다.
12: 전쟁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2: 뭐야! 이길 수 있다며!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을 받은 아그리파는 아퀴움 바다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군사들을 크게 물리치지.
13: 아! 정답!
14: 나도 정답!
0: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차지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14: 클레오파트라!
0: 정답입니다! 예!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14: 우와, 황제!
2: 우리 원로원은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호칭을 줘서 그때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었지.
14: 아, 그럼 옥타비아누스랑 아우구스투스랑 같은 사람인 거예요?
2: 그렇지. 아이, 근데 우리 보너스 이동 안 주나?
0: 네,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예! 예! 예!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1: 문 열렸다고! 앤다!
14: 똑똑한 친구들 잘 있어!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15: 아, 오늘도 진짜 재밌었어.
16: 얘들아, 오늘은 치킨이다. 얼른 내려와라.
14: 치킨! 아, 같이 가요.
15: 내가 먼저 간 거야. 내가 두 개 다 먹었지.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너 뭐하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시라고도 애매하고, 이기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아이, 형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1: 아, 근데 이게 오늘은 될까? 어제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0: 게임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닐까?
1: 어, 그럼 오늘은 날이 벗겼으니까 되겠네.
0: 빨리 해봐.
1: 그러면 조지 워싱턴 다시 도전.
2: 우와!
0: 시간을 달리는 조지 워싱턴 이야기. 1781년.

0: 정말로 또 오셨다.
1: 네가 여기 또 온다고 했잖아.
2: 아니 진짜로 떨지 몰랐지.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 쇼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1: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게임 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4: 네.
3: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4: 네, 도전!
3: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2: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3: 자, 야!
0: 우와! 열한 칸! 우와!
3: 열한 칸, 열한 칸.
0: 우와, 진짜 많이 갔지? 우와.
3: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5: 잘생겼다.
3: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륙군 사령관 워싱턴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할까요?
0: 반납? 사령관이 될 때 뭘 받았지?
1: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6: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 그러니까 미국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던 거 기억나지?
4: 알아요, 알아요.
6: 워싱턴은 독립전쟁이 터지자 대륙군의 사령관이 되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영국군에게 항복을 받아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
2: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 1년이 지나도록 독립은 안 된 거야.
0: 네? 독립전쟁을 이기면 독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6: 그게
1: 영국 정부가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독립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파리에서 만나 몇 달 동안 협상을 했어.
6: 그동안 워싱턴 장군은 여전히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식민지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7: 장군, 저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0: 왕? 내가? 예, 이제 영국의 왕은 저희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도 왕이 있어야죠.
8: 사령관님께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강한 우리 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7: 왕이 되어주십시오.
4: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6: 전쟁에서 이긴 군대는 힘도 막강하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던 거지. 그러나 워싱턴은 불같이 화를 냈어.
0: 대체 왜? 목숨을 걸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그 힘든 전쟁을 치렀냔 말이야.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싸운 거 아닌가? 대체 독립을 한 이유가 뭐야? 왕이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6: 군사들이 도와준대도 워싱턴은 거절을 했지. 그리고 몇 달 뒤 영국은 미국과 파리에서 조약을 맺고 미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했어. 그러자 워싱턴은

0: 바로 대륙 회의를 찾아갔지.
1: 여러분,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0: 워싱턴. 그러더니 칼을 의장 속에 턱 올려놓는 거야.
2: 나 조지 워싱턴은 독립 전쟁이 끝났으므로 이 칼을 반납하고 대륙군 총사령관직에서 사퇴하겠소.
3: 아니, 그게 이게 무슨 소리야?

0: 워싱턴은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했을까요?
1: 칼!
0: 네, 맞습니다. 야! 사령군의 칼은 군대를 지휘할 자격을 갖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을 돌려준다는 건 아무런 권력을 갖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독립군 사령관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워싱턴은 고향인 버지니아의 농장으로 내려갑니다.
2: 우와, 멋지다!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우와! 자, 그럼 주사위 굴려주세요.
3: 이번엔 내가...
0: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우리 주 대표가 뽑는 걸로 합시다.
0: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5: 세계 최초? 정치 제도?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
2: 뭐가요?
5: 자, 들어봐. 우리 미국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아야 하잖아.
6: 지도자가 세 명은 돼야 해요. 한 명이면 왕이지.
7: 나라에 급한 일이 생길 때 세 명 다 의견이 다 다르면 빨리 결정을 못 하잖아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6: 그럼 왕이랑 뭐가 달라요?
5: 워싱턴은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었어.
6: 자, 진정들 하시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8: 의장님도 의견을 내보시죠.
6: 난 의장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걸로 하겠소.
9: 일단 지도자는 국민 모두가 투표해서 뽑읍시다.
4: 어허, 그럼 투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 주 대표가 뽑는 걸로 합시다.
5: 석 달 동안의 긴 회의 끝에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기로 했어. 정부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한 명 뽑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 법을 판결하는 대법원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하는 삼권 분립을 시행하기로 해. 그리고 1년 뒤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10: 국민이 투표로 왕을 뽑다니.
6: 왕이라뇨. 대통령이죠.
11: 야, 옷도 우리 집처럼 입었네요.
6: 그러니까. 왕이랑은 달라요. 임기도 4년이고.
12: 그래도 우리나라 지도자인데 왕이나 마찬가지죠.
5: 국민들은 대통령과 왕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몰랐어. 사실 조지 워싱턴도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 모두가 대통령제는 처음이었으니까.
6: 나도 대통령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왕이 아니니까 너무 근엄해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그래, 먼저 나라의 빚부터 갚아야겠군.
5: 그러면서도 워싱턴은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4년 뒤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돼.
12: 워싱턴!
9: 너무 일 잘하셔. 아유, 이렇게 잘할 거면 저거 말고 평생 쭉 했으면 좋겠네, 그냥.
5: 쭉요. 그렇게 왕처럼 평생 대통령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지.
13: 이 국민들도 원하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에 출마하시는 게.
6: 그렇게 한 사람이 쭉 대통령을 하면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14: 즉, 그래도 국민들의 뜻인데

0: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을 그만두기 6개월 전!
1: 대통령이 뭘 발표한다고?
2: 모르겠어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나온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3: 저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4: 뭐?
5: 아니, 대통령 더해주세요!
2: 맞아요!
3: 우리 미국에는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2: 마지막까지 감동이야.
6: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0: 아, 정답! 자,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제도는
7: 대통령제!
0: 정답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조지 워싱턴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쳐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 오, 이때까지 그럼 대통령이 없었구나.
9: 우리 미국이 처음으로 만든 거야. 오.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10: 문이 열렸다!
11: 얘들아, 할게!
12: 안녕하세요!
2: 재밌었다!
10: 아유, 저쪽!
0: 자, 오늘은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13: 네!
0: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쭉쭉.
14: 우와, 대통령을 미국에서 처음 만든 거구나.
15: 어, 그런가 봐.
16: 영기라, 승환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피자 사왔다. 피자 먹자.
15: 피자? 우와, 먼저 먹을 거야.
17: 영기, 같이 가. 같이 가. 아, 정말.
18: 시간을 달려 알게 된
0: 조지 워싱턴 이야기.
19: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은 전쟁이 끝난 뒤 군사권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0: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조지 워싱턴은 선거를 통해 뽑힌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친구들,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 벌써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4: 괜찮아?
1: 괜찮아?
4: 응, 괜찮아.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오, 과자다. 뭐야, 다 먹었잖아.
1: 내가 다 먹었어.
0: 그치, 혼자 다 먹고.
2: 우와, 부스러기라도 먹어야지.
1: 그거 내 귀에서 나온 귀지인데.
2: 귀지? 으아!
1: 내가 이걸로 봤어. 자리.
0: 자라기, 귀지 파면 안 돼.
1: 안 돼? 근데 귀가 간지러워서.
0: 그래도 안 돼, 호떡아. 할아버지가 귀지 함부로 파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얘기 기억 안 나?
1: 아, 할아버지가 귀지 함부로 파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그 이야기.
0: 아,
1: 기억한다.
0: 아이고,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줘.

0: 지키는 희지. 옛날에 아주 멀리서 나는 소리도 잘 듣는 귀봉이란 총각이 살았어.
1: 아랫마을 방귀 며느리 방귀 끼네. 아니, 똥인가?
0: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아니, 이 소리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예쁜 꽃님이가 산적한테 돈 뺏기는 소리? 꽃님아! 꽃님아!
2: 어서 돈 내놔!
1: 꽃님아!
0: 어, 귀봉아!
3: 귀봉아!
2: 이놈이! 예! 자!
4: 안녕히 계세요.
1: 이놈이! 자! 자! 자!
0: 우와! 귀봉아!
1: 꽃님이 괜찮아?
0: 귀봉아, 넌 내 생명의 은인.
1: 그럼 우린 이제부터 연인?
0: 아이, 몰라. 그렇게 둘은 몰라. 사귀게 되었지.
1: 아이, 아이. 아, 요즘 내가 귀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 아, 꽃님이가 귀 좀 파줘.
0: 어, 귀봉이 귀가 안 들리면 안 되지. 내가 귀 파줄게. 자, 우와, 귓구멍 봐라. 귓구멍이 커서 소리를 잘 듣는구나. 자, 어디 보자. 어머, 귀가 꽉 막혔네. 어머, 어머, 어머. 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귀지가 왜 이렇게 많아?
5: 귀를 파도 파도 끝이 없이 귀지가 나왔어.
0: 어머, 귀지가 또 나, 어머, 또 나왔어. 어머. 어, 계속 나와. 어머.
5: 그런데 우와, 그렇게 귀지를 파던 귀봉이는 또 그만! 귀에 병이 나고 말았어!
0: 어머, 어떡해!
6: 귀를 팠는데 왜 병에 걸린 거야?
5: 귀에 귀지가 있어야 하는데 다 파버려서 병에 걸린 거지.
6: 그러니까 왜 귀지가 있어야 되는 거냐고! 왜 그런 거냐고!
5: 아, 그러니까 그게 귀지가... 그러니까 그 기지가
6: 지금 누나한테 필요한 건 호기심 딱지?
5: 그렇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귀지 딱지. 귀지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7: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6: 누구세요?
7: 나는 귀봉이의 귀를 지키는 귀지샘 포도대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귀지샘 포도대장? 근데 어쩌다 그렇게 다치신 거예요?
7: 아이, 그러니까. 아이, 귀봉이.

0: 귀를 파서 그러는 거지. 아휴, 그럼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평소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귀지를 만드는 것이지. 우린 귀지 샘물, 기름 샘물, 피부의 각질을 모아 귀지를 만들지.
1: 자, 이제 쳐라. 그렇지. 잘 섞이게. 옳지, 옳지. 아하, 잘한다, 잘한다.
2: 귀지를 왜 만들어요?
3: 맞아요. 자꾸 만드니까 귀가 더럽잖아요.
0: 허허, 더럽다리, 더럽다리, 더럽다리. 귀지가 있어야지 귀에 들어오는 먼지와 세균을 막을 수 있다고.
2: 네? 먼지와 세균이요?
0: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먼지와 세균이 못 들어오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알았나?
4: 네. 네.
0: 그래.
5: 여기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귀? 이번에는 반드시!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멈춰라!
5: 뭐야?
0: 먼지와 세균은 출입을 못한다!
7: 어머머머, 어머머머! 저희 세균 아니거든요!
8: 아니거든요!
0: 오, 그래? 그럼 얼굴을 보이거라!
5: 어머나 세상에! 낯선 아녀자의 얼굴을 보시려 하시다니 정말 불쾌해요.
9: 나 이런 모욕감 처음이잖아. 야, 너 우리 아빠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한마디면 너네 여기에서 일 못해.
7: 못해.
0: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들아, 거둬라. 네, 귀를 내.

0: 침투 성공.
1: 가자 가자.
0: 찍혔어. 야 안쪽으로 들어가.
2: 야야야 뭐야. 출동 출동.

0: 귀에 뒤로 온 먼지를 찾고 세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지.
1: 우와, 기지가 나쁜 게 아니었구나.
2: 그럼 귀지는 안 파도 되는 거예요?
0: 그렇지. 이렇게 세균이 죽고 먼지와 들러붙어서 귀지가 되는데 귀지는 억지로 파지 않아도 천천히 이동해 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3: 아유 더 파야겠네.
0: 기복이는 항상 면봉으로 무리하게 귀지를 판 거야.
3: 아유 파도 파도 간지럽네 이거.
0: 그 결과
4: 안돼 귀지만은 귀지가 사라지면 귀를 지킬 수가 없어.
5: 귀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6: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더니만 꼴 좋다 꼴 좋다.
7: 귀지도 없고 참 깨끗하니 좋네.
8: 자 그럼 찔라 찔라 찔라 찔라 찔라 찔라 찔라 찔라 찔라.
0: 세균을 죽이는 귀지가 사라지자 귀가 세균에 감염돼서 기봉이 귀 속에 염증이 생긴 거야. 귀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니까

0: 면봉으로 절대로 귀를 파서는 안 돼. 알았지?
1: 귀지가 귀를 지켜주니까 함부로 파면 안 되는 거야.
2: 그런데 귀가 간지럽고 답답하면 어떡해.
1: 그럴 땐 이비인후과에 가서 안전하게 파는 게 좋아.
2: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귀봉이는 어떻게 됐어?
1: 다행히 귀병이 다 나아서 소리도 잘 듣게 되었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3: 곤님이가 위험해! 곤님아! 곤님아, 괜찮아?
1: 어, 나 괜찮아. 실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3: 할 말이 뭔데?
1: 우리 연인 그만하자.
3: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1: 나 이제 네 연인이 아니라 부인이 되고 싶어.
3: 정말? 몰라.
1: 그 후 귀봉이는 절대 그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대.
2: 정말 다행이다. 누나, 나 이제 귀 안 팔 거니까 귀지딱지 줘.
1: 노래 잘 부르면 줄게.
2: 자신 있어.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야호! 귀 속에 귀지,
2: 먼지를 거르지.
1: 귀 속에 귀지,
2: 세균을 죽이지.
1: 귀 속에 귀지,
2: 귀를 지켜주지.
1: 와, 잘한다.
2: 또.
1: 좋아, 그럼 계속 해볼까? 귀지를 파면
2: 세균이 들어와.
1: 세균 들어오면
2: 귀병이 나지.
1: 귀지 파지 않는

0: 떨어지는 줄 알았네.
1: 에이, 삼촌. 심장은 떨어지지 않아요.
2: 맞아요. 근데 삼촌, 왜 운동하다 말고 손목을 만져요?
0: 아, 그건 운동할 때 1분 동안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알면 도움이 되거든.
1: 그럼 심장이 있는 가슴에 손을 대야지. 왜 손목에다가 손을 대냐고요?
0: 아, 다른 곳에 손을 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 허씨 형제의 시험 이야기 기억 안 나?
1: 허씨 형제? 아, 허당의원! 기억 안 나요.
0: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 그럼 이 삼촌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1: 정말요? 와, 우리 삼촌 최고!

0: 상태를 알려주는 맥박.
1: 우리 첫째 아이씨.
2: 옛날에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1: 내가 자식 농사
2: 이름하여 허풍이었지.
1: 우리 아들들이 글쎄
2: 그에게 두 아들 허리와 허당이 있었어.
3: 아버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4: 또 사고 치셨죠? 예.
5: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이미 의원 시험에 붙었다고 말해버렸단 말이다.
3: 예? 아직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요?
4: 아유, 아빠 또 그러셨어요. 아유, 그게 뭐예요, 그게. 괜찮아요? 아유, 우리가 뭐 붙으면 되죠.
3: 예, 아버님.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어이, 정말. 네. 아이고, 고맙구나. 아이고.
2: 형인 허리는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동생인 허당은
4: 아니 형님 앉아요?
3: 아 열심히 해야지. 시험이 내일 모레 아니냐?
4: 내일 모레면 내일부터 하면 되겠네.
2: 배를 두들기며 놀기만 한 거야. 그리고 드디어 시험 날이 되었어.
0: 오늘의 시험은 첫째도 둘째도 정정당당히 보는 겁니다. 만약 몰래 뭔가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잉?
6: 네.
0: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이 있지요. 이 심장의 움직임을 우리 몸의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4: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왔지?
7: 아유 어렵구만. 아유 저거 왔는데.
0: 지금 뭐해요?
8: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0: 아니 소용없어요. 그렇죠.
8: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9: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0: 나가요. 갖고 나가요.
2: 한편 공부를 덜한 동생 허당은
4: 여기까지는 본 것 같은데.
2: 이렇게 한 곳만 표시를 했고
4: 이거 말고는 모르겠네.
2: 열심히 공부를 한 형 허리는
3: 한 문제야. 공부한 게 나왔어.

0: 그래도 긴장하지 말고. 자, 천천히 천천히. 자.
1: 머리 옆쪽, 목, 손목, 그리고 허벅지 안쪽까지 무려 네 곳에 표시를 한 거야.
2: 오! 아, 대단해요! 오! 우와, 신기하다! 정말 심장의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네.
3: 그러니까!
4: 허당이형 허리는 사실 네 곳을 표시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곳이 있대.
3: 정말요?
2: 우와, 느껴진다! 아, 정말 뛰고 있어!
3: 나도 뭔가 콩닥콩닥 뛴다!
2: 삼촌! 여기 뛰는 곳엔 뭐가 있어요?
4: 바로 혈관이 있지.
3: 혈관이요?
4: 혈관 속에서 느껴지는 심장의 움직임을 바로 맥박이라고 하는 거야.
3: 우와, 삼촌!
2: 뭔가 달려보여요!
4: 이렇게 똑똑해 보이면 안 되는데.
3: 어, 근데 삼촌! 심장의 움직임을 왜 다른 혈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의 움직임을 왜 다른 혈관에서 알 수 있는 거냐고요?
2: 왜 알 수 있는 거냐고요?
3: 왜요?
4: 어, 그러니까 그게 심장.
3: 아, 근데 심장.
4: 아, 운동! 삼촌 운동하고 있었지. 삼촌 운동하고 올게.
3: 아, 삼촌! 궁금한데.
2: 괜찮아. 우리한테는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맥박 딱지. 맥박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아, 심장이다.
5: 두근 두근 두근 두근. 안녕.
3: 안녕하세요.
2: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심장의 움직임을 몸의 다른 혈관에서 알 수 있어요?
3: 신기해요.
5: 그렇지? 나도 신기해. 심장은 항상 멈추지 않고 뛰는 거 알고 있지? 편안한 자세로 쉬고 있을 땐 천천히 뛰고, 중요한 일로 긴장했을 때는 빨리 뛰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빨리 뛰는 거야. 이렇게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피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여러 곳으로 보내지는데,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혈관의 벽에 닿아서 생기는 일정한 움직임을 맥박이라고 하는 거야.
2: 아아! 여기는 머리 옆부분의 맥박 관측수!
3: 어?
4: 미안해, 여기는 목 부분의 맥박 관측수. 문제 없습니다.
2: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6: 허벅지 안쪽의 맥박 관측수도 문제 없습니다.
5: 맥박 관측수는 네 곳 말고도 더 있어. 보통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지나가는 혈관은 근육에 둘러싸여 있지. 하지만 맥박 관측소에선 근육 위로 혈관이 지나가서 그곳을 만지면 맥박을 느낄 수 있는 거야.
3: 우와, 그렇구나. 아무데나 만진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었어.
2: 맞아. 여기, 그리고 여기. 맥박이 느껴지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였어.
5: 아, 그리고 하나 더! 맥박으로 심장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
3: 우와! 어떡해요?
2: 이런 맥박이 너무 느려!
5: 뭔가 안 좋은데? 왜 이러지? 맥박이 느리면 심장이 늦게 뛴다는 뜻이고, 심장에 병이 있을 확률이 높아.
4: 빨리!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7: 이러면 안 되는데.
0: 두근두근, 두근두근. 너무 빠른데?
5: 맥박이 너무 빠르면 심장이 빨리 뛴다는 뜻인데.
0: 너무 힘들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5: 심장이 힘들어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2: 안 돼! 진짜 조심해야겠다.
5: 그럼 난 열심히 뛰러 갈게. 두근두근, 두근두근.
3: 안녕히 가세요.
2: 삼촌놈이야 알려줘야지.
3: 나도. 근데 허리와 허당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
2: 그러게. 궁금해.
4: 궁금해?
3: 삼촌.
4: 궁금하면 이 삼촌이 알려줄게. 형 허리는 시험에서 1등을 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궁궐에서 병을 치료하는 어이가 됐지. 동생 허당은 뒤늦게 반성한 후 주변 사람을 돕는 훌륭한 의원이 되었어. 그리고
8: 이 놈들이 올 때가 됐는데 이거 아이고.
5: 아버지!
8: 아빠! 아이고 왔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들!
5: 어서 가시죠.
9: 저희가 온 김에 맥박을 좀 봐드릴까요?
8: 아이 그래 그래 그래.
0: 머리요?
9: 목?
0: 아, 손목?
9: 그리고?
8: 아이 잠깐만. 아이 거긴 안 돼.
5: 맞지.
9: 근데 말이다. 그 왜 요렇게 되는 것이냐? 엄지를 재면 안 되는 것이냐?
0: 예,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혈관이 커서 자기 맥박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9: 그래서 엄지로 맥박을 재면 맥박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8: 아이고 똑똑해. 아이고 똑똑해. 똑똑해. 똑똑해. 우리 아들들이 이제 의원이 됐어요.
9: 이건 엄지.
4: 그날 이후 허풍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자랑을 할 수 있었대.
9: 네, 이름이 허풍이에요.
2: 궁궐의 의원 어이가
3: 허당의 형 허리였다니.
8: 그렇지. 허당과 어이는 형제였던 거야.
3: 우와 재밌다. 아 누나 이제 나 맥박 같이 주면 안 될까요?
8: 이 삼촌도 주면 안 될까요?
2: 알겠어요. 대신 둘 다 노래 잘하면 줄게요.
3: 와 최고 최고.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Let's go!
2: 맥박이란
10: 심장에서
3: 나오는 피가
2: 혈관벽에 닿아
10: 느껴지는
3: 움직임이지!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뒀고 30살에 자립했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 중에서 제가 신경 쓴 거는 50대 이야기입니다. 50이 지천명,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내 안에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단 얘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지천명이 되나? 저 지천명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지천명이 지금 되고 계세요? 내 속에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떤 게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냐라는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 나의 관계를 재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살면서 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가 관계를 정리하죠. 그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나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이냐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빼가는 관계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에너지 수준이 20대 때하고는 달라지죠. 예전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집에 가면 방전이 돼서 그냥 꼼짝도 못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듣기 싫은 가수 얘기도 같이 좋아하는 척 해주고 그러곤 했었습니다. 가기 싫은 운동장도 같이 따라갔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50대 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수는 오히려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과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계산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에너지는 줄었는데 관계는 그대로니까 나는 몹시 피곤해지는 거죠. 원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뇌가 계속 돌아가고 특히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전두엽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종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예요. 서로 도움이 되니까. 저 친구랑 있으면 내가 좀 괜찮아 보여. 저 친구랑 있으면 돈을 잘 내. 저 친구랑 있으면 길을 잘 알아. 유용함의 친구죠. 두 번째 친구는요. 같이 있으면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갈 땐 그 친구를 꼭 데려가요. 즐거움의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서로 만나면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세 번째 덕의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의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째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몇 명이나 있으세요? 굉장히 드물죠. 한두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세네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 자신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한 유용한 존재냐, 재미있는 존재냐, 덕의 존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 기준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정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는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더 번아웃 시키고 기가 빨리는 관계인가?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모임이 있어요. 아주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오래전부터 아니면 얼마 전부터 그냥 모임이 만들어져서 누군 총무가 또 잘해. 그래서 자꾸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어. 근데 만약에 의무감으로 내가 계속 가는 모임이었다면 한번 빠져보세요. 그 모임

만약에 없어도 나한테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없어도 그 모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관계는 이미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냥 거기 안 가도 되는 거고, 그 모임에서도 내가 없어도 되는 거죠. 굳이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라는 게 어차피 계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특별히 더 친하다가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세월이 있다가 다시 또좀 친해지기도 하고, 계속 친한 관계는 배우자하고만 계속 친하면 돼요. 인간관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녀들하고도 그래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유연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50대가 되면 우리 스스로 꼰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꼰대라는 말은 전두엽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감정을 조절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외부 자극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원래 성질 난다고 그 성질 그대로 부리는 거는 동물들이 하는 일이고 인간은 전두엽이 그 감정을 조절해서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다듬어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전두엽이잖아요. 근데 그 전두엽이 아주 훌륭하게 발달 잘된 사람은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인지적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데 있는 거죠. 전두엽의 도파민 시스템이 약해져요. 세로토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바꾸기가 힘들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개론서를 보면 나이를 먹으면 그 사람의 성격 패턴이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요, 이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게 인지적인 유연함을 길러줍니다. 뇌를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켜서 유연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선 내가 젊은 세대,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할 일. 서로 알고 있고 서로 느끼는 것들을 공유는 하지만 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30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50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이미 달라졌어요. 지금의 50대가 20대, 30대 때도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잔소리하는 윗사람들 말 들이박으면서 지금 50대가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50대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 늘 하는 말첫 번째는요, 조언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하자. 저도 모르게, 아, 그거 옛날에 나 처음 인턴할 때는, 저 전공의 할 때는, 내가 전문의 처음 됐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요, 대화의 문을 닫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네.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귀를 닫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시작하면 대화가 열리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노력하는 거는 내가 느꼈던 경험을 공유는 합니다. 알려는 줘요. 근데 강요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같은 정신과 의사를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아주 젊을 때부터 늘 말할 때 내가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걸 흉내냅니다. 제자들과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아, 그때 나는

나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거를 참고 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50대들, 60대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 돼.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까요? 세 번째, 제가 요새 인공지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SNS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거에 적응 제일 잘하는 일종의 얼리 어댑터 5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내가 보고 공부하려고 해도 쉽게 습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후배들이나 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쉽게 금방 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디지털,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 인공지능 이 분야에서는요. MZ세대가 어른들의 선생님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배우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내가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관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존중을 받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또 존중을 해줍니다. 소통의 품격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존중하는 마음을 얼마나 느끼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뜩이나 지금 있는 관계도 줄여나가고 손절하고 지금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치매 예방과 외로움 방지, 우울증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며요. 관계의 질이 또 노후를 결정한다며. 그럼 그중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필요합니다. 근데 50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또 심지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기준들이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거절당하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흔히들 중년기가 넘은 5, 60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의 학번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에서는 그게 쉽죠.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그 중에서 몇 번째 넘버1인지 넘버3인지가 정해지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게 어려우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높은 위아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사람과 무슨 회사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취미 활동, 그리고 새로운 운동, 이걸 통해서 만나는 관계는 그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냥 테니스를 좋아하느냐, 등산을 좋아하느냐, 이런 공통점만으로도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들 있잖아요.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아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움직이기 힘들 때 병원 갈 때 좀 도와주고 약간 감기 걸렸을 때 집안일 좀 도와주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그런 지역사회의 모아이라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마을인데도 100세까지 사는 비결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소규모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동네마다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공부를 같이 한다든지 책을 같이 읽는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런 모임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한 두세 명만 모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서로 인간성까지 공유하고 서로 정치색까지 공유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취미만 같으시면 됩니다. 매주 한번 한 시간 공동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같이 하는
작은 취미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 좋습니다. 그게 5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0 이후부터 시작하는 나다운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0: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1: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2: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 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바둑의 수상전을 배울 건데요. 수상전이란 미생인 돌들끼리 서로 사활을 걸고 싸우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바로 흑과 백이 벌이는 수싸움이죠. 혹시 대마 수상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돌이 50개 이상씩 걸려있는 아주 큰 대마 수상전이라면 바로 바둑의 승부와 직결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상전과 또 수상전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배워볼게요. 바둑판을 보실게요. 자, 이게 수상전 기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백 3점과 이 흑 3점이 수상전에 걸려 있습니다. 이 수상전에 걸려 있을 때는 먼저 내 수를 세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수를 세는 게 중요해요. 이 흑의 수는요. 하나, 둘, 셋. 세 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백의 수도 하나, 둘, 셋. 세 수죠. 똑같이 3대 3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흑 차례면은 흑이 이기겠고요. 백 차례면은 백이 이기겠죠. 흑 차례면은 먼저 백의 수를 이렇게 조여가면 됩니다. 백도 이렇게 올 때요. 흑이 먼저 단수를 칠 수가 있고요. 백이 두더라도 흑이 한 수가 빨라요. 먼저 이 세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먼저 두는 사람이 잡게 되는 거고요. 백 차례면은 백이 먼저 두면 이 흑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모양을 보시면요. 현재 이 흑 네 점과 백 네 점이 수상전에 걸려 있어요. 흑 차례고요. 흑은 어디를 두면 이 수상전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흑이 둘 수 있는 곳,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여기, 그쵸? 그리고 또 여기가 있습니다. 백은 활로가 두 개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정답은 한 곳밖에 없어요. 다른 한 곳을 두면 아주 큰일 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쪽을 두는 게 좋습니다. 바깥에서 수를 조여가는 게 좋고요. 백이 단수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해도 흑이 여기를 두면서 이 백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급하게 이 수상전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내 활로도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죠? 내 활로를 줄이는 수가 되는 거예요. 자충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백이 여기를 둠으로써 흑이 먼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바깥에서 먼저 단수를 치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백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를 두면서 이 네 점을 시원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걸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요. 수상전을 더 잘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요. 이 흑과 그리고 이 백이 수상전에 걸려 있습니다. 이 수상전에서는 한 수 한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쪽으로 흑이 백 세 점을 단수 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백이 연결을 할 때 그때 단수를 쳐서 이 백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은 여기 한 수, 그리고 흑은 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상전에서는 흑이 승리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이 세 점을 버리는 수가 있어요. 꼬리를 떼어주고 먼저 이 두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흑이 이 세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백이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이 한 점도 죽었죠. 이 백 두 점도 살아갔습니다. 흑은 세 점만 잡았는데 아, 이걸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여기서는 흑이 더 크게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가 있는데요. 자, 수상전의 팁이에요. 여기서는 실제로 이 수상전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지 그놈을 봐야 돼요. 보시면 이 흑 두 점, 얘네랑 붙어 있는 거는 202점입니다.

이 백세점이 아닌 거죠. 얘는 페이크예요. 그래서 이두 점을 공격하는 게 좋은데요. 먼저 이렇게 놓아서 두 점을 단수를 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뭉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치는 거죠. 그러면 백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백이 이쪽으로 오더라도요. 여기를 두면 얘네를 이렇게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내 돌이랑 붙어 있는 돌을 찾아서 걔네를 공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두 점이죠. 얘네는 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를 두는 게 수상전의 급소가 되겠고요. 자, 다음 거 가볼게요. 자, 수상전의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면 내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공격을 하는 건데요. 자, 이 모양을 보실게요. 지금 현재 이백네 점, 그리고 이 흑한 점, 서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흑이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이 백을 공격하는 거는 양단수를 오히려 맞으면서 흑이 곤란한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내수를 늘리면서 공격하는 아주 좋은 수가 있어요.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또 나왔죠.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에요. 마법처럼 흑의 활로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죠? 근데 백의 활로는 하나, 둘, 셋, 똑같습니다. 그래서 4대 3이 됐고요. 자, 가볼게요. 백이 이쪽으로 활로를 메꾸면은요. 그때 흑도 뒤쪽에서 그냥 가만히 하나씩 메꿔주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흑이 이 수상전에서 먼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점을 다 잡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딱 봤을 때는요, 이것만 보면은 하나, 둘, 활로가 두 개밖에 없어요. 백은 세 개죠. 근데 이렇게 두는 순간 활로가 네 개로 늘어나면서 이 수상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꿀팁은 내수를 늘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거 가보시죠. 자, 다음 모양을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의 그 실전에서 한번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흑 차례고요. 이흑네 점과 그리고 이 백돌이 수상전에 걸려 있습니다. 다음 한 수로 인해서 이 부근, 이 전투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겠죠. 흑은 활로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백의 활로는 두 개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세 개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정확하게 찔러가는 게 중요한데요. 급소는 어디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를 두 가지를 드릴게요. 가, 이렇게 단수 치는 거, 나, 이쪽을 들어가는 거, 가와 나, 둘 중에 흑은 어디를 두어야 할까요? 자, 여기서는요. 흑은 이쪽을 두면 안 되겠죠. 자,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수읽기를 하실 때 여기를 두면 아, 세 점이 단수니까 백이 2일 때 그래, 그때 내가 얘네를 다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한 수밖에 못 읽으신 거예요. 왜냐면 딱 여기를 뒀을 때이백세 점은요. 사실은 얘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단수를 칠 수가 있어요. 흑이 이세 점을 잡더라도요, 꼬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이 이 몸통을 먼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흑의 실패가 되겠죠. 아주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수상전 꿀팁. 수상전에서 내 돌이랑 붙어 있는 이 녀석들을 공격을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이쪽으로 두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를 두는 순간 4, 5, 6, 7, 8, 이 8점이 바로 단수가 되죠. 이면 이때는 다 연결이 돼서 활로가 하나 남았죠? 그래서 흑이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성공이 되겠고요.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만약에 100이 이렇게 또 단수를 친다면 이제는 내가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이쪽을 들어가서 200 전체를 다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상전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이 103점은 자동으로 흑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죠. 자, 다음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상황을 보시면요.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104점과 그리고 이 흑 4점 수상전에 걸려 있습니다. 먼저 수를 세볼게요. 100의 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흑의 수는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에 수를 조이는 거는 누가 잡히게 되겠죠? 흑이 먼저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수상전을 잘하는 방법, 내수를 늘리면서 수상전에 임하는 건데요. 자, 급소는 역시나 이쪽이겠고요. 여기를 둠으로써 이 친구랑 얘네들이 연결이 되면서 수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흑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로 늘어났고요. 백의 수는 똑같이 내수예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공격을 오더라도요, 수를 조여가고요. 계속해서 백의 활로를 없애면 이 수상전에서는 흑이 한 수가 빨라요. 자,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은 어떻게 뭐 꼼짝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흑이 네 점을 잡으면서 수상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흑백 간의 수싸움, 수상전과 수상전을 잘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실전 대국에서 수상전에 걸리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데, 오늘 배운 전략만 잘 기억하셔도 이 흑백 간의 수싸움, 수상전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단수 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예술여행기획자 강종모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예술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암스테르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유럽에서 가장 활기가 가득한 도시 중 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스테르담은 언제나 젊음과 자유가 물씬 느껴지는 매력이 넘치는 도시죠. 무엇보다 암스테르담은 정말 가볼 만한 명소들이 너무 많아서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항공권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감할 때가 있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하우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중 한 곳이고, 그리고 단일 화가의 컬렉션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다는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도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을 때 놓칠 수 없는 그런 장소죠. 이외에도 암스테르담에는 정말 보고 즐길 거리가 많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곳에는 네덜란드 초상화와 풍속화의 대가 프란스 할스의 작품들과 또 진주귀걸이 소녀를 그린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작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화가 중에 화가라 불리우는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네덜란드 회화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작품 감상은 물론 네덜란드 회화의 발전상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특히 네덜란드가 황금기를 누리던 16세기, 17세기 시기의 걸작들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는데, 방금 언급한 세 화가들이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화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품들을 만나기 전에 오늘날 네덜란드의 황금기라 불리우는 17세기의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7세기의 네덜란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가장 번성을 누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발전의 발

발전을 거듭하면서 예술 분야에서도 정말 많은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죠. 마침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해외 무역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국민들은 자연히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주목할 점은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부유층만 예술품을 사모은 것이 아니라 해상 무역으로 유례 없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자연스럽게 두터워진 중산층에서도 미술품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서나 신화를 다루는 그림을 그렸었던 이탈리아나 프랑스 화가들과는 달리 주로 대중들을 위한 일상 그림들이나 집을 꾸밀 수 있는 정물화 그림, 초상화, 풍경화 등이 유행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프란스 할스나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그리고 렘브란트와 같은 거장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프란츠 할스의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할스는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 주요 화가 중한 명으로 태어난 곳은 벨기에 안트베르펜 지역이지만 거의 평생을 하를렘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살았었던 화가입니다. 특히 과거 전례 없는 생동감과 활력으로 대상을 포착하는 독특한 방식의 초상화가로 유명했으며 순간적인 표정과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느슨하고 빠른 분놀림으로 하를렘에서도 많은 개인 및 단체 초상화 등을 남긴 화가죠. 그중 유쾌한 술꾼은 이러한 할스의 예술적 특징이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그림 속에는 반쯤 눈이 풀린 남성이 술잔을 들고 마치 관람자를 향해 건배를 제안하는 듯한 모습을 포착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술꾼의 얼굴에는 유쾌함과 식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아주 리얼하게 잘 느껴지는데요. 이는 할스가 표정과 몸짓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얼마나 탁월하게 묘사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란츠 할스는 종종 렘브란트와 비견이 되곤 하는데요. 렘브란트가 깊이 있는 내면을 그리기 위해서 느린 호흡으로 심오한 느낌을 담았다면, 할스는 당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빠르고 기민하게 순간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그려진 유쾌한 술꾼은 할스가 예술적 재능과 인간 표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내는 좋은 예시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자, 그럼 또 다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대표하는 걸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데프트 출신의 천재 화가이자 진주귀걸이 소녀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 있는 페르메이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페르메이르는 프란츠 할스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중한 명으로 섬세한 관찰력과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하기로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 그의 예술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그의 가장 대표적인 걸작 중의 걸작이죠. 특유의 섬세하게 처리되어 있는 디테일과 또 특유의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전 세계 많은 예술 애호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림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따르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못이 빠진 못자국에는 삶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보이는 것 같고, 또 맑은 빛의 느낌과 차분한 겨자색과 파랑색은 평화로움과 사색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적이면서 매우 서정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당시 17세기 네덜란드는 이와 같은 담담한 일상의 삶을 그리는 풍속화가 유행했었는데요. 이는 종교화 대신 일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담겨 있는 경건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끔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일하고 있는 여인의 맑은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은 극도로 세밀하게 관찰한 일상의 순간을 통해 현대의 관람자들에게까지 평범함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0: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사실 미술관에는 렘브란트의 인생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렘브란트가 네덜란드의 국민 화가이고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미술관이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미술관에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야경을 비롯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 앞에서 너무 감동의 충격을 받았다는 유대인 신부, 그리고 렘브란트를 화가들의 화가라 불리우게 해준 그의 자화상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방금 언급한 작품들에 비해서는 덜 알려진 작품인데요. 바로 예언자 안나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 여인인 예언자 안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젊어서 과부가 되어 84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밤낮없이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을 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독실한 여인이었죠. 그림은 전체적으로 렘브란트 특유의 부드러운 빛이 잘 느껴지는 작품인데 그림을 살펴보면 예언자 안나의 뒤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그녀가 두른 옷에 살포시 내려앉아 있고 그녀는 자신에게 빛이 비추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열심히 성경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평범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상당히 감동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언자 안나의 손입니다. 성경책을 훑고 있는 그녀의 주름지고 거친 손. 렘브란트는 섬세한 관찰력으로 안나의 손을 통해 안나의 나이, 삶의 경험, 영적 깊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름진 피부와 뼈가 도드라진 손가락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삶과 기도, 그리고 감정과 영적 상태, 또 신앙심과 헌신의 세월을 살았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그림은 렘브란트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두고 안나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자신의 손보다 거친 어머니의 손을 발견하고 자식을 위해 기꺼이 모델이 되어주고 평생 화가가 되고픈 아들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헌신의 세월을 떠올렸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어머니의 손을 통해 살아온 모든 헌신의 세월과 희생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의 내면 깊숙이 파고드는 게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라바초와 함께 로마 거리로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잉 강사 정겨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셔츠카라를 새로운 원단으로 바꿔주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목에 관한 리폼을 해볼 건데요. 혹시 평소에 너무 목이 답답해서 겨울에조차 손이 잘 가지 않던 터틀넥 티셔츠가 있으신가요? 이번 강에서는 목이 높은 터틀넥 티셔츠를 3계절 동안 입을 수 있는 라운드 티셔츠로 리폼해 보겠습니다. 가위로 조심스럽게 터틀넥 아랫부분에 구멍을 내서 쭉 터틀넥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몸판에 이 절개한 넥라인을 그대로 사용해 줄 거기 때문에 너무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봉제선 가까이 절개해 주세요. 이렇게 터틀넥과 몸판을 분리해 줬습니다. 몸판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앞뒤로 3cm의 선을 그어 줄게요. 먼저 한쪽에 3cm 선을 그어 주고 뒤집어서 3cm 선을 또 한 번 그어주세요. 그리고 선을 따라 가위로 재단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3cm 너비로 자른 조르개와 몸판을 합봉해 줄 건데 위치를 잘 맞춰줘야 해요. 각각 4등분 지점을 표시해 줄게요. 안쪽에 중심 부분을 표시해 주고 반대쪽도 양쪽 모두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조르개의 4분의 1 지점을 다 표시했으면 몸판도 양쪽 어깨를 맞춰서 반을 접어서 뒤중심과

앞중심을 찾아 표시해 주세요. 이제 조르개 안으로 몸판을 집어넣어서 4등분 지점을 맞춰줄 거예요. 이 조르개의 봉제선 부분은 뒤중심으로 가게 방향을 맞춰주세요. 각각 4등분 지점 너츠를 맞춰서 이 시접 집게로 고정해 줄게요. 반대쪽 옆선까지 맞춰주세요. 이렇게 고정해 준 상태로 중간중간 집게로 더 고정해 줄게요. 지금 몸판의 넥라인은 곡선인 상태고 이 조르개는 직선인 상태라서 더군다나 또 길이가 안 맞는 상태예요. 조르개가 더 길이가 짧고 몸판이 더 길이가 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르개를 늘려서 몸판과 길이가 1대1이 되는 시점에 길이를 맞춰서 집게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제 몸판과 조르개를 봉봉으로 0.5cm 시접으로 합봉을 해줄 건데요. 몸판은 곡선이고 이 조르개는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은 방향으로 봉제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봉제법이에요. 그래서 오버록으로 하면은 더군다나 칼날로 잘려내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봉봉으로 먼저 고정을 해주고 오버록으로 넘어갈게요. 비교적 굴곡이 별로 없는 뒷목 부분부터 봉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과 곡선을 같이 합봉할 때는 직선을 아래쪽에 두고 곡선인 부분을 위쪽에 둬서 직선을 진행 방향대로 봉제를 하면서 곡선을 위해서 조금씩 맞춰주시는 식으로 하시는 게좀더 수월하게 봉제하실 수가 있어요. 바늘을 내려주고 임시 고정용이기 때문에 되돌아받기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살짝 당겨서 조르개와 몸판의 길이를 맞춰준 상태로 봉제를 해줘야 하는데 잡아당겨서 조르개가 몸판 길이와 1대1이 되는 그 지점까지만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 그 이상 잡아당기게 되면 몸판까지 늘어나니까 너무 많이 잡아당기지 않게 주의하면서 0.5cm로 봉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노루발 앞에 오면 집게를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 부분을 계속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늘려버리게 되면 위치가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송곳을 활용해서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시작 지점까지 왔으면 역시나 임시 고정용이기 때문에 되돌아받기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대로 옷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몸판과 조르개를 이 오버록으로 합봉해 줄 건데요. 우리가 그냥 일직선을 오버록 봉제했을 때 마지막에 쭉 당겨주면서 실을 마감해주면 됐는데 그럼 이렇게 원통일 때는 어떻게 마감을 해줘야 될까요? 오버록 칼날은 중간에 갑자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서 쭉한 바퀴 봉제를 하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그럼 남은 이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줘야겠죠. 여기까지 잘라내줬다고 또 봉제를 멈추시면 안 되는 게 칼날이 앞에 있고 바늘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줬다고 봉제를 끝내버리면 오버록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오버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뾰족한 부분을 잘라줬다면 여기부터는 이만큼 좀더 겹치게 오버록을 쭉 봉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또 주의하실 게 기존에 이렇게 봉제되어 있는 오버록 실들을 잘라내지 않도록 칼날이 살짝 옆으로 비껴나면서 봉제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봉봉으로 먼저 0.5cm의 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번에는 이 봉제선을 칼날에 맞춰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은 뒤중심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마지막에 겹쳐지는 그 지저분한 시접이 뒤쪽으로 갈수 있도록 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선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칼날이 봉제선을 잘라내도록 오버록을 쳐주시면 되고,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하시는 게, 이 위에서만 보고 하다가 밑에를 신경 못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밑에가 이 밑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오버록을 하면은 원단에 그대로 구멍이 나겠죠.
항상 밑에 겹쳐지는 부분 없도록 잘 펴서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원단을 너무 잡아당겨서 너무 늘어나지 않게 주의해주면서 오버록을 끝까지 해줄게요. 자, 이렇게 시작 부분까지 왔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간 부분을 이만큼 잘라내 줄게요. 사선으로 들어온 부분을 잘라내 주고, 처음에 오버록 쳐준 부분이 잘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3에서 5cm 더 겹쳐 줄게요. 그 다음, 바늘이 내려가 있는 상태로 노루발을 들어서 원단을 뒤로 빼주고, 노루발을 내려서 뒤로 잡아당겨주세요. 실은 약 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내주세요. 이렇게 조르개와 몸판을 합봉해줬고, 이 오버록 실 끝에서 2, 3cm 떨어져서 뒤집개 머리를 이 오버록 실 안으로 넣어주시고, 뒤집개 끝에 고리에 이 오버록 실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개 입구를 닫으면서 쭉 빼주시면 오버록 실 끝이 이 안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요. 남아있는 실은 잘라내주면 오버록 실을 깔끔하고 또 풀리지도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리미로 이 넥라인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 오버록 시접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몸판 쪽으로 내려가도록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팀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넥라인이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좀한 가지 아쉬운 게 여기서 끝내기에는 이 뒤에 오버록 실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가려줄 거예요. 이 면테이프로 이 뒷목을 깔끔하게 가려줄 건데, 뒷목 부분 끝에서 끝에까지 다 해줄 건 아니고 딱 보기에 보이는 부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안 보이는 부분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선을 표시해 주세요. 이 양쪽의 위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줄자로 이 연목의 봉제선에서 몇 cm 떨어지는 지점인지 길이를 재줄게요. 2.5c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요. 그럼 반대쪽에도 똑같이 연목의 봉제선에서 2.5cm 떨어진 지점에 초크로 표시해 줄게요. 이제 표시한 두 지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면테이프로 대줄 건데요. 면테이프 끝에 시접을 1cm 접어서 이렇게 끝에 대주시고, 끝에 딱 위치를 맞춰주세요. 면테이프를 옆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이 조르개와 면테이프에 같은 선을 그어주시고, 또 조금 옆으로 옮겨서 또선 하나, 또 조금 옆으로 선 하나, 그 다음 마지막 지점까지 맞췄으면은 이 끝에서 시접을 1cm를 남겨놓고 잘라내줍니다. 이목 조르개 부분을 뒤로 확 제껴주시고, 이 오버록 시접 부분만 이렇게 꺼내주세요. 그리고 테이프 끝에 시접을 1cm 접어서 시작점에 맞춰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선들을 맞춰가면서 쭉 2mm 정도로 봉제를 해줄 거예요. 첫 지점에서 되돌아받기 해주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 조르개와 테이프에 그어준 선을 중간중간 맞춰가면서 쭉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맞춰놓지 않고 그냥 했을 때는 목이 늘어난 상태로 이렇게 봉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이 늘어난 상태로 고정이 되게 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봉제할게요. 마지막에는 시접을 또 안쪽으로 1cm 접어서
끝을 맞춰줄게요. 마지막엔 되돌아받기로 마무리해주세요. 이번엔 그대로 면테이프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오버록 시접을 가려주면서 아래쪽을 봉제해줄게요.

마지막에 되돌아받기까지 해서 이제 이 초크 자국을 다리미로 지워줄게요. 다음 강에서는 특별히 재봉틀 없이 목 늘어난 티셔츠와 허리가 큰 청바지를 간단하게 수선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현재 우리 지구의 생태계와 야생은 인간의 간섭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생물이 급격한 변화로 유발된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탓에 약 100만 종에 이르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곤충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서서 노력한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취약한 야생동물을 구출하려 애쓰는 단체는 이미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죠. 다치거나 병든 포유류를 돌봐주는 특별한 병원이 자리한 이곳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1: 우리 밴쿠버 아쿠아리움 해양포유류 구조센터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해안에서 구조된 해양포유류의 치료 및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가끔씩 해달도 들어오고 코끼리 바다물범도 들어오고 캘리포니아 강치도 들어오는데 가장 많은 건 잔점박이 물범이에요.
0: 잔점박이 물범은 사냥 금지종으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자연 서식지에서 여전히 위협받고 있죠.
2: 해양포유류 구조센터가 활동을 시작한 지 45년째인데 현재는 해마다 150마리쯤 들어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죠. 해안에 상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대형 선박이 드나들고 어선이 온갖 그물을 쓰는 등 자꾸 서로 부딪히게 되니까 다치는 개체도 많아지는 거죠.
0: 신고가 들어오면 구조센터에서 즉시 출동합니다. 치료가 필요할 경우 센터까지 배에 실어 옮기거나 헬리콥터, 심지어 수상 비행기까지 동원하죠.
1: 아픈 동물이 들어오면 채혈부터 하고 상처가 없는지 살펴요. 글자 그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샅샅이 점검하죠.
2: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나 우리 일에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죠. 게다가 다들 세심하고 꼼꼼한 편이에요. 아주 어린 새끼나 부상이 심각한 개체를 돌보는데 이보다 더 잘할 사람들이 없죠. 이런 열정은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덕분에 매년 많은 동물들을 건강하게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0: 잔점박이 물범은 태평양에서 가장 흔한 종 중 하나로 큰 녀석은 약 2m까지 자랍니다. 필요하면 약 200m까지 잠수할 수 있고 잠수 시간도 무려 30분에 달하죠. 쉴 때는 해안의 바위나 모래밭을 애용합니다. 새끼는 첫 한 달 동안 어미의 보호하에 젖을 빨며 무럭무럭 자라죠. 문제는 어미가 부상을 입거나 위험지대에서 목숨을 잃어 고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1: 구조된 새끼 중 대부분은 태어난 지 닷새가 채 안 돼서 수유가 필요해요. 여기선 튜브로 고지방 고단백 먹이를 공급해 살을 찌울 수 있도록 돕죠.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나면 청어 같은 걸 줘도 괜찮은지 한번 먹여봅니다. 우리 센터에서 소모하는 청어의 양이 해마다 12에서 15톤쯤 될 거예요.
0: 야생 상태에선 어미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익힙니다. 구조센터에서도 새끼가 젖을 뗄 무렵 비슷한 훈련 과정을 거치죠.
1: 이 친구는 소닉인데 들어온 지 몇 주 돼서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냥 주지 않고 사냥 연습을 시키죠.
0: 어린 물범이 물고기 사냥에 익숙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두 달 정도.
1: 이제 애프리콧이랑 섀도한테 먹이를 줄 건데요. 둘 다 젖을 완전히 뗀 상태라 물고기를 먹어요. 보통은 멀리서 이렇게 던져주죠. 그래야 우리 손을 덜 타니까요. 물고기를 잡으면 통째로 삼켜요. 몸무게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야생으로 돌려보냅니다. 약 18kg 정도가 적당하고 혼자 물고기를 먹으면 합격이에요. 합격하면 바다로 데려가서 풀어주죠.
0: 되도록 발견된 곳과 가까운 장소를 택합니다.
1: 우리 구조센터엔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지만 대신 자원봉사자가 많아요. 160명이 넘는 인원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3: 여기서 작업을 돕는 일이 보람차요. 다친 동물을 돌보는 거예요.
4: 응급실 같아요. 다 같이 야생동물을 돌봐요.
3: 물범을 늘 볼 수 있어서 좋아요.
2: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미래 세대로 잘 전달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다와 그 바다에 기대어 사는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0: 해야 합니다.
1: 곧이어 동양의 자리한 나라 타이로 나라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긴팔 원숭이를 만나봅니다.
2: 일단 신기해하죠. 어린 친구들은 야생에서 긴팔 원숭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1: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우리 인간의 무리한 활동은 일단의 야생동물을 자연 서식지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리는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타이 푸켓으로 가면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긴팔 원숭이라 불리는 소형 유인원류가 그 주인공으로 한때 이 섬의 열대우림에서 번성하던 종이죠.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밀렵에 시달리다가 멸종되고 말았다는 것. 결국 1992년 긴팔 원숭이 보건센터가 출범 구조에 나섭니다.
2: 긴팔 원숭이는 푸켓에서 30년간 멸종 상태였죠. 현재 야생에서 스스로 생존하고 있는 녀석들은 우리 보건센터에서 다시 들여온 개체뿐이에요. 여기가 보건훈련소인데요. 산에서 깊은 밀림까지 훈련용 우리가 5개에서 6개쯤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인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긴팔 원숭이로 하여금 야생성을 되찾도록 유도하는 거죠. 여기서 야생 적응 과정을 잘 통과하면 산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긴팔 원숭이는 성장이 느려서 어미와 10년까지도 함께 머뭅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은 전부 고아예요. 어미가 없이 자란 녀석들이라 우리가 야생의 습성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간과 너무 친숙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나중에 야생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1: 긴팔 원숭이가 멸종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존재합니다. 보금자리인 숲을 잃은 타격이 가장 컸고 불법 야생동물 거래도 문제였죠. 관광객과 사진을 찍게 하려고 코획을 일삼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보건센터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고 긴팔 원숭이 보건 프로그램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2: 이곳 숲에만 30마리를 풀어줬는데 그중 21마리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생존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긴팔 원숭이는 영장류나 유인원 중에서도 특별한 종에 속합니다. 서로 유대를 맺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야생에 풀어주기 전에 짝을 묶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가족을 만든 다음 풀어줘야 하니까요.
1: 긴팔 원숭이의 수명은 30년가량. 영장류로선 드물게 일부 일처제를 보집하죠. 짝을 잃은 부부는 나무 꼭대기에서 새끼를 키우며 온 가족이 노래를 합창하곤 합니다. 현재 또 다른 가족이 야생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
2: 검정색 수컷은 도도이고 암컷은 브라운이죠. 새끼는 10개월쯤 됐어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곧 숲속 깊숙이 위치한 우리로 옮겨줄 생각입니다. 새끼는 부모와 8년에서 10년까지 머물죠. 어미는 앞으로도 1년 이상 새끼를 안고 다닐 거예요. 아비도 관심을 갖고 새끼를 주시하긴 하는데 직접 안고 다니는 일은 매우 드물죠.
1: 살아웃 판담 같은 보건센터 직원들이 야생으로 돌아간 긴팔 원숭이 가족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피고 인간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매일 먹이를 배달해줍니다.
3: 오늘도 먹이를 주러 왔어요. 뭐가 있더라? 오이네요. 오이도 주고 감자도 주고 그리고 양배추도 먹여요.
1: 긴팔 원숭이는 곧 이런 식단을 벗어나 숲에서 찾은 열매나 나뭇잎, 꽃 그리고 곤충 따위를 먹게 됩니다. 긴팔 원숭이를 구조해서 야생성을 되살려 방사하는 일은 고되지만 센터 사람들은 보람이 크다고 말합니다.
2: 이 일에 매달릴 수밖에요. 어린 친구들은 야생에서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나이 든 세대는 70년대에 아침마다 숲에서 들려오던 긴팔 원숭이의 노래를 기억하거든요. 야생 긴팔 원숭이가 이곳 숲에서 잘 지내면서 좀 더 생존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풀어준 녀석들 중에 어린 새끼가 무사히 성장해서 짝을 찾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는데요. 10년 내로 진정한 의미의 야생 긴팔 원숭이가 숲을 누볐으면 좋겠습니다.
1: 곧이어 이번엔 중앙 아메리카로 가서 어린 야생 동물을 어떻게 구조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4: 어미가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그 사체에 매달려 있더래요.

0: 자, 계속할까요? 지금까지 캐나다의 해안과 타이의 숲에서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이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엔 중앙아메리카 파나마로 자리를 옮겨 서밋 식물원 및 동물원에서 펼쳐지는 구조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과 파괴가 심각해서 여러 종이 심각하게 시달리는 중이죠. 그 중엔 오실롯이나 올링고, 개미 핥기도 있는데요. 엘레나가 돌보고 있는 녀석도 최근에 들어온 아픈 동물 중 하나.
1: 삼바는 태어난 지 8주 된 개미 핥개입니다. 길바닥에서 구조해온 녀석이죠. 어미가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사체 옆에서 뭔가 꿈틀대는 걸 보고 다가갔다가 어미 사체에 매달려 있는 녀석을 발견했대요. 그렇게 연락을 받고 삼바를 구조한 게 태어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죠. 개미 핥기를 맡은 건 처음이에요.
0: 여기선 어떤 야생동물이 들어오든 살릴 방법을 찾아냅니다. 전문가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죠.
1: 나무에서 살기 좋게 발달한 체형이에요. 다리가 짧고 붙잡고 버티는 힘이 세고 꼬리는 만능이죠. 보통은 어미와 1년쯤 같이 지내요. 그래서 우리도 1년간 삼바를 여기 데리고 있으면서 뭐가 됐든 가르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가르치려고요. 개미와 흰개미를 주식으로 삼는 법도 배워야 해요. 개미 핥기의 기다란 혀에는 미세한 털이 나있고 침이 아주 끈끈하기 때문에 개미집을 찾아서 그 속으로 혀를 쭉 내밀면 개미나 흰개미의 먹이가 잔뜩 묻어나오게 되죠. 그걸 통째로 삼켜요.
0: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몇 가지를 점검하죠.
1: 어린 새끼를 그냥 내보내는 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일이 흔하죠. 너무 일찍 돌려보내면 다시 마주쳤을 때 확실히 티가 나요. 상태가 엉망이거든요. 먹이를 구하는 법도 먹는 법도 배우질 못했어요.
0: 다행히 린과 같은 자원봉사자가 아픈 야생동물을 하루 24시간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2: 이 녀석은 올링고라는 종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밀림이나 숲을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는 야행성 동물이죠. 멸종위기가 심각해서 몹시 희귀한 편입니다. 나무를 무더기로 베어낸 자리에서 어미를 잃고 헤매고 있는 걸 발견했죠. 상황이 정말이지 좋지 않아요. 야생동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매주는 물론이고 매일 구조할 때도 있죠. 상황이 너무 나빠서 밀리고 밀리다가 결국 이리로 실려오는 새로운 종도 꽤 됩니다.
0: 이곳 직원들은 기본적인 돌봄 외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즐거운 놀이와 운동은 필수.
1: 항상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100마리가 넘는 녀석들한테 일일이 필요한 걸 챙겨줘야 하니까요.
0: 하지만 구조된 동물 중 일부는 영영 복귀하지 못합니다.
2: 최대한 많이 돌려보내려고 애쓰고는 있는데요. 이 녀석은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최대한 시도는 하겠지만 이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익숙해져서 사람 주변을 맴돌다가 다시 좋지 않은 일을 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1: 올해 야생으로 돌려보낸 녀석들을 꼽아보자면 티티 원숭이 3마리, 그리고 솜꼬리 토끼 1마리, 거북, 너구리, 코아티. 새도 몇 마리 돼요.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를 보는 느낌이죠.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서 늘 기다리는 순간이기도 해요.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 슬프지만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0: 이들은 매일같이 마주하는 심각한 야생 훼손 문제를 대중에게 환기시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동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테니까요.
1: 모든 동물이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서야 해요. 모두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야생동물이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죠.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서로가 꼭 필요해요.
0: 곧이어 이번엔 뉴질랜드로 가서 국가적 상징인 키위 구조작전을 살펴봅니다.
3: 인간이 들어오기 전엔 개체수가 1500만 마리쯤 됐는데 현재는 일부종의 경우 250마리까지 줄었죠.
0: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포식자와 먹잇감 간엔 일정한 균형이 필수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동물은 오랜 보금자리를 새로운 포식자가 침범하자마자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토종 포유류가 몇 되지 않았던 시기, 키위는 크게 번성하며 수천 년간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쥐, 주머니쥐 등의 포유류를 들여온 순간 상황은 돌변했죠. 키위의 급격한 감소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환경보호 활동가 중 윌슨 가족은 고민 끝에 키위 조류공원을 열기로 합니다.
4: 바로 여기쯤에 보호구역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은 좋은데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거든요. 공원 곳곳에 대형 새장을 몇 개 만들어 놓고 번식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자고 의논했죠. 조류공원은 넓이가 32,000 제곱미터나 돼요. 이곳에 오면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산악 환경에 서식하는 인코 케어도 만날 수 있고 멸종 위기종인 뉴질랜드매도 볼 수 있어요.
0: 물론 공원의 주인공은 키위죠. 이곳 번식 프로그램의 목표는 알에서 부화한 새끼 키위를 몇 달간 돌보며 일정한 크기까지 키운 다음 야생으로 내보내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것.
3: 이 녀석은 암컷이에요. 아직 새끼지만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0: 니콜은 투쿠를 그만 내보내도 될지 점검하는 중입니다.
3: 투쿠는 4개월쯤 됐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지금 몸무게가 937g으로 나오네요. 그게요. 야생에 방사하려면 몸무게가 약 1kg은 돼야 해요. 몸집이 그 정도는 돼야 버틸 수가 있거든요. 여기 발을 좀 보여드릴게요. 키위한테는 크고 강한 발과 발톱이 무기예요. 싸워야 할 땐 싸움을 꽤 하는 편이죠. 야생으로 내보낸 새끼 키위 중 95%는 포식자에게 희생됩니다. 담비나 쥐, 고양이, 주머니쥐 따위가 알까지 먹어치우죠. 밖에 나가면 싸워야 해요.
0: 드크는 북섬 브라운 키위에 속하는 종으로 야생에서 60년까지도 생존합니다. 날개가 너무 작아서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시속 4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대단히 빠른 발을 가졌죠.
3: 사람 손이 익숙지 않아서 아무래도 좀 불편한가 봐요.
0: 여기선 인간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야생에서 먹는 먹이를 공급합니다.
3: 지렁이를 가장 좋아하는데 떨어진 열매나 나뭇잎 같은 것도 잘 먹어요.
0: 키위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특수 조명을 설치, 밤과 낮을 바꿔서 우리에게 낮에 해당하는 시간에 활동하도록 조절해줍니다.
3: 밝은 전등은 끄고 붉은 야간 조명만 켜놓아서 지금이 밤인 줄 알아요. 키위는 밤마다 보금자리에서 나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볼일도 보고 그러죠.
0: 곧 야생으로의 복귀를 앞둔 투쿠는 다시 자연의 낮과 밤에 적응해야 합니다.
3: 오늘 잘했어요. 자, 들어가자.
0: 대부분의 성체 키위는 평생 짝짓기를 하고 암컷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알을 낳죠.
3: 키위는 몸집에 비해 굉장히 큰 알을 낳는 몇 안 되는 종 중 하나예요. 새끼는 부화하자마자 그날로 독립합니다. 그래서 눈을 뜬 채로 태어나요. 깃털까지 다 갖춘 채로요.
4: 몇몇 종만이라도 완전한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키위의 멸종을 막으려면 번식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해서 수를 늘려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 서식지를 확보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3: 일단 키위 보호구역 내에선 개체 수가 더 줄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0: 키위 같은 국보를 보존하는 작업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보람이죠.
3: 키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대중을 교육하는 일이나 키위 방사나 모두 중요하잖아요.
4: 사람들은 우리 조류공원에 와서 갖가지 희귀한 새를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새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보고 배우고 가죠.
0: 이번 시간엔 세계 곳곳을 돌며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하려 애쓰는 영웅들을 만나봤는데요.
4: 이렇게 작은 보호구역이라도 만들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0: 공통의 목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자연에 복귀시키는 것.
5: 여기 들어올 땐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다시 잘 회복해서 야생에 적응하는 걸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에요.
0: 우리 인간이 끼치는 해악과 자연 서식지 파괴에 대해 알리는 일도 빼놓지 않습니다.
3: 안타깝게도 키위가 개에 물려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생태계의 일원인 소중한 키위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건 큰 보람이죠. 야생에서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0: 야생동물을 포획해 애완용으로 키우는 건 서로에게 해를 끼칠 뿐이죠.
1: 제발 새겨들어줬으면 해요. 단지 몇 달만 가둬놔도 성장 중인 동물은 큰 상처를 입는단 말이죠. 야생동물들은 야생에서 살게 좀 두자고요.
0: 이들의 열정과 헌신은 미래 세대 이후까지 귀중한 자연을 보존하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돼줄 겁니다.
3: 다친 동물을 구조하고 돌보는 일이 보람차요.
6: 네, 맞아요. 네.
2: 이 일이야말로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야생이 더 나아질 수 있게 돕고 싶어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0: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아우츠르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유치원 대소동.
1: 오늘은 소란스러운 냠냠시티.
0: 대성성어! 대성성어!
2: 대체 누가 아기를 올린 거야?
0: 둘이서 그런 거잖아요.
2: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3: 울음소리 80dB, 눈물의 지름은 0.5cm, 초당 약 3회 8흔들기. 아기가 지금 원하는 건?
0: 응? 이거예요!
2: 오? 그걸로 아기를 달랠 수 있는 거야?
0: 아기들은 제가 잘 알아요.
4: 와, 그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0: 좋아. 그런데 탄탄, 아기에게 이 쪽쪽이를 줄 땐 꼭 비행기 흉내를 내면서 줘야 해. 슈! 이렇게. 알았지?
4: 아가야, 슈!
2: 저렇게 하는 거 맞아?
0: 그럼요. 맞아요. 아, 맞을걸요?

저는 거인의 코스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0: 상황 끝! 자장가 작전 완료! 하하하! 훌륭하군! 다음 작전은 뭔가? 네, 대장님! 다음 작전은 레시피스톤 탐색 작전입니다! 좋다! 잘 들어라, 토키제군! 그 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럼 그 힘을 사용해 우리만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세계를 정복하는 거다!
1: 시간 끝났어. 어? 이제 내가 대장이야.
0: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2: 대장에게 경례 안 하나?
0: 죄송합니다.
2: 경례가 너무 늦었다.
0: PT 1번 10회 실시. 아, 10회 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3: 전.
0: 아기가 레시피스톤을 갖고 있다. 추격, 추격해.

0: 완전 콩바란데.
1: 오케이, 데프콘 모두다. 데프

0: 가자.
1: 어? 슈퍼잭 어린이집에 도착했나요?
2: 네, 도착했습니다.
1: 그런데 탄탄은 어디에 있죠?
2: 탄탄은 위험한 사건을 해결하느라 조금 뒤에 올 거예요.
1: 그렇군요. 그럼 슈퍼잭은 서둘러서 레시피 스톤을 찾아주세요.
2: 네, 맡겨주세요. 슈퍼히어로가 왔다고 아기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면 어쩌지?
3: 슈퍼잭, 이번엔 아기들을 울리면 안 돼?
2: 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3: 소리는? 슈퍼잭, 비명소리야. 악당들이 먼저 왔나 봐.
2: 아기들이 위험해!

0: 내가 지켜줄게. 어디가 아가야?
1: 이 도시에 멍청한 히어로가 있다더니 그게 너냐?
0: 뭐? 멍청?
2: 오키, 어서 조그만 적군을 찾아라.
1: 네, 대장님.
0: 하! 절대 못 가. 뭐야?
1: 어?
0: 어?
3: 저런 허술한 악당들한테 당하고 있던 거야?
1: 허술하다니! 우린 세계 최고의 악당! 워키토키 군단이다!
0: 군단? 둘밖에 없잖아.
1: 어쨌든 우린 군단이다!
3: 가만히 있어봐.
0: 이거 안 떨어져. 오, 신기해.
3: 감탄할 때야. 어서 따라와.
1: 돌격 레시피 스토리 퀀트다. 돌격.
3: 어서 아기를 데리고 와.
0: 가라야, 슝 하고 내려오면 재밌겠다. 그치? 어서 슝.
4: 목표물 확보.
5: 히어로들이 또 방해하기 전에 작전 지역 변경. 후퇴, 후퇴.
0: 거기서

0: 걸 숨겨놨던 거야? 아기를 어서 구해야 해!
1: 우리 워키토키군의 반항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0: 드디어 잡았다. 귀찮은 히어로 녀석들.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시간 끝났어. 이제 내가 대장이야.
1: 지금 그게 중요해?
0: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1: 이 바보야! 지금 히어로들부터 처리해야지!
0: 뭐? 대장님한테 바보? 불법 회의에 가고 싶어?
1: 안 돼! 하지 마!
2: 안돼!

0: 슈퍼제 레벨업!
1: 아기가 있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거.
2: 끄다.
3: 어? 어? 어?
1: 빨리 미사일 장착해.
0: 잘 가요, 워키토 피군단.
3: 아가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제발 얌전히 있어줘.
4: 아기! 귀여운 아기들은 어? 괜찮아? 어? 우와! 너무 귀엽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학교에 온 로라 소장. 전 그런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요.
1: 나도 검은 다이노스터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0: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카르노타우루스가 데모스의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2: 데모스?
0: 다른 차원에서 나랑 싸웠던 악당이야. 검은 다이노스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1: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다이노스터는 모두 10대들이니까 그 검은 다이노스터도 너희 중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커. 내가 직접 너희 학교에 가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마침 내일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루시오의 보호자로 학교에 오시면 어때요? 이모라고 하면 되겠네요.
1: 내가?
2: 소장님이?

0: 아주 잘했다, 에단. 역시 예상대로 넌 최강의 다이노스터가 되기 완벽한 녀석이구나.
1: 공룡을 공격하고 루시오까지 공격하다니,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0: 정 싫으면 방법은 간단해. 카즈님을 포기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러면 네 형을 영원히 구할 수 없겠지.
2: 에단, 어디 아프니?
1: 아니에요, 엄마.
2: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면 내일 상담은 다음으로 미룰까?
1: 아니요,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쉬면 돼요.
2: 그래. 좀 쉬렴.
0: 이제 선택해, 에단. 네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형을 버릴 셈이야?
1: 어떡하지?
3: 소장님! 아니, 이모! 여기에요!
4: 안녕, 루시오? 난 사실 조카가 없어서 이모라고 불리니까 기분이 이상하구나.
3: 그래도 익숙해지셔야죠.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니까요.
4: 그렇기는 하지만...
3: 이모! 어서 들어가요!
4: 그래... 오!
3: 제가 학교를 간단히 안내해드릴게요. 여기는 로비예요. 저쪽에는 사물함이 있고, 이 복도는 제가 아침에 닦은 거예요. 전에 지각한 벌로요.
4: 그럼 여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해보자꾸나. 대비의 레벨이 많이 올랐네. 오즈도 꽤 높아졌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학생은 안 보여.
5: 루시오?
3: 선생님?
5: 루시오의 이모님이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루시오에 대해 말씀드릴 게 많거든요.
4: 그래요?
5: 교무실에 가서 얘기 나누시죠.
4: 할 얘기가 그렇게 많나요?
3: 선생님! 전 밖에서 기다릴게요.
5: 주인공이 빠지면 곤란하지?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로 활약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학생이라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학교 생활에도 충실해도 이모님께서 잘 지도해 주세요.
6: 좋아. 이쪽으로 나한테 패스해!
7: 좋아.
4: 루시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진짜 내 조카였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3: 에단! 너도 선생님이랑 상담 있구나?
1: 루시오.
8: 로라 소장님? 오랜만이네요.
4: 에리거머님.
3: 이모, 에단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8: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요.
4: 네, 죄송합니다. 오늘만 온 거예요. 네가 에단이구나. 에릭 동생 맞지?
1: 맞아요.
3: 학교에 몬스터 다이너가 나타났다고?
4: 루시오, 어서 가봐.
3: 에단, 나중에 보자.
6: 킬로 해머 블레이스트!
3: 데비, 괜찮아?
6: 늦었네. 이 녀석은 나한테 맡겨. 킬로 해머 하리스! 진정해.
3: 다이노 슈트 변신! 데비, 어떻게 좀 해봐!
9: 한심하긴.
3: 내가 복수해줄게, 루시오!
9: 좋더라, 썬더 포크!
3: 나도 질 수 없지!
7: 이런, 늦었잖아. 저 녀석들만 활약하게 둘 순 없어. 무슨 짓이야? 난 다이노스터라고.
1: 아, 미안. 근데 나도 다이노스터야.
7: 너한테도 퀀텀 다이노가 있었다고? 다이노 슈트 변신! 말도 안 돼. 검은 다이노스터?
1: 미안하지만 방금 본 건 잊어줘야겠어.
7: 지금 뭐 하는 거야? 선배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메야메야 성 스트라이크! 이거 놔!
1: 전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7: 정신 차려. 가까이 오지 마.
1: 소용없어. 퀀텀 다이노.

0: 발사! 자라!
1: 데이비 괜찮아?
2: 별거 아니야.
1: 스테고 테라 쉔! 아! 지금이야 데이비!
2: 안킬로 해머 블리스트!
0: 부테라 윙! 발사!
1: 점프를 도와줘, 제이민!
0: 좋아!
1: 넷, 점!

0: 임무 완료! 그래, 알아. 착하지?
1: 우와! 와, 잘 먹고! 멋지다!
0: 저기 보이죠? 제가 우리 아들이에요!
2: 헤비!
1: 다이노스터!
3: 잘했다, 다이노스터.
0: 엄마!
4: 엄마!
0: 소장님! 아니, 이모! 다이노스터 5층!
5: 네 아빠가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6: 저건... 다이노스터? 넌 누구지? 처음 보는 다이노스터 같은데?
7: 반갑다, 제이민. 그때 네가...

0: 도망치지 않았다면 몬스터 다이노들이 도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1: 스티븐! 괜찮아?
2: 저 검은 다이노스터...
1: 스티븐을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사라졌잖아. 검은 다이노스터가 그때 일을 어떻게 한 거지?

0: 눈꽃섬이 위험한 것 같아. 제발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1: 빨리 가자, 빨리빨리.

0: 들려줘. 빨리 가자. 빨리.
1: 저기 봐. 쓰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
2: 저기 봐. 물고기들도 쓰레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
0: 일단 천천히 가보자. 길이 막혔어. 에휴, 저 쓰레기들. 대체 누가 계속 버리는 거야?
1: 다른 쪽으로 돌아갈까?
2: 아픈 친구들을 놔두고 갈 수 없잖아.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자.
0: 지금 눈꽃섬이 위험해. 빨리 가야 한다고.
1: 맞아. 가야 할 것 같은데, 호프?
0: 아니, 그럼 뭐 빨리 치우고 가면 되지.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 마법을 쓰자. 아니, 지금 눈꽃섬이... 자, 이 하프가 나가신다. 흥냐! 어떤 마법이 나오려나? 땅땅땅땅땅땅. 하프!
3: 와!
0: 성공!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하프! 이 하프님이 바다를 깨끗이 만드셨도다.
2: 이 호프님도 함께 했도다. 하하하.
1: 하, 이제 눈꽃 젤리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어.
0: 아직 네 개나 더 남았네.
4: 이것 봐. 어? 블루진지의 힘이 다시 생겼어.
2: 우와, 바다색이 돌아오고 있어.
1: 그래, 미로동굴에서 두 번째 문자.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두 번째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푼 거야.
0: 뭐야? 또 열쇠가 생겼다고?
1: 하프가 용기 내어 한 작은 행동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거기 쓰여있는 문자에 맞는 행동을 할 때마다 블루진주의 힘이 되돌아오는 것 같아.

0: 진로 진주님도 되찾았겠다. 눈꽃 섬으로 출발!
1: 잠깐! 가기 전에 작아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가자.

진주는 내 거야. 크라크라.

0: 뭔 소리지? 일단 빨리 가자.
1: 훌라야! 훌라가 또 괴물로 변했어!
0: 포도 변했어! 포도와 민트도!
2: 뭐야? 전부 다 괴물들한테 당한 거야?
0: 어떡해, 전부 다. 저기, 병원 좀 봐. 나나랑 랄라님이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해.
2: 병원으로 가보자.
0: 잠깐.
2: 뭐해? 빨리 가자고. 괴물들이 우글거리는데 이상정파는 어떡해?
1: 저 길을 뚫고 갈 방법이 없을까?
0: 너무 많아.
2: 그냥 나의 꼬리치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저거야! 괴물처럼 변장하자.

0: 아니야, 안 될 거야. 나 못해.
1: 저게 통할까?
2: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라, 그라. 그라, 큰일 날 뻔했네. 그라.

0: 이제 마법의 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
1: 주홍아빵 아까워.
0: 뭐야? 하프! 어떻게 보호막을 뚫고 들어왔어? 너희들 괴물들처럼 변장하고 온 거니?
2: 네, 랄랑님.
3: 랄랑님!
0: 그래, 얘들아.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2: 보고 싶었어, 얘들아.
1: 랄랑님, 우리가 블루진주를 찾아왔어요.
0: 그래, 너희들이 해낼 줄 알았어.
2: 랄랑님, 블루진주 여기 있어요.
0: 없는데?
2: 네? 없다고요?
1: 없는데?
2: 어라, 어디 갔지?
4: 윙크, 어떻게 된 거야? 블루진주는 어디로 간 거야?
2: 분명 가지고 온 것 같은데.
1: 그럼 어디에 있는 건데?
2: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5: 윙크,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봐.
2: 그래, 혹시 어디에 두고 온 건 아닌지 천천히 생각해봐. 아까 길에서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1: 으이구, 칠칠치 못하기는.
0: 얘들아, 괜찮아. 찾으러 가면 되지.
4: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보자.

0: 어? 괴물들이 다 어디 갔지? 보호막이!
1: 저기 봐! 운동선도 사라졌어요. 진짜 사라졌네?
2: 난 아직 컬링 대회에서 1등 못했는데.
1: 하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2: 아니, 넌 1등 해봤으니까 내 마음을 몰라.
3: 어,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1: 어? 어, 문어 같은데?
0: 나도 분명히 봤어. 바다 밑으로 뭔가 사라졌어.
2: 어디? 어디? 뭘 봤다는 거야? 나도 좀 보자.
0: 지금은 사라졌다니까.
2: 응, 궁금한데. 뭔지 나와라, 얼른.
0: 푸른 빛이야?
3: 저기 있었네.
0: 빨리 가보자.
2: 이 근처인 것 같은데.
0: 아, 저기 있다. 찾았어.
2: 와, 다시 찾았어.
4: 다행이야.
0: 빨리 가지고 가자.
2: 저게 뭐야? 윙크, 받아.
0: 하이!
2: 이 윙크!

0: 뭐예요? 마법 오븐이 만들어낸 문어 괴물이야.
1: 마법 오븐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2: 오븐 모자를 쓴 문어 괴물이라니.
0: 문어 괴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3: 확실하진 않지만 그건 말이야. 얘들아, 블루진주의 힘이 눈꽃섬을 구해낼 수 있어. 등대섬에서 블루진주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그 힘으로 너희가 문어 괴물을 막아야 해.
1: 무슨 말이에요, 랄라님?
4: 저 문어 괴물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3: 블루진주의 힘을 크게 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찾아야 해. 그러니까 어서 가!

0: 지금 저 녀석을 막지 못하면 눈꽃섬을 살릴 기회는 없어.
1: 랄라님,
2: 랄라님, 마법 젤리로 저 녀석을 물리치면 되잖아요. 아프. 안 되네. 다시 해야 해. 호프, 네가 해봐.

0: 얘들아, 블루 진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야 해. 어서 가.
1: 우리가 눈꽃성을 꼭 되찾을게요, 랄라님.
2: 응.

Yeah.

0: 이 문어 녀석, 내가 문어 다리를 다 묶어놓겠어.
1: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해?
0: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보자.
2: 해볼까?
1: 아니, 내 말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하자.
0: 지금 생각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빨리 나가자. 마법 젤리 남아있지?
2: 마법 젤리? 두 개 남았네.
0: 두 개면 충분해.
1: 아까 마법이 안 먹히는 걸 봤잖아. 소용없어.
3: 그래도 가보자. 이번엔 될 수도 있어.

0: 뭔가 기분이 편안해지는데.
1: 우리 조금 더 힘내고. 그래, 힘을 내야.
2: 우리 조금만 쉬고, 아주 조금만 쉬고 나가보자.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각형 소풍이 제일이지.
1: 이봐이, 홀수 모임 소풍에 올 거지.
2: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다든.
3: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계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시비.
4: 거기서 보자, 삼.
5: 와우! 클럽이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4: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응?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블록에 속할까?
5: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블록이야.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수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2: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시구.
5: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4: 가서 살펴보자. 정사각형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오.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2: 난 두 클럽 다 가입됐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다 블록 케이크야.
4: 정사각형이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5: 그건 못할 것 같은데.
4: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5: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4: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5: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인 숫자들을 위한 끝자리 9 클럽 같은 거? 그거 마음에 든다.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6: 그거 좋은데? 정사각형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재밌지.
5: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겠는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7: 나는 29, 그리고 나는 클럽을 좋아해. 속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아해.

0: 어찌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처럼 말이야. 클럽 멤버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배지 같은 거, 클럽 배지. 이거 봐, 구멍 뚫린 정사각형 배지. 정사각형 클럽을 위한 정사각형 배지는 어때?
1: 오, 고마워, 29.
0: 에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2: 만세! 오!
0: 계단 클럽
3: 만세!
0: 11 축구 클럽
4: 예!
5: 멋져.
0: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6: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0: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와.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7: 오, 13이 돌. 옵스.
0: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8: 예페.
0: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9: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난리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전장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보급이 부족하고 부상 병력의 긴급 이송이 필요할 때 지휘관들은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때 공중에서 들려오는 강력한 소리는 전투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가 되죠. 군용 헬리콥터는 전장에 신속하게 투입되어 병력과 장비,

0: 지상에서 작전 중인 병력에게 항공 지원은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 또는 지연시키는 것은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1: 공격용 헬리콥터는 근접 타격을 가능케 하는 군의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이들은 산이나 언덕 뒤에 숨어 있다가 표적이 사정거리 내로 들어오면 빠르게 나타나 여러 대의 적 차량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죠.
0: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 육군은 AH-64 아파치를 개발했습니다. 1984년에 도입된 아파치는 전장에서 최고의 공격용 헬리콥터로 평가받고 있죠. 첨단 센서와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아파치는 전투 준비가 완료된 무기 고화도 같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이집트, 그리스,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130만 시간 이상의 전투 비행 시간을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헬리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러나 드론과 무인 항공기가 급속히 대두되는 현 시점에 아파치가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파치가 등장하기 전 미군은 AH-1 코브라를 운용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베트남 전쟁 중 공격용이자 수송 및 호위용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했지만 전투에서 최소 100여 대 이상 소실됐죠.
2: AH-1 코브라는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최고 속도는 약 287km에 달합니다. 70mm 폴딩 플랩 로켓과 전면 포탑으로 무장할 수 있었지만 베트남 전쟁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는 적과의 직접 교전이 큰 난관이었죠. 전방 장갑이 부족하고 충돌 방지 장치가 결여돼 있어 조종사들이 적의 공격에 직접 맞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 이를 바탕으로 미군은 차세대 공격용 헬리콥터를 설계하면서 AH-1 코브라의 생존성, 화력, 장거리 작전 능력, 네트워크 전투 능력 등 다목적 운용성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AH-64 아파치죠. 아파치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검증된 공격용 헬리콥터로 시속 365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걸프전에서는 뛰어난 대전차 능력으로 주목받았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근접 항공 지원 및 정찰, 정밀 타격 등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했죠. 이처럼 아파치는 가장 진보되고 검증된 공격용 헬리콥터로서 그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2: 아파치는 길이가 14.6m로 버스보다 길고 로터 직경도 14.6m에 달하죠. 높이는 4.7m로 건물 2층 높이에 해당하며 중량은 5.1톤으로 자동차 2대 반에서 3대에 이르는 무게입니다. 아파치는 크고 위압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장갑 덕분에 비행 탱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데 M230 30mm 체인건을 장착하고 있으며 분당 최대 650발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죠. 그리고 각 날개에는 19발의 히드라 70mm 로켓을 수납할 수 있는 두 개의 포드가 장착돼 있고 헬파이어 유도 미사일을 포함 다섯 종류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 미사일은 10km 거리에서 1200mm의 폭발 반응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드와인더 적외선 유도 미사일과 스팅어 미사일도 장착하고 있으며 이들은 음속의 두 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죠.
0: 강력한 무기는 효과적으로 배치될 때 비로소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파치는 순간적인 판단력과 정밀한 정확도로 무기를 발사하죠. 승무원은 최정예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한 전장에서 작전을 펼치는 만큼 기체에는 AN-APG-78 롱보우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 롱보우 레이더가 로터 상단에 구축되어 있어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넓혀줍니다. 이로 인해 동체는 엄폐물 뒤에서 낮은 고도로 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오랜 시간 동안 엄폐가 가능하죠. 롱보우 시스템이 표적을 추적하고 식별하면 아파치는 고도를 높여 여러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 다중 표적 공격이 가능한 겁니다.

0: 돔형의 롱보우 레이더는 화력 통제 레이더 시스템으로 밀리미터 파를 사용해 표적을 탐색 후 고도, 거리, 접근 속도 등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죠. 헬기의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해 있어 아파치가 언덕, 나무, 빌딩 등의 동체를 가린 채 상단의 롱보우만 노출해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128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16개의 목표물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 롱보우 시스템은 분산된 적과 맞설 수 있는 혁신적인 전투 시스템이죠.
1: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지상에서 무기를 가진 누구에게나 휘격될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을 공격할 때 사격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수죠.
0: 엄청난 화력을 지니고 있더라도 적의 위협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화된 항공 요격 무기나 소형 화기, 대공 위험 무기 등으로 인해 아파치는 항상 표적이 될 위험에 처해 있죠.
1: 코브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뛰어난 방어력에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탄약이 코브라를 쉽게 무력화할 수 있지만 아파치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파치는 극심한 타격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0: 아파치는 약 1.1톤의 방어 장갑으로 덮여 있으며 조종석에는 방탄 유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코브라가 주로 강철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다면 아파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재료로 제작됐죠.
2: 아파치는 12.7mm탄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체의 주요 부위에서는 23mm탄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0: 위험한 전장을 누비기 위해서는 중장갑 이상의 성능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아파치가 지면 가까이 비행하고 다양한 공중 및 지상 무기를 회피하기 위해 수직으로 상승하고 하강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3: 아파치는 전장에서 다양한 표적을 신속하게 타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지상 지휘관들이 보병 부대의 임무를 변경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인 작전을 가능케 하며 전장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한 다양한 속도로 기동이 가능한데 전투 중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속 및 저고도에서도 정밀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0: 이런 성능의 비결은 바로 강력한 엔진에 있습니다. 아파치는 두 개의 T700, GE701 터보샤프트 엔진으로 구동되며 각각 2,0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생성하죠. 이로 인해 아파치는 시속 263km의 순항 속도를 자랑하며 최대 속도는 시속 302km에 달합니다.
4: 우리가 보통 헬리콥터에 대해 논한다면 그건 주로 회전익에 관한 것일 텐데요. 이 회전익은 로터가 빠르게 회전할 때 비행기 날개처럼 생긴 블레이드 표면을 지나가는 공기가 양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죠. 로터를 빠르게 회전시켜 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헬리콥터에서는 터보샤프트 엔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추진력을 생성하는 대신 축에서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가스 터빈 엔진을 말하죠. 터보샤프트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마력대 중량기로 적은 중량으로도 많은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0: 이 엔진은 최대 이륙 중량이 10톤인 헬리콥터를 저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공중에 띄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한쪽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쪽 엔진을 이용 기지로 귀환할 수 있죠. 그러나 복잡한 전투 환경에서는 단순한 동력만으로는 조종사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아주 중요하며 조종사들은 롱보우 도움을 활용해 도움을 받죠.
2: 아파치는 항법, 통신, 무기 운용, 야간 투시 및 적의 적외선 추적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0: 이 도움엔 아파치를 최첨단 무기로 만들어준 비밀 기능도 탑재되어 있죠.
5: 아파치의 인터페이스는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대부분 조종사가 착용하는 헬멧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헬멧을 움직여 동체 하부에 장착된 무기를 조종하며 지상 표적을 추적할 수 있죠.
0: 2016년부터 엔지니어들은 아파치의 상황 인식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5: 아파치의 최신 기술 중 하나는 해당 지역의 무인기와 연결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죠.

0: 조사들은 기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된 무인기를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많은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의 시스템 운영자와 조종사는 이러한 무인기를 조종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유도하거나 무인기의 무기 시스템을 여러 표적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죠.
1: 아파치 승무원들은 이러한 첨단 시스템을 통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아파치는 새로운 세대의 전투에 맞게 계속해서 진화 중이며 위험한 전투 지역에서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는 화력과 기동성을 제공하죠.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무장을 추가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격용 헬리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64 아파치가 미군의 상징적인 공격용 헬리콥터라면 1980년대 후반 냉전이 끝나갈 무렵 등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AH-64의 위상이 높아지자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카모프 52 엘리게이터를 설계했죠. 이 공격용 헬리콥터는 시리아 내전 동안 첨단 센서와 무기를 통해 정밀 타격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또한 생존성 기능 덕분에 고위험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했죠. 카모프 52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광범위하게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휴대용 대공방어 시스템과 같은 첨단 방어망으로 인해 큰 고전을 겪었고 이로 인한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죠. 하지만 카모프 52는 여전히 여러 국가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2: 미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공격용 헬리콥터를 개발할 때 두 나라는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미국의 아파치가 중무장 및 장갑을 통해 대규모 화력을 구사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면 러시아의 카모프 52는 신속하게 타격하고 빠르게 퇴각하도록 설계되었죠.
1: 카모프 52는 독창적인 로터 설계를 채택하고 추가 장갑을 배제해 경량화와 빠른 기동성을 확보했습니다.
2: 엘리게이터는 23mm 기관포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복합 장갑을 장착하고 있지만 아파치만큼 장갑이 두껍지는 않아 속도를 이용해 위협을 회피해야만 하죠.
1: 최고 속도는 시속 310km에 달하며 분당 900m의 상승률을 자랑합니다. 이런 속도는 기체의 크기와 엔진 출력 덕분이죠. 카모프 52는 두 개의 TV3 117 VMA 터보샤프트 엔진으로 구동되며 각 엔진은 2,400마력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기에 한쪽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비행이 가능한 거죠.
3: 속도뿐만 아니라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90도 급회전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며 35도 각도로 기울일 수 있어 전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고 퇴각하는 게 가능하죠.
1: 기동성의 비결은 로터 블레이드에 있습니다. 두 개의 로터가 한 축에 반대 방향으로 장착돼 있어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죠.
0: 일반적인 헬리콥터는 양력을 생성하기 위해 상단의 단일 로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회전 운동을 상쇄하기 위해 헬리콥터 뒤쪽에 추가 로터가 있어 헬리콥터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죠. 그러나 카모프 52는 독특하게 단일 로터 대신 두 개의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회전해 헬리콥터 동체에 순수한 토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테일 로터가 필요 없게 된 거죠.
1: 궁극의 기동성과 조종사 제어 능력을 갖춘 카모프 52는 강력한 화력도 자랑합니다.
2: 아파치와 카모프 52는 모두 뛰어난 화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두 헬리콥터 모두 기관포 및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전투에서 매우 위협적이죠.
1: 카모프 52는 목표물을 탐지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를 이용합니다. 밀리미터팔 레이더는 공중 및 지상 목표물을 탐색하며 헬리콥터의 전면부에 위치한 FH-01 레이더는
2: 미리 관찰할 수 있죠.
1: 엔지니어들은 독특한 중량대 마력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카모프 52에 경량 장갑을 장착했습니다.

0: 내부 조종석은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욕조 형태로 추가적인 강도를 위해 세라믹판과 케블라로 덮여 있으며 외부는 알루미늄 합금과 탄소 섬유로 제작되었죠. 조종석은 44mm 방탄유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두 개의 장갑판으로 추가 보호를 받고 연료 탱크 하부에도 20mm 두께의 탄소 섬유를 감싼 알루미늄으로 제작됐습니다. 또한 적의 포격을 받을 경우에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기능이 내장돼 있죠. 지대공 미사일이 피격되더라도 카모프 52 조종사들은 통제된 착륙을 하거나 기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카모프 52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중 로터 설계입니다. 이 로터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 일반 헬리콥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비행 경로를 생성하죠.
0: 특별히 설계된 동축 로터 외에도 헬리콥터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안전장치인 탈출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헬리콥터는 일반적으로 탈출 좌석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공기에서 탈출 좌석은 조종사를 항공기 위로 발사해 안전을 확보하지만 헬리콥터에서 조종사를 위로 발사하면 로터 블레이드와 부딪히게 돼 훨씬 위험할 수 있죠. 따라서 헬리콥터에서 탈출 개념은 매우 복잡합니다.
0: 카모프 52에는 헬리콥터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종사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승무원 추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죠.
1: 조종사가 이젝션 버튼을 누르면 로터 블레이드가 그 즉시 분리되어 날아가 탈출 좌석이 발사될 때 조종사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거죠.
0: 카모프 52는 놀라운 속도와 기동성을 자랑하며 첨단 센서와 파괴적인 무기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공격 헬기 중 하나입니다. 아파치와 카모프 52가 전장에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면 이 헬리콥터는 공격보다는 육상 및 해상 작전에 적합하도록 설계됐죠. 1980년대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새로운 기술이 전장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다목적 헬리콥터를 개발하기로 협의합니다.
1: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1949년 미국, 캐나다 및 서유럽 국가들에 의해 설립되어 잠재적인 소련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나토는 군사작전을 수행하진 않았지만 이후 다양한 유형의 임무를 전개해왔죠. 이러한 임무에는 위기 예방 및 관리, 현지 보안군 훈련, 재난구호 및 해적 퇴치 등이 포함됩니다.
0: 2007년에 도입된 NH-90은 나토의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다목적 헬리콥터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 수송 및 의료 후송, 그리고 물자 지원을 위해 배치됐습니다. 또한 소말리아 연안에서 해적 퇴치 작전과 같은 해양 임무에도 참여했죠. 첨단 장비와 육상 및 해상 환경에서의 유연성 덕분에 군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설계와 제작은 진정한 다국적 협력의 결과로 설계는 유럽 전역에 여러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제조 또한 여러 공장에서 분산되어 진행되었죠. 그러나 각국의 요구사항이 달랐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충족하는 단일 플랫폼을 설계하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0: NH-90은 세계 최초의 쌍발 다목적 헬리콥터로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장착됐으며 동급에서 가장 작은 레이더 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및 극지 작전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죠.
3: NH-90은 전술 수송 헬리콥터 모델과 나토 호위함 헬리콥터 모델, 이렇게 두 형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0: 두 모델 모두 공격형 헬리콥터보다 크며 장거리 이동, 병력 수송, 긴급 구호 및 의료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길이는 19.56m, 최대 중량은 11톤에 달하며 순항 속도는 시속 300km, 항속 거리는 980km죠.
1: 대형 헬리콥터로 작전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병력 수송이나 대잠전과 같은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일반 공격용 헬리콥터와는

0: 매우 다른 특징이 있죠.
1: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텔스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들은 독특한 복합제를 다량 사용해 NH-90을 세계에서 가장 스텔스성이 우수한 헬리콥터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형상의 동체는 NH-90을 거의 탐지 불가능하게 하며 동급에서 가장 낮은 레이더 단면적을 갖고 있죠.
2: 레이더는 송신기를 통해 전자기 신호를 발사해 작동합니다. 이 신호는 물체에 반사되어 다시 송신기로 돌아오고 이를 해석하는 거죠. NH-90의 동체는 레이더를 혼란스럽게 하는 특수 복합 재료로 제작되었습니다. 동체의 형태가 변형되어 레이더가 표면에서 반사되는 방식을 바꿔 신호가 송신기로 돌아갈 때 물체의 크기나 속도, 위치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1: NH-90의 조종은 서너 명의 승무원이 담당하며 전술 담당자와 센서 운영자가 상황을 공유합니다.
3: NH-90은 완전 전자식 플라이바이와이어 기술을 사용하는 최초의 헬리콥터입니다. 이는 조종사와 조종장치 간 연결된 기계적 또는 유압 시스템이 없음을 의미하죠.
1: 전투 중 한 번의 잘못된 조작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은 수동 조작을 전자 인터페이스로 대체해 동체의 움직임을 제어하죠. 조종사는 단일 조종관으로 방향을 조종하며 센서와 컴퓨터가 이를 해석해 로터의 미세한 움직임을 가능케 합니다.
2: 이는 큰 혁신이죠. NH-90의 시스템은 조종사가 헬리콥터를 더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비행 동작을 플랩이나 표면 제어가 아닌 조종관을 조작함으로써 원하는 움직임을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은 비행의 안정성과 조작성을 크게 향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NH-90의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은 4중 중복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손상 시에도 센서가 작동하도록 두 개의 디지털 채널과 두 개의 아날로그 채널을 추가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적의 레이더 및 전파 방출을 탐지하는 추가 센서와 적미사일의 발사감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죠.
3: NH-90의 방어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로부터 들어오는 위협을 탐지하고 분류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위협에 따라 차프나 플레어 또는 기타 대응 수단을 배치합니다.
1: 개방된 바다에선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광범위한 해적 퇴치, 수색 및 구조, 그리고 대잠 작전은 나토 프리깃 헬리콥터에 추가 기능이 필요함을 의미하죠. 함선과 인근 해안에 배치된 NH-90은 공중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합니다.
0: NH-90은 레이더 및 적외선 이미지를 결합해 주변을 모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적들이 작고 빠른 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면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효과적이죠.
1: 전방 적외선 카메라와 360도 검색 레이더는 수면에서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4: 바다는 일반적으로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균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적외선 이미징 시스템은 수색 및 구조 작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죠. 바다에 있는 사람이나 장비는 훨씬 더 많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전방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면 광활한 바다에서 사람을 빠르게 식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레이더로 추적하기 힘든 또 다른 위협이 존재하죠. 잠수함은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 헬리콥터는 군사 작전에서 소나 장비를 배치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헬리콥터를 잠수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지역에 배치한 후 원격 소나 장비를 바다에 투하하죠. 이 장비는 수중에서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며 수중 환경에서 소리의 변화를 감지해 적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나토 호위함 모델에는 이를 위한 소나 탐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죠. 플래시 디핑 소나나 소노브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직경 12.7cm, 길이 90cm인 소노브이는 헬리콥터에서 던지거나 발사되어 수중으로 하강하며 다양한 깊이에 도달할 수 있죠. 부풀려지는 표면 플로트에는 무선 송신기가 장착되어 있어 센서 운영자에게 수중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수동 모드로 전환할 경우 바닥에 반사되는 다른 선박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중 소나는 우리가 있는 수중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근의 다른 선박을 식별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1: NH90의 디핑 소나는 정밀도, 유연성, 그리고 선박 탑재 소나와 같은 다른 대잠용 시스템과의 통합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 지속 시간, 기상 의존성, 탐지 범위 등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핵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전술적 대잠 작전의 일환으로 활용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또한 NH90은 레이저 기반의 광학 탐지 기술인 라이다도 갖추고 있죠.
2: 라이다는 레이더와 유사한 탐지 수단이지만 물속을 관찰하는 데는 레이더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사용해 물속을 투과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죠. 일상생활에서는 자율주행차에서 물체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라이다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이런 수중 목표물엔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어뢰입니다. 프리깃 헬리콥터에는 MU-90, MK-46, 스팅레이 등 세 가지 경어뢰를 장착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은 수중에 잠복해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타격하도록 설계됐죠.
2: 어뢰는 헬리콥터에 의해 직접 투하되거나 로켓 보조 발사기를 이용해 발사될 수 있으며 이후 소나 유도를 통해 표적을 추적, 파괴합니다.
1: NH-90 헬리콥터는 육상과 해상, 그리고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나토군의 전폭적인 신뢰하에 전투, 수색 및 구조, 방어 작전을 수행합니다. 나토 국가의 깃발 아래 운용되는 NH-90은 세계적 수준의 헬리콥터로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군에서 단순한 항공지원 이상의 것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육상 운송은 번거롭고 전투 중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부대가 신속하게 병력 및 물자 또는 무기를 배치해야 할 경우 CH-53K 킹 스탈리온이 그 임무를 수행하죠. 킹 스탈리온은 가장 크고 강력한 헬리콥터 중 하나로 군용 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4: 수송용 헬리콥터는 내부와 외부에 상당한 중량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죠. 이들은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야 하며 적의 공격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크기와 강력한 엔진이 요구되죠.
1: 길이 30.2m, 너비 5.3m, 높이 8.6m인 킹 스탈리온은 트레일러 두 대의 크기와 유사합니다. 화물 공간은 가로 9.1m, 세로 2.8m, 높이 2m로 총 51세제곱미터의 화물 공간을 제공하죠.
4: CH-53K 킹 스탈리온은 엄청난 크기와 대규모 화물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헬리콥터입니다.
1: CH-53K는 다양한 중장비와 차량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최대 16톤의 내부 화물 적재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두 대의 장갑차 또는 험비를 쉽게 수송할 수 있으며 최대 30명의 전투 병력을 전장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죠.
3: 매우 인상적인 기능 중 하나는 완전 무장한 험비 두 대나 F-35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이죠.
1: 킹 스탈리온은 1966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H-53 시리즈 헬리콥터의 최신 진화형입니다. 이 최신 모델은 2023년에 본격 생산에 들어갔으며 상징적인 기능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 현대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2: 이전 모델인 슈퍼 스탈리온은 14.5톤의 화물 적재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킹 스탈리온은 이를 늘려 16.3톤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킹 스탈리온은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작전은 물론 대량 보급이나 공격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중량물 운반 및 공중 급유를 위한 기능도 갖추고 있죠.
1: 엔지니어들은 기체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종석은 유리 섬유와 에폭시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체는 경량합금, 강철, 방수 티타늄으로 제작됐죠. 또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수송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경량 복합 재료로 된 방탄 장갑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 킹 스탈리온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헬리콥터 중 하나죠.
3: 생각해보면 이 헬리콥터는 자기 무게와 장비를 포함해 약 50톤의 하중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1: 증기기관이 발명됐을 때 엔지니어들은 4

0: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업량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장에서 말이 얼마나 일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기동력을 말의 힘에 비유한 거죠. 1마력은 1초에 550파운드를 1피트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입니다.
1: 동체와 함께 16톤의 화물 중량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힘이 필요하죠.
0: 킹 스탈리온에는 7,500마력의 터보샤프트 엔진 3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 이 엔진이 생산하는 5메가와트의 전력은 5,000명이 사는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죠.
0: 모든 힘은 변속기와 기어박스를 통해 로터 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메인 로터는 총 7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일 로터는 4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죠.
3: 킹 스탈리온의 로터는 크기가 커서 더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터가 밀어내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추력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충분한 힘을 가진 엔진이 있다면 엄청난 양의 추력을 생성할 수 있어 더 많은 하중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0: 블레이드의 파손을 막기 위해 뼈대는 강철만큼 강하지만 40%나 더 가벼운 티타늄으로 제작됐죠.
1: 로터 블레이드는 벌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벌집 구조는 강하고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로터 블레이드가 거대한 헬리콥터와 화물을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제공하죠.
0: 이런 힘을 바탕으로 CH-53K는 750km의 항속거리를 자랑하며 최대 이륙 중량은 34톤, 최대 속도는 320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엔진이 고온의 사막에서도 과열 없이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3: 킹 스탈리온은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수송 헬리콥터와는 차별화되는 점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0: 킹 스탈리온은 2019년 바하마에서 재난구호 작업에 참여해 신속한 대응과 중량물 운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첨단 전자장비와 늘어난 화물 적재 능력, 그리고 개선된 신뢰성 덕분에 군 수송 임무에 있어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됐죠.
4: 외딴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는 병력에게 대량의 보급품을 수송하거나 중요한 장비를 전장에 배치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원과 장비를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죠.
0: 특히 해상 항공모함에 병력과 물자, 장비를 수송해야 할 때는 더욱 특별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4: 로터 블레이드를 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헬리콥터는 로터 블레이드의 직경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는 공간에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착륙 후 로터 블레이드를 접을 수 있는 능력은 큰 장점이 되죠.
0: CH-53K 킹 스탈리온의 크기와 힘은 병력 수송 및 화물 이송 작전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킹 스탈리온은 그 이름에 걸맞은 성능을 발휘하며 미 해군에서 가장 강력한 헬리콥터로서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많은 화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군용 헬리콥터는 특정한 역할에 맞춰 설계됩니다. 일부는 적대적 환경에서 고속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일부는 대량의 화물을 수송해야 하며 또 일부는 긴 거리를 비행해야 하죠. 하나의 헬리콥터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수행하기란 어렵습니다.
4: 헬리콥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변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경량 고속 헬리콥터고 다른 하나는 단거리에서 무거운 장갑을 갖춘 헬리콥터죠. 이는 힘과 중량의 균형 때문입니다. 매우 무거운 물체를 수송해야 한다면 비행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죠.
0: 1980년 이란 인질 사건에서 미군의 RH-53D 헬리콥터는 페르시아만의 항공모함에서 이란 수도 테헤란까지 비행해야 했지만 한 번의 비행으로는 그 거리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막에 비밀 공항을 확보해 연료를 보급해야 했고 결국 이 작전에서 항공기 충돌과 병력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죠. 이 사건으로 미 펜타곤은 고급 수직 이착륙 항공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상당한 화물 적재 능력과 속도, 긴 비행 범위를 갖춘 새로운 헬리콥터가 필요했죠.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V22 오스프리의 설계가 시작됐으며

0: 이는 생산에 들어간 최초의 틸트로터 항공기이자 현시대 가장 혁신적인 기체 중 하나입니다. 오스프리는 헬리콥터에서 허버프롭 항공기로 12초 이내에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죠.
1: 오스프리의 장점은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항공기처럼 일반적인 착륙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죠. 비행 중에는 엔진을 회전시켜 전방으로 추진력을 제공함으로써 헬리콥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0: 중량 화물 적재 능력, 속도, 비행 거리 및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궁극의 항공기는 이렇게 탄생한 거죠.
2: 헬리콥터처럼 이착륙이 가능한 오스프리는 최고 속도가 시속 500km에 달해 파리에서 런던까지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0: 오스프리는 24명의 병력과 9톤의 내부 화물 또는 6톤의 외부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착륙장이 없는 외진 지역으로 이들 병력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지니고 있죠. 그렇다면 오스프리는 어떻게 헬리콥터에서 항공기로 전환될까요? 그 비밀은 엔진에 있습니다. 오스프리는 각각 6,150마력의 출력을 내는 AE-1107C 터보프롭 엔진 두 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11.6m 직경의 로터와 연결돼 있죠. 조종관에 있는 다이얼을 간단히 조작하면 로터가 항공기 프로펠러처럼 기울어집니다.
2: 오스프리는 독립적으로 가동되는 엔진 두 개가 각 날개에 장착된 나셀에 의해 구동됩니다. 날개가 수직으로 향할 때는 헬리콥터 모드이며 충분한 양력을 얻으면 90도 회전에 항공기 모드로 전환되죠. 이 과정에는 12초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0: 헬리콥터의 수직 이착륙 성능과 고정익 항공기의 속도 및 범위를 결합함으로써 오스프리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함선 및 착륙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스프리는 장거리 침투, 특수작전, 보급 및 수송과 같은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고 있죠.
2: 헬리콥터의 변신 로봇인 셈이죠.
0: 오스프리의 놀라운 변형 능력은 다른 헬리콥터보다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대 시속 300km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군용 헬리콥터로 알려진 치누크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죠.
3: 오스프리는 신속 배치 도구로서 헬리콥터보다 훨씬 빠르게 배치될 수 있으며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동일한 지형에 착륙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더 빠르게 이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0: 치누크의 임무 범위는 300km, 최대 항속거리는 1600km인 반면 오스프리는 1100km의 임무 범위와 3800km의 최대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 비슷한 헬리콥터의 두 배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급유를 통해 더 긴 항속거리를 확보할 수 있죠. 그렇다면 긴 항속거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헬리콥터가 대량의 화물을 수송하려면 많은 연료를 사용해 강한 힘을 생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화물을 들어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오스프리는 항공기 모드로 전환한 후에 화물 적재 능력이 크게 향상되죠. 즉, 이륙 후에는 헬리콥터처럼 많은 힘을 쓰지 않고도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0: 오스프리의 날개는 연료 저장소 역할도 하죠. 동체에 이미 6개의 연료 탱크가 장착되어 있고 날개에 추가로 10개의 탱크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1: 엔지니어들은 항공기의 모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날개 자체가 12,000리터 이상의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큰 연료 탱크 역할을 하며 이는 MH-90이 저장할 수 있는 양의 5배가 넘죠.
0: V-22 오스프리는 긴 비행거리와 빠른 속도로 넓은 지역을 작전 범위 안에 둘 수 있으며 외진 장소에도 착륙이 가능한 독특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재난구호, 수색 및 구조, 의료 대피 작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죠.
2: 오스프리는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주로가 없거나 착륙할 장소가 불확실할 때 헬리콥터 모드로 전환해 외진 지역에 착륙할 수 있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태운 다음 다시 헬리콥터처럼 상승해 병원이나 군 공항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죠.
0: 오스프리의 화물 공간은 폭 1.73m, 높이 1.68m, 길이

0: 1.35m로 최대 9톤의 내부 화물을 싣거나 배치할 수 있으며 외부 화물은 최대 7톤까지 운반할 수 있는 훅과 윈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12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의료팀을 갖추고 있어 의료 및 재난구호작전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죠.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당시 오스프리는 재난구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크기와 속도, 거의 모든 곳에 착륙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절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전개할 수 있었죠. 화물 공간엔 24개의 접이식 좌석이 배치돼 있어 원거리 지역으로 병력 수송도 가능합니다.
1: 전투 병력을 수송하는 헬리콥터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최대 100에서 200km 정도의 작전 반경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작전하는 항공기로서는 효과적이지 않죠. 오스프리는 틸트로터 항공기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병력을 싣고 수직 이륙한 후 고정익 항공기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긴 거리를 비행한 후 다시 수직 착륙해 병력을 하차시키고 고정익 항공기 모드로 변환해 기지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병력 수송 능력을 극대화해 작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0: 하지만 오스프리의 혁신적인 설계는 단점도 동반합니다. 대형 헬리콥터처럼 큰 로터는 무장을 장착할 공간을 제한해 안전에 취약할 수 있죠.
2: 수송 헬리콥터로 설계된 오스프리라도 적의 공격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이를 위해 오스프리의 동체 하부에는 GAU-17A 7.62mm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분당 3,000발의 속도로 360도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면 경사판에 장착된 M-240 7.62mm 기관총은 경사판이 열릴 때 기체의 후방을 책임집니다. 이는 착륙지에서 이탈할 때 적의 화력을 억제하는 데 특히 유용하죠.
3: 적과의 근접 전투를 위해 설계되진 않았지만 분당 3,000발 이상 발사할 수 있는 기관총을 포함 상당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 병력이나 장비가 위험 지역에 투입될 때 무방비 상태가 아닌 거죠.
0: 공격용 헬리콥터에서 근접 항공 지원, 대잠전, 수색 구조 작전에 이르기까지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목적에 맞게 군용 헬리콥터를 혁신시켜 왔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임무가 주어짐에 따라 군용 헬리콥터는 계속해서 진화할 테죠. 이들은 현대 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첨단 무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스타 셰프 이재훈의 손을 거치면 밋밋했던 집밥도 특별해진다. 찬바람이 솔솔 불어올 땐 너도 나도 찾게 되는 얼큰하고 개운한 찌개 요리. 김치찌개보다 더 매력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레시피. 담백한 목살을 듬뿍 넣고 고추장 국물 제대로 낸 목살 고추장찌개부터 추워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시금치.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건강은 영양만점 시금치로 챙기자. 언제 식탁에 올려도 반가운 고소하고 향긋한 시금치 무침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1: 자, 날씨가 서늘해진 이런 날에는 뭔가 이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목살 고추장찌개를 셰프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자, 재료는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목살이 준비가 되었고 네. 그리고 감자, 네. 애호박, 그리고 양파, 대파, 그리고 고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호박 같은 경우는 없으시면 또 생략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고춧가루, 네. 고추장, 간마늘, 간장, 그리고 까나리 액젓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볼에 쌀뜨물까지 준비했습니다.
1: 자, 이렇게 푹 끓여서 고소한 고기 맛이 녹아든 찌개 국물 맛은 정말 대박인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목살 고추장찌개 시작해볼 텐데요.
2: 네.
1: 자, 일단 재료부터 손질하겠죠?
2: 네, 재료 먼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채소부터 네. 먹기 좋게 한번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감자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살짝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네. 좀 먹기 좋게 좀 썰어내 보겠습니다. 좀 듬성듬성 썰어주시고.
1: 네. 근데요, 오늘 고추장찌개에 네. 이 첫 번째 재료, 이 감자를 썰고 계신데 네. 첫 번째 재료 썰 때 이렇게 보면은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다른 재료들도. 오늘 약간 큼직큼직하게 써시는 이유가 뭔가요?
2: 너무 작으면은 감자 같은 경우는 또 익히다 보면은 그

0: 금방 또 바스러질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좀 덩어리를 좀 크게 좀 해주시고요.
1: 바스러질 수 있으니.
0: 근데 또 바스러지면 바스러진 또 나름대로 또 맛이 또 있어요.
1: 맞아요.
0: 훨씬 더 감자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되직해지고 그리고 더 찐득해지는 맛이 있겠죠?
1: 맞아요. 고추장찌개는 약간 그 찐득한 맛이 또 그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죠.
0: 맞아요. 그리고 애호박도 이렇게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이게 굉장히 또 푹 익었을 때는 부들부들하면서
0: 맞아요.
1: 달큰한 맛도 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뭔가 서늘할 때도 있고 쌀쌀할 때도 있어요.
0: 맞아요. 지금 이제 온도차가 일교차가 굉장히 좀 커진 것 같아요.
1: 그럴 때는 진짜로 이렇게 약간 찐득하면서 걸쭉하면서 진한 얼큰한 국물이 생각이 나거든요.
0: 이 감자도 들어갔고 애호박도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약간 좀 감자엔 전분기가 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대파도 약간 끓어지면서 농도가 조금 더 되직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마 지금 같은 날씨에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겁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자를 요리에 사용하실 때 물로 헹궈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헹구지 않네요.
0: 헹구지 않고 오늘은 약간 좀 제가 쌀뜨물도 준비했고 그리고 감자가 들어가는 게 좀 녹진하고 좀 진한 느낌의 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감자 전분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감자에 들어있는
0: 대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고추, 고추까지 또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아니 사실은 이제 새우비에서도 고추장찌개가 종종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만큼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0: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지금 같은 날씨 특히 그리고 이런 찌개 같은 경우는 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캠핑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잖아요.
1: 맞아요. 가을철에.
0: 가시면 이 야외에 가가지고 이 코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냥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이 고추장찌개 밥만 말아 먹어도 맛있잖아요.
0: 맞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가 없고.
1: 네.
0: 자, 이제 그럼 목살을 한번 좀 썰어보도록 할까요?
2: 그럴까요?
0: 네.
1: 자, 오늘 목살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0: 네.
1: 목살은 이제 기름기가 많지는 않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오늘.
0: 맞아요. 그런데 목살이어도 좋고.
1: 네.
0: 아니면은, 약간 나는 좀 기름기가 있는 것들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삼겹살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 나는 고기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치 같은 거 넣어서 만드셔도 돼요.
1: 본인 기호에 맞게끔. 자
0: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한입 크기로 좀 썰어놨습니다.
1: 저는 집에 다리살이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리살 넣어도 되나요?
0: 좋죠. 다리살도 너무 좋고 고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다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손질은 끝이 난 것 같고요.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양념을 한번 제가 살짝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1: 양념을 볶는다고요? 자 그럼 한번 볶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을 볶아서
0: 자 제가 일단 불 살짝 좀 줄여준 다음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1: 양념을 볶는 과정은 몇 번 봤지만 양념을 볶게 되면 어떤 점이 더 맛있어지나요?
0: 일단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볶을 건데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볶을 거예요.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이 좀 칼칼한 맛은 있지만 그냥 또 쓰게 되는 것보다 볶게 되면은 볶지 않을 때 약간 좀 텁텁한 맛이 있거든요.
1: 맞아, 고춧가루는 약간 날래도 있어요, 가끔. 그렇죠?
0: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 고추장, 고춧가루를 볶게 되면 훨씬 더 개운하고 또 그리고 텁텁한 맛을 많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 고춧가루를 살짝 좀 맛있게 볶아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돼지고기를 살짝 한번 볶아줄게요.
1: 이 상태에서?
0: 살짝만 조금만 더 볶다 보면 고추장도 볶다 보면은 고춧가루랑 볶아지다 보면 훨씬 더 풍미도 좋아지고 텁텁한 맛도 사라지고
1: 그래서 왜 그냥 고추장도 맛있긴 하지만 볶음 고추장이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뭔가 이제 같은 재료도 어떤 조리 과정을 통하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볶다 보면 약간이 이제 아까 들어갔던 기름이 살짝 있는데 이 기름에 고기를 볶게 되면 이제 그냥 볶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되는 거죠.
1: 그러게요. 혹시나 모를 또 고기에 누린내도 잡아줄 것 같고요.
0: 맞아요. 광희 씨가 이제 선수 다 되셨네요.
1: 진짜로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다 셰프님들이 알려주신 거죠. 우리 요리 선생님들께서.
0: 이렇게 이제 고기가 준비가 조금만 더 볶아볼게요. 왜냐하면 고기도 완전히 다 볶지 않은 상태에서 넣게 되면은 고기 약간 누린내가 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고기는 완벽하게 다 볶아준 상태에서 나머지 재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불 세기는 어느 정도?

0: 말씀해주신 어떤 고추장의 고춧가루의 풍미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바로 앞에 있는데도 향이 충분히 지금 나기 시작하죠?
0: 맞아요.
1: 자, 이제 어느 정도 고기도 다 익었고 이제 여기다가 저희 아까 준비해놨던 야채를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할까요?
2: 채소를 넣어볼 건데
0: 다 한꺼번에 넣나요?
1: 다 한꺼번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0: 찌개 재료가 많아가지고 네. 벌써부터 맛있어질 것 같은데요.
1: 확실히 이 찌개는 재료가 푸짐해야 돼요.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1: 이 건더기 건져 먹는 재미가 또 찌개인데.
0: 네. 요렇게 지금 됐고. 예. 지금 고추는 지금도 한번 넣고 마지막에 한번 더 넣을게요.
1: 네. 반반 해서.
0: 잠깐만 넣어. 초반대도 좀 살짝 넣었고. 네. 이렇게 살짝 한 번만 또 볶아준 상태에서.
1: 예. 다른 채소들도 한번 볶아주네요, 이렇게.
0: 가볍게 한번 볶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준비되어진 오늘 물이 아니라. 네. 오늘은 제가 쌀뜨물을 준비했거든요.
1: 네.
0: 쌀뜨물을.
1: 선생님, 쌀뜨물을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일반 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수하고. 오. 그리고 농도도 더 되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선생님, 몇 번째로 네. 걸러진 쌀뜨물인가요?
0: 첫 번째는 약간 먼지 같은 거라든지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첫 번째 쌀은 가볍게 한번 씻어주시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물 사용하시면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네. 넣으시면 이제 자박자박하게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서 네. 처음에는 센 불로 한번 좀 끓여주세요.
1: 처음에는 네. 센 불로 푸르르.
0: 한번 끓고 끓기 시작하면은 네. 불을 줄여가지고 10분 정도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간을 네. 또 한국 사람들 마늘 빠지면 섭섭하니까
1: 그렇죠.
0: 마늘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도 살짝 좀 넣어주시고 간장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약간의 까나리 액젓을 넣어가지고 감칠맛을 더 만들어내겠습니다.
1: 오, 까나리 액젓이 들어감으로써
0: 네네네.
1: 감칠맛이 더 배가 되겠어요.
0: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 한번 팍 한번 끓을 때까지 한번 끓여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한번 맛있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셰프님, 지금 네. 맛있게 이 고추장찌개가 네. 끓고 있는데요.
0: 네.
1: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이렇게 조금 쌀쌀해질 때 이런 찌개가 맛있잖아요.
0: 맞아요.
1: 셰프님은 언제 이렇게 고추장찌개 많이 드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 고추장찌개 있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 고추장찌개가 있다는 거를 한 20살 때쯤에 고추장찌개가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전에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된장찌개는 아닌데 고추장찌개라는 거는 좀 생소했었거든요, 초반에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고추장찌개의 매력이 뭘까요?
0: 일단은 뭐 고추장 하나만 있고 돼지고기만 있다면 네. 그리고 부가적인 반찬들이 있으면 정말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1: 예?
0: 저는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유학 생활할 때 다른 한국 재료들을 살갈 수가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고추장만 하나 큰 걸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물 넣고 돼지고기하고 감자 같은 건 있으니까 넣고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약간 향수를 달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리고
1: 그렇죠. 사실 다른 채소는 구할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고추장만 넣고 끓여도 그냥 뭐 기본적인 맛은 나오니까.
1: 맞아요. 근데 지금 조금 제가 평소에 먹던 고추장찌개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게 향이 조금 더 깊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1: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액젓도 들어갔고 그리고 한번 저희가 볶았잖아요.
0: 살짝 그래서 풍미도 훨씬 더 좋아졌을 네. 거고 그리고 액젓이 들어가가지고 감칠맛 같은
1: 맞아요. 거
0: 훨씬 더 많이 느껴질 겁니다.
1: 향부터 정말 진한데 자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자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0: 열어볼까요, 그럼요? 그럼 뚜껑을 네. 조심해서 한번 살짝 불을 줄이고 살짝 이렇게 한번 열어주고
1: 이야 평소보다 정말 향이 진하네요, 선생님.
0: 네네. 자 이렇게 나왔고
1: 예.
0: 그럼 접시에 한번 제가 옮겨 담아볼까요?
1: 그럴까요? 자 그럼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0: 고추는 이따 옮겨 담고 살짝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1: 야 정말 건더기가 푸짐하네요, 선생님.
0: 아까 제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1: 예.
0: 야, 이게 너무 맛있겠네요.
1: 그러게요.
0: 네.
1: 사실 이 고추장찌개 하나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 한 네. 공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0: 사람분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1: 예.
0: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1: 그리고 목살이 들어가서 국물도 굉장히 또 고소하고 진하겠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이 들어간 채소에 어떤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익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여기다 버섯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
1: 예?
0: 뭐 냉장고에 있는 뭐 어떤 재료들 다 넣으셔가지고
1: 맞아요.
0: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추 같은 것들이 몇 개 좀 있어서
1: 예.
0: 조금 이렇게 토핑으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올려만 주면 맛있는
1: 네.

0: 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목살 고추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1: 오늘의 요리, 목살 고추장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한입 크기로 썰고 애호박은 길게 4등분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도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 풋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돼지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식용유를 두른 뒤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어 볶다가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먼저 볶아주면 텁텁함이 없어져서 국물 맛이 개운해져요. 손질한 채소를 넣어 볶다가 쌀뜨물, 다진 마늘, 국간장, 까나리 액젓을 넣어 끓어오르면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풋고추와 홍고추를 올려주면 목살 고추장찌개가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네네. 요즘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이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자, 그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 오늘 재료를 한번 볼게요.
2: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금치를 제가 준비했고요.
0: 네.
2: 그리고 간마늘, 그리고 간장, 네. 참기름, 깨소금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또 특이하게 제가 네. 꿀을 살짝 준비했습니다.
0: 오, 네. 셰프님, 이 시금치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영양이 풍부해지나요?
2: 지금 먹기에 딱 가장 좋고요.
0: 예.
2: 그리고 이럴 때 가을 이럴 때 약간 좀 뭐 음식 같은 것도 입에 좀 안 맞고 그럴 때
0: 예?
2: 이 나물 같은 거 들어가면은
0: 맞아요.
2: 여러 가지 것들 뭐 철분이라든지 칼슘이 예? 너무 많으니까 예. 너무 좋은 채소 중에 하나죠.
0: 자, 뭔가 심플하지만 꿀이 들어가서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 요리 또 시작해볼게요. 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익숙한 시금치가 왔어요.
2: 네.
0: 항상 예전에 엄마가 이 시금치 먹으면
2: 네.
0: 이 뽀빠이처럼
2: 맞아요,
0: 흔들린다 맞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2: 저도 되게 그 집에서 밥을 먹을 때
0: 네.
2: 항상 많이 먹는 채소류 중에 하나인데 왠지 또 초록색만 보면 괜히 또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0: 맞아요,
2: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2: 오늘 또 색깔도 또 맞추셨네요.
0: 아, 그러게요, 또.
2: 네.
0: 자, 이제 시금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손질이 안 된 것 같아요.
2: 맞아요. 시금치가 보통 이제 뿌리 채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밑부분에 이렇게 예. 그 먼지들이라든지 흙 예. 같은 경우가 많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줄기 한 줄기 정도 이렇게 좀 따주시고
0: 예.
2: 그리고 깨끗하게 한번 셋 물로
0: 네.
2: 세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러게요.
2: 네, 이렇게. 이렇게.
0: 이 시금치는 우리가 뭐 김밥에도 늘 들어가고 뭐 시금치 반찬 항상 먹잖아요.
2: 네.
0: 근데 이 시금치는 저도 처음 먹어봤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이질감이 없고 거부감이 없었던 게 약간 달큰한 맛도 나요, 그렇죠?
2: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먹지만
0: 예.
2: 외국에서 그 양식당에서는 주로 예. 이제 그 시금치를 볶아 가지고 스테이크 가니쉬로
0: 맞아요, 맞아요.
2: 먹거나 아니면은 크림 같은 거랑 섞어 가지고
0: 네.
2: 크림 시금치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0: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찌개나 국에도 넣잖아요.
2: 그렇죠. 정말 활용도가 많은
0: 예.
2: 채소 중에 하나죠.
0: 맞아요.
2: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0: 네. 아주 신선하네요. 그렇죠?
2: 그렇죠.
0: 오늘 이 아래 밑둥은 사용 안 하나요?
2: 네, 밑둥은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0: 네.
2: 이렇게
0: 손질을 하시고
2: 깨끗하게 한번 손질을 한번 해주시고
0: 네. 자, 이렇게 해서
2: 네. 시금치는 깨끗하게 씻어서 혹시 물을 그 먼지라든지
0: 네.
2: 아니면은 그 모래 같은 것들을 다 세척해 주시고 난 다음에
0: 네.
2: 그 다음에 저희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 네.
2: 깨끗하게 손질이 됐네요.
0: 그러게요. 요즘은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헹구셔도 될 것 같아요.
2: 네네네.
0: 자, 이렇게 시금치 손질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뭐 하면 될까요, 셰프님?
2: 자, 이제 그러면은 손질된 시금치를
0: 네.
2: 옆으로 갖고 와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0: 데쳐볼까요?
2: 살짝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살짝 한번 놓고 한 30초만 한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제가 살짝만 조금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0: 네.
2: 그 채소 같은 거를 그 데칠 때
0: 네.
2: 약간의 소금을 넣게 되면은
0: 네.
2: 색상도 훨씬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도 살짝 배이게 돼가지고
0: 맞아.
2: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의 소금물을 넣고
0: 네.
2: 그리고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끓일 때는 이런 거 데칠 때는
2: 네.

0: 데칠 물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료보다.
1: 재료보다는 좀 넉넉하게 해야지. 예. 너무 적게 하다 보면 또 조리하다가 보면은
0: 물이 부족해서
1: 부족할 수도 예. 있고 잘 데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자,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데쳐야 되냐 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해서 막 사골 끓이듯이 오래 끓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예. 한 30초 정도만.
0: 30초 정도. 네.
1: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은 예. 그 채소의 그 맛이라든지 향 같은 것들도 마냥 다 빠지게 되고 네. 식감 같은 것도 완전히 다 뭉개질 수 있으니까 대략 한 30초 정도만.
0: 30초 정도만.
1: 이제 살짝 한번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3초가 됐으니까 예. 살짝 한번 빼볼까요?
0: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제 시금치의 향이 네. 올라와요.
1: 저는 집에서 이렇게 이거 시금치 같은 거 데친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전 이런 거 집에서 마시기도 해요.
0: 네. 아무래도 또 몸에 좋으니까요, 그렇죠?
1: 그렇죠.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데친물 같은 것도 저는 네. 그 식당에서는 이런 채소 같은 것도
0: 쓰죠, 그렇죠?
1: 레스토랑에서 미국물로 쓰게 되니까 네. 이렇게 쓰게 됐고 이걸 한번 씻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을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채소를 한번 살짝 물기를 좀 짜줄게요.
0: 네. 근데 저는 살짝 걱정인 게 이제 저희가 무침을 할 거잖아요. 네. 무침할 때는 이런 재료들을 이제 물기를 완벽하게 좀 떴던 걸로 기억나는데 시금치는 네. 어떻게 되죠?
1: 너무 꽉 짜게 되는 것보다는 네. 살짝 이렇게 물기만 가볍게 좀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짜주시는 네.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너무 꽉 쪼이게 되면은 뭐 시금치 즙까지 다 빠지게 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가볍게 물기만 살짝 제거하는 정도 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맛있게 무쳐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처음에는 볼륨감이 되게 많았는데 예. 거의 한 단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거의 확 줄었죠?
0: 그러게요. 딱 한번 먹을 수 있을 정도 한 두 끼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 나왔는데요.
1: 여기다가 이제 한번 예. 양념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0: 자 그러면은
1: 사실 이제 나물 같은 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물로 네. 그 뭐 콩나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풍나물이라든지 예. 뭐 고추님 나물 이런 것들 똑같이 양념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0: 다른 그 나물 무침에 활용하기 네. 좋다는 거죠.
1: 네, 한 스푼
0: 마늘 넣고요.
1: 그리고 참기름 살짝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간장도 살짝 넣어주시고,
0: 간장 넣으시고,
1: 그리고 꿀 한 스푼.
0: 오 맞아요. 아까 꿀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확실히 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1: 훨씬 더 나물에 일단은 단맛과 쓴맛, 짠맛과 예? 고소한 맛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가지고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주시고
0: 물론 이 나물은 그 채소 본연의 맛과 그리고 뭐 약간 담백한 맛도 많이 먹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지만 약간 단맛이 또 가미가 되면
1: 훨씬 더 예. 입에 더 쫙쫙 달라붙죠.
0: 맞아요.
1: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무조건 맛있을 거니까
0: 그러게요.
1: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0: 야, 진짜 금세 그 향이 진짜 네. 고소하면서 뭔가 달큰한 약간 달큰한 향도 나는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마지막에 또 깨소금 있으니까 예? 깨소금까지 더 뿌려가지고 더 맛있어지라고.
0: 야, 이러면 시금치 반찬 하나만 있어도 밥은 먹기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자 그러면 셰프님 네. 저도 워낙에 이 시금치를 좋아해서 네.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또 요즘 기력이 없거든요.
1: 그러니까 한번 크게 뜨셔가지고 한번 예. 드셔보세요.
0: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자 한번 볼게요. 오 이야 이제 뭔가가 저도 평소에 시금치 나물 많이 먹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 마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기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꿀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단짠 그 다음에 고소하면서도 속 쏘는 맛까지 있어서 너무 맞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왜 꿀을 넣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음식의 맛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꿀 넣어서 나물 한번 버무려보세요.
0: 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시금치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시금치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시금치의 끝부분을 제거한 뒤 물에 헹궈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시금치를 넣어 30초 정도 데치고 찬물에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시금치는 30초

정도만 데쳐줘야 영양성분과 맛이 빠지지 않아요. 데친 시금치에 다진 마늘, 참기름, 진간장, 꿀, 깨소금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고 깨소금을 뿌리면 시금치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고소한 차돌박이로 진한 풍미를 더한 차돌 된장찌개부터 금세 만들어 바로 먹는 새콤매콤 배추 겉절이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의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장수거북을 도와줘.
1: 안녕, 학생.
0: 얘들아, 안녕.
2: 어, 핑은?
3: 핑은 임무 때문에 고고타운에 갔잖아.
2: 아, 맞다, 그랬지.
0: 오늘은 핑이 없으니까 우리 셋이 순찰 나가자.
1: 그래.
4: 잘 자라렴. 난 다 됐어.
5: 나도 이제 그만 돌아가자.
4: 도와줘.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5: 내가 지금 얼른 가서 고고다이노를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0: 무슨 소리지?
1: 어? 도움이 필요한가 봐. 어?
2: 이제 어떡해.
1: 장수거부가 괜찮니?
2: 어? 어? 그거다 이거다. 지금 내 친구가 무인도 해변에 뒤집혀 있어. 내 친구 좀 제발 구해줘.
0: 뭐라고? 빨리 가자. 그 무인도가 어디야?
2: 어? 아, 그게? 아! 난 돌아가는 길도 잃어버렸어.
1: 어쩌지?
0: 근처에 무인도가 10개나 되네.
1: 큰일이야. 거북이는 혼자 몸을 뒤집기 어려워. 뜨거운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위험한데.
0: 응. 기온이 가장 올라가는 오후가 되기 전에 찾아야 해. 빨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타워 변신!

0: 키키, 동쪽 섬으로 가줘. 토모는 서쪽 섬으로. 나는 북쪽 섬에 가볼게.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서 가야 해.
1: 알았어. 키키, 터보 엔진!
2: 토모, 터보 엔진!
0: 자, 우리도 가자.

0: 여기는 아닌가 봐. 아무도 없어.
1: 이쪽 섬은 아니야.
2: 여기도 없어.
0: 알았어. 섬이 아직도 일곱 개나 남았는데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
3: 도와줘.
0: 그 섬에 특이한 점은 없었어?
3: 특이한 점이라고?
1: 폭포! 섬 안쪽에 큰 폭포가 있었어.
0: 폭포? 섬을 찾은 것 같아. 지금 섬 위치를 보낼게. 모두 거기로 와줘.
2: 알았어.
1: 저기야! 저기!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고고다이노를 데려왔어.
2: 숨을 못 쉬고 있어. 얼른 뒤집어주자.
4: 토모! 파워 불도저!
1: 정말 잘 됐다. 다행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0: 너무 무거웠어.
2: 장수 거북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거북이니까. 많이 더웠지? 잠깐만. 루키! 물총 발사!
3: 이제 괜찮아.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2: 너희들은 몸이 뒤집히면 질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3: 알았어. 조심할게. 정말 다행이야. 이제 돌아가자. 고고다이노, 정말 고마워. 안녕.
0: 안녕. 조심히 잘 가.
4: 바다의 예술가 흰점박이 보고.
5: 나는야 최고의 사진사 핑. 어? 우와, 대단한데? 잘됐다. 내가 사진 찍어줄게.
6: 내 탑이 이거 하나만 올리면 완성인데.
5: 미안해. 멋지게 사진을 찍어주려다가 그만.
2: 나 핑! 토모, 핑이 실수로 그런 거니까 확 풀어.
5: 내가 다시 쌓는 거 도와줄게.
0: 그래, 오늘 생태계 조사 마치고 다 같이 만들어보는 건 어때?
4: 알았어.
7: 너희들, 내 작품에서 떨어져! 다신 여기 얼씬도 하지 마.
8: 아유, 깜짝 놀랐네.
9: 잠깐 구경만 한 건데 정말 유난이야.
2: 무슨 일이지?
0: 한번 가보자.
5: 뭘 구경했다는 거지?
4: 동호.
2: 안녕, 흰점박이 보고야.
0: 우린 다이노 해양구조대야.
5: 구조대라고?
7: 뭐하는 거야? 당장 내 작품에서 떨어져! 어? 여기서 나가라고! 나가! 가나가!
6: 미안.
5: 동호, 왜 그래?

0: 저기...
1: 보고가 화가 많이 났는데.
2: 여기 있던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1: 중요하다고?
3: 사실 이건 보고의 둥지거든. 흰 점박이 보고는 멋진 둥지가 있어야 짝도 만나고 그래야 새끼도 낳을 수 있대.
0: 어떡하지? 둥지를 복구해줘야 할 텐데 어떡하지?
1: 아! 사진이 있었지. 사진을 보고 만들어주자.
0: 빙, 고마워.
4: 다 됐다. 보고야, 우리가 둥지를 다시 만들었어.
5: 뭐?
1: 이게 뭐야? 아직 엉망이네.
3: 예술가 흰점박이 보고야.
2: 강한 해류가 여기로 오고 있어.
5: 뭐? 해류? 내 작품이 또 망가지겠네.
2: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4: 어머! 블루파워 변신!
1: 핑! 그린파워 변신!
4: 도모! 파워 불도저! 보고야! 이 안으로 들어와!
2: 온다! 다들 토모를 꽉 붙잡아!
4: 보고야, 괜찮아?
5: 다 지나갔어? 내 둥지! 다행이다! 아깐 화내서 정말 미안해. 너흰 진짜 최고의 구조대야.
3: 정말 잘됐다.
2: 둥지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0: 저기 핑.
1: 어?
0: 아까 탑 무너진 것 때문에 화내서 미안해.
1: 어? 아니야. 나도 더 조심할게.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여기를 어떻게 꾸몄는지 봐봐. 이리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이제 새 아기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아이는 벌써 다 커버렸잖아.

자, 이제 우리는 그만 우리 아기 낮잠 잘 시간이에요.

줘. 진 사람은 게임 끝이니까 그만해야지.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넌 이제 다 컸다고. 그렇지 않니? 자, 엄마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제 가서 아기랑 산책 좀 하고 와.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아기도 재워주고.

안녕, 고만. 누구 찾아? 왔구나, 우리 매는. 그럴 줄 알았지. 아기가 아기를 잃어버렸네.

무슨 상황인지 너도 알겠지?

재밌는 데가 있지. 자, 좋아. 밀어.

이렇게 멈추면 어떡해. 아, 고마 집에 있었구나. 우리랑 썰매 타지 않을래? 재밌는 걸 다 놓치고 잠만 자네. 이제 다른 거 하면서 놀아볼까?

우리가 잠을 방해했나 봐. 좀 조용히 하지 뭐.

우리한텐 안 된다면서 혼자 썰매를 타러 가잖아. 어쩌면 비밀 슬로프가 있을지도 몰라. 어서 따라가보자, 조용히.

곰이 가버려서 정말 아쉽네. 이렇게 재밌는 걸 놓치다니 말이야. 자, 일어나. 근데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0: 수를 배워요.
1: 오늘은 팔팔한 친구들이 체육관으로 수업을 받으러 왔어요.
2: 안녕 얘들아, 어서 들어오렴.
0: 근데요 선생님, 왜 목욕 가운을 입고 계세요?
2: 이건 목욕 가운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수업에 맞는 도복을 입은 거야. 너희도 신발 벗고 올라와서 저기 도복으로 갈아입어보자.
3: 와, 진짜 신난다.
0: 여기 바닥이 폭신폭신하다.
2: 맞아, 완전 폭신해. 오늘은 무술이 뭔지 다 같이 한번 배워보자.
4: 사극의 그 무술이요?
2: 아니, 무술. 무술은 운동의 한 종류란다. 우리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지.
5: 싸우는 거 맞죠?
2: 어, 아니야, 데니. 무술은 사실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야.
4: 저는 싸울 줄을 몰라서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2: 아하, 그래도 무술을 배우면 좋단다. 몸도 마음도 아주 튼튼해지거든. 황소 아저씨가 시범을 보여줄 거야.
6: 안녕, 얘들아.
7: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2: 이제 황소 아저씨가 선생님 쪽으로 돌진할 거야. 그럼 선생님이 무술로 아저씨를 막을게.
4: 아프시겠다. 우리도 저거 해야 돼요?
2: 아니야. 첫 수업에선 안 해도 돼. 대신 선생님이랑 하나만 약속하자. 무술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요. 맹세할 수 있지?
7: 약속할게요. 아무한테나 무술 함부로 쓰지 않을게요.
2: 아유, 착해라.
0: 황소 아저씨, 아까 넘어질 때 많이 아팠어요?
6: 아니야, 페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알면 하나도 안 아파. 걱정 마.
2: 제일 먼저 배울 게 바로 그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이야. 그냥 털썩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이제 너희가 해볼래?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그렇지. 철푸덕. 그래, 잘했어. 이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할 거야. 바로 이렇게.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리고 눈을 꼭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만 서는 거야. 콩주머니 떨어뜨리지 않고. 황소 아저씨가 바로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려주실 거야. 자, 이제 눈 감고

0: 한 발 들고 한 발로 서보자.
1: 말도 안 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0: 쉿, 모두 조용히 자기 숨소리를 들어봐.
2: 힘내, 베드로. 넌 할 수 있어.
0: 숨 마시고, 내쉬고.
3: 마시고, 내쉬고.
4: 숨소리를 들으면 균형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1: 이거 효과 있다.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요.
0: 잘했어. 이제 마지막 운동을 해볼게. 모두 이렇게 한번 서볼까? 이 자세에서 한 손은 쭉 내밀고 다른 손을 쭉 당기는 거야. 자, 이렇게. 좋아. 이제 더 빨리 해볼까?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 하! 하!
3: 하! 하! 하!
0: 더 크게!
3: 하! 하! 하!
0: 안 들리네. 더 크게!
3: 하! 하! 하!
0: 하! 아주 잘했어. 오늘 수업 정말 잘 따라와줬어. 그러니까 이제 흰띠를 받을 자격이 있단다.
1: 저는 황소 아저씨 같은 빨간 띠로 주실래요?
0: 아직은 안 돼, 페파. 초보는 하얀 띠를 받아야 해. 계속 배우다 보면 하양 다음에는 노랑 띠, 주황 띠, 초록 띠, 보라 띠, 빨강, 갈색 띠를 받는 거야.
1: 와!
2: 색깔이 엄청 많구나.
5: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이렇게 검은 띠를 받을 수 있어.
4: 페파 선생님은 무술 전문가십니다.
0: 자, 여기 너희 띠 받아라.
3: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이것도 재밌다.
4: 페파는 무술이 좋았어요. 무술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1: 햄스터 선생님의 개미 농장.
4: 페파랑 친구들이 유치원에 있습니다.
1: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란다. 손님이 오실 건데 방이 지저분하면 창피하니 치우는 거야.
4: 이분은 햄스터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6: 안녕, 잘 있었어 얘들아.
7: 안녕하세요, 햄스터 선생님.
0: 햄스터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실 걸 가져오셨단다.
1: 오! 그거 로켓이에요?
2: 아닌 텔레비전이에요?
6: 아닌데.
1: 그럼 엄청 큰 창문이에요?
8: 아니면 마법 거울일까요?
6: 아니거든. 좋아, 힌트 하나 줄게. 이건 동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란다.
1: 고릴까요?
6: 아니야, 이건 뱀이란다.
1: 오! 아무리 봐도 전 그냥 큰 창문 같은데요.
6: 맞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수지. 하지만 이건 내 개미들이 사는 개미 농장이라는 거야.
1: 와, 이거 봐, 방 진짜 많다.
6: 그래, 방이 아주 많지.
1: 이 개미들 위험할까요?
6: 세상엔 위험한 개미들도 있긴 하지. 하지만 이 개미들은 아니란다.
1: 이 안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6: 여기 있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지.
1: 개미는 뭘 먹어요?
6: 개미는 여러 가지를 먹지.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단맛이 나는 거란다.
1: 개미도 말할 수 있어요?
6: 물론이지. 개미도 서로 말해. 이렇게 더듬이를 흔들면서 말한단다. 자, 너희가 쓸 더듬이도 많이 가져왔어. 이거 쓰고 개미처럼 말해볼래?
3: 말해!
6: 좋아, 머리에 하나씩 썼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보자.
4: 카카랑 친구들이 개미처럼 말하고 있네요.
1: 안녕, 수지 개미야.
8: 안녕, 페퍼 개미야.
2: 햄스터 선생님, 여기 있던 개미들 어디 간 거예요?
5: 저런, 개미 농장이 텅 비었어요.
6: 마개를 끼워야 되는데 깜빡했네. 개미들이 다 나가버렸어.
0: 아무도 움직이지 마.
2: 선생님, 저기요. 저 크레용이 움직이는데요.
1: 크레용은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8: 당연하지.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6: 맞아. 아마 내 개미들일 거야.
1: 우와! 저것 봐. 개미들이 다른 것도 움직이고 있어.
2: 개미는 정말 힘이 세네요.
6: 맞아. 개미는 몸집에 비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기로 유명한 동물이란다.
0: 개미들 좀 개미 농장으로 다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6: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어때요?
6: 뭐? 그건 좋은 생각.

0: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수지.
1: 얘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2: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0: 맞아. 개미들이 좋아하는 단맛이 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1: 선생님, 저 잼 샌드위치 있어요.
3: 하지만 먹이를 주면 개미들이 집에 안 가고 여기 살지도 몰라.
0: 아니에요. 개미는 먹이가 생기면 일단 집에 가져가요.
1: 그럼 우리가 단 걸 주면 되겠네요. 개미들이 단 걸 받으면 다시 개미 농장에 가져갈 거예요.
0: 맞아, 바로 그거야. 대파가 준 샌드위치를 조금 떼어서 바닥에 놔주자.
1: 개미가 오고 있어요.
2: 저거 봐, 바로 친구를 찾고 있어.
4: 샌드위치를 봤다고 알려주나 보다.
2: 개미들 말로 얘기하나 봐.
1: 그리고 먹을 걸 집으로 가져간다. 우와, 성공이에요.
0: 오, 안녕. 개미들이 돌아왔네. 다 무사히 집으로 왔어.
1: 집에 왔으니까 이제 내 샌드위치 먹어봐.
2: 얘들 보니까 나도 샌드위치 먹고 싶다.
3: 그래, 페드로. 먹지 뭐. 점심시간 다 됐잖아.
5: 만세!
3: 얘들아, 오늘 개미농장 구경해보니 어땠어? 즐거웠니?
5: 네!
3: 그럼 햄스터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자.
5: 고맙습니다, 햄스터 선생님.
6: 아이들은 개미농장이 좋았어요. 개미농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만나게 될까?
1: 두근두근 두근이.
2: 제가 부를 노래는 그대로 멈춰라입니다.

0: 임지야 진짜 그대로 멈췄다.
1: 어떡해. 눈이 움직이질 않아. 노래도 나오질 않아. 안 돼.
2: 지아야.
3: 지아 벌써 자? 이따 꾸자야지.
2: 일어나 얼른.
1: 어?
2: 얼른 씻고 자.
3: 내일 유치원에서 동요 발표회 잘하려면 일찍 자야지.
1: 엄마.
3: 응?
1: 나 내일 배 아프면 유치원 안 가도 돼요?
3: 내일 배 아프고 싶어? 노래 발표하기 싫어서?
1: 아니, 지금도 좀 배 아픈 것 같기도

0: 지금부터 딩동댕 유치원 가을 동요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발표회 준비하느라 노래 연습 정말 열심히 했죠? 열심히 준비한 노래 오늘 친구들 앞에서 씩씩하게 잘 들려줄 수 있겠어요?
1: 네!
0: 좋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앞에서 노래할 때 우리 모두 힘차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김윤희 친구! 박수!
2: 안녕하세요. 제가 부를 노래는

하나도 안 떨리나 봐. 너무 잘해. 난 이렇게 떨리는데 어떡하지?

0: 우리 윤이 첫 번째 순서인데도 긴장하지 않고 너무 씩씩하게 잘해줬죠?
1: 네!
0: 다시 한 번 더 박수!
1: 네!
0: 자, 그럼 다음 순서는 지윤호 친구! 자, 박수!
2: 어떡해, 윤호 다음 난데?
3: 안녕하세요, 제가 부를 노래는 멋쟁이 토마토입니다.
2: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0: 떨려서 발표를 포기하려는 지아의 마음이 위험해. 지아를 마음의 방으로. 오, 호리딩딩. 나도 떨려.
1: 여긴 지난번 왔던 마음의 방?
2: 어? 지아야! 빨리 숨어야지! 얼른!
1: 숨어?
2: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찾으러 오기 전에 숨어야지! 얼른! 빨리 숨어! 선생님이 너 찾으면 내가 너 여기 없다고 할게!
3: 근데 너 누구야?

0: 그럼 그동안 내가 발표할 때마다 떨렸던 게 다.
1: 맞아! 두근이 때문이야! 빨리 숨어!
2: 아이, 잠깐만!
0: 두근아, 나 너 때문에 힘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두근해서 힘들다고.
1: 그치? 힘들지? 아이, 그러니까! 노래 발표하지 말고! 숨어! 빨리! 빨리! 빨리!
3: 그건 안 돼!
0: 진이야!
3: 지아야! 난 네가 노래 발표 꼭 하면 좋겠어! 왜? 아까우니까!
0: 아까워? 뭐가?

0: 동안 지아가 한 노력들. 지아 너 발표회 때문에 열심히 연습했지.
1: 너? 즐겁게 춤을 춰.
2: 맞아. 나 그동안 노래랑 춤이랑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
1: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0: 그 노력이 아까워서 난 지아가 도망가지 말고 노래 발표 씩씩하게 해내면 좋겠어. 어때 지아? 용기 내볼래?
3: 지아 할 수 있겠어?
4: 아이 두근아, 너 때문에 나 또 떨리잖아. 난 친구들은 다 씩씩하게 발표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만 두근이가 있는 거야? 왜?
0: 지아야, 딴 친구들 마음속에도 두근이가 다 있어.
4: 딴 친구들도?
0: 응! 크기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가슴 속에 두근이가 있어. 여러 사람 앞에서 가슴이 두근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심지어 TV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할걸. 그래도 용기 내는 거지.
4: 그렇구나. 난 나만 떨리는 줄 알았어.
0: 그게 다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야. 근데 용기 내서 자꾸 발표하다 보면 점점 더 실수하지 않고 발표를 잘하게 될걸.
4: 그래 맞아. 그러니까 두근아, 네가 나 좀 도와줘. 네가 너무 두근대면 나 힘들어.
5: 알았어. 진정해보도록 노력해볼게. 그래, 실수하는 좀 어때?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하면 되지. 안 그래? 안 그래?

0: 멋지게 너무 잘했죠? 좋아요. 자, 다음 순서는 임지아 친구 박수!
1: 실수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할 거야.
2: 제가 부를 노래는 그대로 멈춰라입니다.

와,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막 용기가 나.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0: 어디로 갔지?
1: 그러게.
2: No, no, no.
0: 어?
2: Hi, guys.
0: 안녕, hi.
2: There's a problem.
0: 왜? What's the matter?
1: 어? 에너지? 이거 자르가 아니야?
2: 응, 자르 맞아. 나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자르기 모자라. No clay, no clay.
0: 괜찮아. 우리 그럼 이따가 찰흙을 더 구해줄게. 같이 만들자.
1: 오, that's a good idea. 그럼 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겠다.
0: 맞아, 맞아.
2: 정말이지? 진짜지?
0: 그럼.
2: 약속?
0: 약속.
1: 자, 얘들아, 그러면 let's sing together the super duper ABC song.
0: 좋아, 좋아.
2: Let's do it.

0: Whoa! Let's make a robot out of this!
1: 어? 지금?
0: 같이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잖아.
1: 알았어. 같이 만들자.
0: 양자.
1: 다 만들었다.
0: Finished! Yay!
1: 흙이 마르고 있어. 어떡하지?
0: There's some spray over there. Spray. Spray.
1: 아,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자.
2: 와우!
3: It's amazing.
1: 우와, 로봇 씨 멋있게 변했어. 맞아, 버튼도 생겼고.
3: Catch me if you can.
0: Aha! I got it! This is a play button! Play. Play.
2: Yay!
0: Play.
2: 움직인다!
1: 와, 정말 신기해. 잠깐, 이 버튼은 뭘까?
3: 어? 저 표시 만화책에서 봤는데.
0: 어? I got it!
1: 또 알아냈어?
0: Isn't it say?
3: Say? 말하다? Say. Say.
2: 와! 맞았다!
1: 누르면 어떻게 될까?
4: I can say anything.
1: 로봇이 말을 해.
4: Say the name.
0: I'm energy.
4: Say the name.
0: It's a jug.
4: Say the name.
1: It's a dish. 로봇이 궁금한 게 많은가 봐.
4: Say the name. Say the name. Say the name.
1: 어떻게 로봇이 계속 물어봐.
0: Let's go outside.
2: Okay.
4: Say the name. Say the name. Say the name.
1: 안 되겠어. Let's go to the Super Duper World.
5: Ah! 아이고 답답들하네. Play button, Say button도 눌렀는데 Stop button은 왜 안 눌러?
6: 그러게요. 그걸 눌렀으면 그렇게 도망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
7: 아이고, 그래도 우리 위즈드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A와 Y를 같이 만나면 A 소리가 난다는 걸 알려줬으면 된 거죠.
6: 그건 그렇네요.
7: 오네. 자.
6: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
1: 맞아.
4: Say the name. Say the name.
1: 저의 에너지가 한 거잖아.
6: 뭐? 아!
4: Say the name. Say the name. Say the name.
6: 에너지 놀랐잖아.
8: 몰랐지? 그래도 나 흉내 좀 잘 내지?
1: 맞아. 잘 따라하네.
6: 에이, 그래. 자, 얘들아, 우리 오늘 어떤 단어들을 만났는지 확인해보자.
1: 맞아. 친구들, A와 Y가 만나면 과연 어떤 소리가 내는지 잘 들어봐봐.
0: Play. Play.
3: Spray. Spray.
1: Play. Play.
3: Say. Say.
9: Good job.
6: Yay!
2: Yay!
6: We did it again.
1: Yeah, it was so exciting. 맞아, 이제. Celebrate 해야 되잖아.
0: Yeah.
1: And what better way to celebrate than
2: sing a song!
8: Come on, everyone, let's sing!
6: Let's go!

0: 어머, 에너지가 흉내를 참 잘 내네요.
1: 맞아요. 오늘 단어 찾는 데에도 활약도 많이 했잖아요.
2: 아, 그게 다 저를 닮아 똑똑해서 그런 거죠.
0: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 아닌 것 같단요? 어? 아, 저 삐집니다.
0: 어허. 아이고, 지금 삐질 시간이 어딨어요.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2: 아하, 아하. 슈퍼 두퍼 대마법사들의
3: Magic Picture!
2: Let's start!
0: We make a robot with clay.
2: We spray water.
0: The robot moves when we press the clay button.
2: The robot can say anything.

0: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1: Whoa!
2: Can I throw it today?
3: Oh, okay.
2: Thank you. Yes. Okay. Okay. Let's go.
4: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3: Whoa! Challenge time.
2: Challenge time.
5: 왜? Challenge time 성공하면 다시 한 번 돈 줄 수 있잖아.
1: That's right. It's a challenge time.
5: 맞아, 맞아.
2: 오키도키 좋아. Let's do it.
5: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We can do it.
1: Yeah.
2: Yeah.
0: Group mission.
2: Group mission?
6: 어, 우리 다 같이 하는 건가 봐.
2: Oh, together.
6: Yeah.
0: Ready, start.
2: Yak.
1: Ox.
2: Come on.
1: Ah! I'm sorry, Yotake.
6: Oh, I'm sorry. 미안해, 얘들아.
5: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조이부터 시작해.
2: 오케이, 좋아, 좋아.
6: 고마워. 자, 친구들,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응원해줘.
2: 응원해줘.
0: Ready, start.
1: Yak.
2: Ox.
5: Sheep.
1: Yay!
2: 이제 다시 던질 수 있겠다. 오, 예.
6: 이번에 누가 던질까?
5: 오, 이번에 좀 에너지 다시 한 번?
2: 나? 좋아.
4: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0: are.
1: Wow!
0: 좋아. 그럼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Or. Catch me if you can.
2: 어? 저기 뭐가 있다!
1: Let's go inside! It's a horse!
0: 하, 맞아, 말이야. Or horse. Catch me if you can.
3: 너희들은 누구냐?
1: Hi, we are the Super Duper Wizards.
3: 마법사들이라고?
1: Yes!
0: 함부로 들어와서 미안해요.
3: 그건 뭐 괜찮은데. 너희들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1: 그럼요. How can we help you?
0: 뿌리다. Or horn.
3: 그래. 나는 뿌리 난 야수야. 이 뿔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모두 싫어하지.
0: 우린 안 싫어해요.
1: 맞아요.
3: 그럼 너희들이 마법사들이니까 혹시 저 아가씨가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1: 네?
3: 그건 마법으로도 힘들겠지?
0: 우린 그런 마법은 못 써요. 대신 솔직하게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3: 그러면 다시는 나를 안 볼걸? 무슨 일이요? 괜찮소?
4: 괜찮아요. 가시에 조금 찔렸어요.
0: 가시? Or thorn.
3: 아니, 이런 피가 나잖아. 안 되겠어. 들어가서 치료합시다.
4: 항상 고마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1: 와우!
3: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왔다.
1: Congratulations!
3: 아, 그동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
4: 저도요.
1: 와, how sweet.
0: 폭풍이다! Or storm.
3: 어서 들어갑시다.
4: 네!

0: 우리 애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줬네요.
1: 아니, 원래부터 둘이 좋았던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더 아름답지 않아요?
0: 맞아요. 우리 애들이 안 갔으면 서로의 마음도 모르고 또 원래 모습도 못 찾았을걸요?
2: 맞아요, 맞아요.
3: 오네요.
0: 엉큼다.
2: 같이 더 있었을 수 있었는데. 오.
4: 맞아. The storm was too strong.
2: 그래도 얘들아, 우리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온 게 어디야? 그건 맞아. That's true.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찾은 단어들 다 함께 만나볼까?
5: O하고 RE 같이 쓰면

0: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들어봐.
1: Or horse. Or horse.
0: Or horn. Or horn. Or thorn. Or thorn. Or storm. Or storm.
2: Good job.
3: Or 노래 한번 불러볼까?
0: Ooh, sounds good.
3: Let's go sing together.
2: Come on.
4: Oh, 우리 조이는 오늘 정말 좋았나 봐요.
5: 그러게요.
6: 두 분도 좋아하시던데.
4: 아니 그러면 써 에너지는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된 게 좋지 않아요?
6: 나쁘지는 않죠. 아, 근데 두 분이 계속 사랑 얘기만 하실 거예요?
4: 맞다. 자, 우리 슈퍼 듀퍼 대마법사들의 매직 픽처.
5: Let's start.
1: A horse was running in the storm.
5: The owner of the horse was a beast with horns.
1: His love got pricked by a thorn.
5: They fell in love.

0: 박들의 자동차 경주.
1: 달릴 준비 됐나요, 여러분?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준비 출발! 출발! 출발하라는데 왜 출발을 안 해? 차가 움직이질 않아?

0: 출동 준비!
1: 안녕, 메카빌더.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 봐. 메카이모, 자동차 경주닭들은 처음 보는걸. 안녕, 닭들아.
0: 혹시 닭들의 경주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고 해줘요.
1: 그래. 닭들이 자동차 경주를 너무 하고 싶어해서 자동차와 경주 코스를 만들었는데 출발이라고 외쳐도 차들이 움직이질 않아. 차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닭들이 결승선에 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결승선에 못 가면 아무도 우승자가 될 수 없고.
0: 자동차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알아요?
1: 전혀 몰라.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만들었을 뿐이야.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2: 시험하고
3: 해결한다.
0: 좋아, 메카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
3: 그거야 간단해. 모터가 돌면 차가 움직여. 됐다, 문제 해결. 가볼게요.
1: 그런데 문제는 이 자동차들은 모터가 없다는 거야. 설명서를 보면 중력만을 이용한대.
3: 이건 모르겠다.
0: 중력만을 이용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지?
2: 봐! 헬멧이 움직였어. 헬멧엔 모터도 없는데.
0: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3: 알아. 닭들이 헬멧을 몰아야 된다는 건지 자동차가 아니라 헬멧 경주를 하는 거야.
0: 아니, 애무 얘기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야. 경사로에서 헬멧이나 차가 구르는 건 중력 때문이야.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지.
2: 그럼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경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3: 시험해보자. 경사로부터 만들어야 해.
2: 큰 경사로를 만드는데 농장에 있는 물건들 좀 써도 돼요?
1: 당연하지. 우리 닭들의 행복을 위해선데.
0: 나는 내 늘어나는 팔로 건초 더미를 쌓을게.
3: 그 다음 건초 더미들 위에 나무 판자를 놓으면 경사로가 만들어질 거야.
2: 메카이모한텐 나무를 자를 도구가 있어. 아니고. 잠깐, 여기 있어. 짜잔! 멋진 레이저 커터!
3: 경사로에서 굴려보자!
0: 수고했어, 메카빌더!
1: 아주 보기 좋구나, 행복한 닭들. 고마워, 메카빌더. 경사로가 잘 만들어졌어. 자, 그럼 이제 다시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할게. 제자리에 준비하시고 출발!
0: 달려라, 닭들아!
3: 계획이 실패했어.
1: 닭들이 실망했나 봐.
2: 걱정 마세요, 농부 맥밤.
0: 메카들이 해결할 테니까요.
2: 보자. 자동차가 경사로를 내려오긴 했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겨우 조금 가다가 멈췄어.
3: 내가 그랬잖아. 차가 아니라 헬멧을 타야 한다고. 헬멧이 더 빨리 내려간다니까. 헬멧도 별로 빨리 내려가진 않네.
2: 엘모가 궁금한 건 왜 이 경사로에선 천천히 내려오고 닭장앞 경사로에선 더 빨리 굴러내려왔을까?
0: 보니까 닭장앞 경사로의 꼭대기가 더 높아. 우리가 만든 경사로보다 말이야.
2: 그러면 꼭대기를 좀 더 높게 만들면 차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네?
3: 한번 시험해보자. 좋아. 새 경사로를 만들려면 건초 더미도 더 필요하고 나무 판자와 쿠키도 더 필요해.
2: 메카 쿠키 몬스터? 우리 쿠키는 전혀 사용 안 했는데.
3: 나도 알아. 그냥 한번 말해봐서.
0: 두 번째 경사로 다 돼가. 훨씬 높아졌고.
2: 메카이모 생각엔 이 경사로에선 훨씬 더 빨리 내려올 거야.
3: 오, 맞아. 경사가 훨씬 가팔라.
0: 경사가 급하지. 꼭대기가 훨씬 높아졌으니까.
1: 좋았어. 자, 이제 다시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해보자. 닭들 제자리에 준비하고 출발!
3: 와, 자동차가 너무 빠르네. 다 코스 밖으로 튀어나갔어.
2: 백합빌더가 달리는 닭들을 멈춰줘야 해.
0: 제트기
3: 스프링 부츠
2: 빨라장치
0: 한 마리가 옥수수밭 밀어로 가고 있어.
3: 내가 옥수수밭으로 갈게.
0: 또 한 마리는 도로로 가고 있어. 나머지 한 마리는 울타리를 타고 있고.
3: 오, 이런.

0: 내가 잡아줄게, 달가! 오, 이런! 이야, 내가 잡았다!
1: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야.
2: 예! 닭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돌아왔어.
0: 하지만 아직도 닭들이 제대로 된 자동차 경주를 해보지 못했잖아.
1: 어후, 걱정 마. 우리가 해결해줄게. 메카빌더는 실수에서도 배우니까. 첫 번째 경사로는 너무 낮아서 차들이 너무 느리게 굴러갔고 얼마 가지도 못했어.
2: 두 번째 경사로는 너무 높아서 차들이 너무 빠르게 달렸고 너무 멀리 날아갔어.
3: 그러니까 필요한 건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경사가 딱 적당한 경사로야.
1: 좋아, 메카들. 경사로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4: 그리고 시험해보자.
1: 됐다. 이 경사로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아.
3: 이 경사로는 딱 적당해.
0: 우후, 그럼 다시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해보자. 닭들 제자리에 준비 출발.
3: 그래, 좋았어. 닭들 잘한다.
1: 지금 현재 빨간색 차가 앞서고 있습니다.
3: 초록색 차가 속도를 냅니다. 뒤에서 달려나와 앞자리를 차지하래요.
2: 지금까지 메카를 먹어본 자동차 경주 중 최고인 것 같아요. 처음 보긴 했지만요.
1: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할까요?
2: 아, 어떡해. 젖소들이 결승선을 가로막고 있어.
0: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비키게 할 수가 없는데.
2: 어, 닭들이 닭장 안으로 들어갈 때 경사로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나? 어쩌면 저 차들도 경사로를 올라갈 수 있을 거야.
3: 난 이해가 안 돼.
2: 아, 메카이모, 지금은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 톰, 메카, 자이언트! 아, 다들 컹얼만해 보이네. 점프 경사로!
0: 동시에 들어갔어. 셋 다 우승이야.
3: 야, 좋았어. 닭들 최고다. 나 이제 이해가 됐어. 닭들이 경사로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젖소들을 뛰어넘었어. 정말 대단하다.
2: 아우, 메카 쿠키.
3: 아, 그 얘기를 깜빡했네.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2: 드디어 닭들이 경주를 마쳤네.
1: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 경사로를 만들 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해서 닭들이 해냈어.
0: 나 같은 농부한테 닭들이 행복한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어. 어떻게 해낸 거야?
1: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3: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출동할 시간이야. 예!
1: 망원경을 옮겨!

0: 출동 준비.
1: 망원경이잖아.
2: 도와줘요.
0: 공원 관리원데
3: 도움이 필요한가 봐.
0: 내 카드 어서 가자.
2: 예. 돌아와. 어서 돌아와. 내 망원경.
3: 어서 렛츠고 메카 자이언트.
0: 예. 예.
3: 메카 자이언트! 내가 망원경을 잡았어.
0: 잡았다!
4: 야, 너희가 해냈어!
3: 당연하죠. 메카 빌더가 해결 못할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이 망원경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게요. 규칙을 잊고 있었네. 쿠키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지는데.
4: 이제 어떻게 이 망원경을 관리초소까지 제시간에 갖고 올라가지?
0: 제시간이라니요?
4: 파인콘 유성이 떨어질 시간. 유성이란 건 얼음과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 물체야. 그리고 이 유성은 위대한 로렌스 파인콘 씨가 발견한 거였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3: 오, 정말 오래전이네요. 그런데 그 유성이 언제 다시 떨어진다고요?
4: 오늘 밤.
3: 시간이 얼마 없네요.
4: 그래, 맞아. 그래서 이 망원경을 관리초소까지 갖고 올라가서 모두가 유성을 볼 수 있게 해야 해. 오늘이 지나고 다시 이 유성을 보려면
5: 100년이나 있어야 돼.
0: 내 카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1: 시험하고
3: 해결한다. 얍!
0: 좋아, 우린 이 망원경을 이 아래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올려다 놔야 해.
3: 아까 망원경은 절벽에서 아래 풀밭까지 아주 빨리 떨어졌어.
1: 그럼 반대로 아주 빨리 올릴 수도 있겠네.
3: 그래, 큰 풍선을 이용하면 되겠다.
1: 큰 새총을 이용해도 되고.
0: 아니면 제트기. 알아보자, 제트기. 그래, 내 제트기를 이용해서 망원경을 꼭대기까지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3: 좋은 생각이야, 메카애비.
4: 그래,
1: 시험해보자.
3: 걱정하지 마요, 공원 관리원네. 망원경을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옮겨서 유성이.
4: 아이쿠.
3: 유성이 떨어지기 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쿠를 먼저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4: 아니, 저길 봐.
1: 정말 아이쿠네. 망원경을 더 올려야지. 위로, 메카이비 위로.
0: 그러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
4: 어서 망원경을 잡아야 해.
1: 메카이버가 해볼게요. 날라벤치.
3: 나도 간다.
6: 야, 세상에 자연의 고요함보다 더 좋은 건 없어.
3: 멈춰!
1: 망원경아, 멈춰!
6: 어떻게, 서둘러, 빨리 그리자!

0: 지금 놀고 있을 시간 없어, 메카엘모. 망원경을 빨리 올려다 놓아야 해, 저 꼭대기로.
1: 이 아래에서 저 꼭대기로.
2: 메카쿠키, 메카엘모, 생각났어.
1: 쓰러진 나무를 경사로처럼 이용해서 망원경을 이 아래에서 저 꼭대기로 옮기는 거야.
3: 그래, 그럼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도 경사로를 이용해서 바닥의 물건들을 트럭 위에 싣곤 하거든.
4: 시험해보자! 아, 위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1: 그래도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단 조금 낫잖아.
4: 엘모 생각엔 너는 못 올라갈 것 같아.
1: 포기하지 마!
0: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3: 반대로 가야지. 아, 세상에 숲의 고요함보다 더 좋은 건 없어.

0: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가 내 그림을 살렸어.
1: 메카빌더가 당연히 할 일이죠.
2: 어, 아슬아슬했네. 예.
3: 재밌었어. 얘들아.
1: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0: 이번에도 고마워, 메카빌더.
1: 오, 세상에, 나 정말 잘생긴 몬스터인데? 어쨌든 저 경사로를 이용해야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어.
2: 그치만 경사로가 가파르니까 밀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3: 메카이머가 궁금한 건 경사로가 덜 가파르면 덜 힘들까 하는 거야.
1: 좋은 생각이야, 메카엘보. 근데 그런 경사로를 어디 가서 찾아?
3: 아, 메카 쿠키 몬스터?
1: 우와, 여기 좀 봐. 덜 가파른 경사로가 여기 있었네.
2: 시험해보자.
4: 메카빌더, 뭘 하든지 간에 빨리 해줘. 유성이 떨어질 시간이 다 되어간단 말이야.
2: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3: 그래, 밀고 올라가기가 훨씬 더 쉬워. 이 위까지 밀어올렸잖아. 아, 메카엘모가 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네.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1: 아, 그래, 나도 동의해. 이 경사로 작업 생각보다 더 힘들어.
2: 경사가 급하지 않으니까 밀고 올라오긴 쉬웠어. 그런데 그리 높이 올라오질 못했어. 생각해봐, 메카들.
1: 아,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2: 쉬는 시간 끝났다.
4: 너,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자연 그대로의 경치처럼 아름다운 건 없어.
3: 조심해! 그림 망치게서 미안해요, 오리.
0: 그래, 뭐. 아니, 멋진 작품이 됐어.
4: 아, 이제 파인콘 씨의 유성을 보긴 영 틀린 것 같아. 갑자기 절벽까지 길이 뚫린다면 몰라도.
3: 잠깐만요. 바로 이거야. 봐봐.
1: 어, 그래. 아주 멋진 그림이긴 해, 메카엘모. 근데, 그게 망원경을 갖고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3: 메카들이 길을 갑자기 만들 순 없지만 메카엘모 생각엔 꼭대기까지 경사로를 이렇게 이어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
2: 그거 정말 좋은 계획이다. 저 방법이면 덜 가파른 경사로를 이용해서 망원경을 꼭대기까지 갖고 올라갈 수 있어.
1: 아이디어 정말 고마워요, 오리.
0: 아니야, 내가 고맙지.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새로운 멋진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줬는걸.
2: 가자, 메카빌더. 올려보자, 경사로 위로, 위로.

0: 해냈어!
1: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경사로를 이용해서 망원경을 절벽 위로 갖고 올라왔어! 야하!
2: 오, 대단하다!
3: 너희가 문제를 해결했어, 메카빌더! 오, 어떻게 했는지 모두에게 말해줘!
1: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4: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0: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다 그렸어.
3: 우와! 잘 그렸네.
1: 멋지네.
0: 또 누군가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뜨거워. 감옥 때문에 구운 과자가 되게 직전이라고.
1: 야, 안 놔. 대왕님 오신다. 자세 잡아.
2: 벌써 한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으니 하늘은 저리 맑은데 백성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도록 하고 있겠구나.

0: 전하, 무엇이 전하의 마음을 흐트리고 있사옵니까?
1: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을 백성들 생각에 경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구려.
0: 전하, 왕은 오직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법이옵니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따위는 관청에 맡겨주소서.
1: 노학사, 백성이 가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데 왕은 그저 근엄하게 앉아 책이나 읽는 것이 정녕 성현이 말한 예란 말이오.
0: 그러하옵니다. 예의와 재통은 나라의 뼈대이옵니다. 왕께서 체면을 구기며 궁궐박일에 참견하시면 나라의 기강은 누가 잡겠사옵니까?
1: 내 체면보다 백성의 목숨이 천배만배 더 무겁소!

0: 송구하옵니다, 전하.
1: 이 바퀴 좀 보아라. 세상 어떤 목수보다 정교하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0: 영실이라 하옵니다.
1: 그래, 영실아. 지금 이 외딴 창고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0: 예,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요 근래 극심한 가뭄이 들었사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혹여나 해결할 수 있을까 물수레를 제작 중에 있었습니다.
1: 오, 정녕 네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한번 설명해 보거라.
2: 감히 전하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다니! 전하의 그림자라는 내관이 전하께서 어디로 행차하셨는지 모른다는 게 정녕 말이 되는가?
3: 전하께서 오늘만큼은 절대 누구도 따르지 말라 어명을 내리셔서요.
2: 거래 규칙을 혼자 어기고 돌아다니시다니. 하면 전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단 말이오?
0: 이 톱니가 맞물려 돌면서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쫙 끌어올리는 원리입니다.
1: 그렇다면 먼 곳에 있는 개울물도 가뭄든 논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여기 날개 간격을 조금만 더 줄이면 물살이 약해도 엄청 빠르게 회전할 것 같은데.
0: 전하, 천재십니다.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회전력을 높인 다음에 여기 대나무관을 연결하면...
2: 전하, 어찌하여 더러운 톱밥을 뒤집어 쓴 천한 노비놈과 머리를 맞대고 계십니까? 이는 왕의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전하, 노비 장영실은 이상한 장난감으로 왕의 눈을 흐린 요물입니다. 당장 의금부에 가두고 엄벌을 내리소서.
1: 맞소. 장영실은 요물이 맞소.
2: 맞지요. 당장 그놈을 매질하고 대궐 밖으로 쫓아내버리십시오.
4: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1: 대신들, 장영실이 만든 수레를 직접 보고 어떤 벌을 내리면 좋을지 내게 말해주시오.

0: 전하, 대체 이곳까지 무엇을 하러... 전하, 거긴 위험합니다. 채통을 지키소서.
1: 구경만 말고 와서 이 수레축 좀 같이 잡아주시오.
2: 전하, 물수레 가동합니다.

0: 물이다! 개울물이! 개울물이 논으로 들어간다!
1: 장영실은 요 물이 맞소. 신기한 손재주로 나를 흘리고 백성들의 눈물까지 닦아주었으니 말이오. 자, 이제 저자에게 어떤 벌을 줄지 말해주시오.

0: 오늘부로 장영실은 노비가 아니다.
1: 전하, 공을 세운 건 알겠으나 법을 어기고 노비에게 벼슬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0: 나라의 법이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오. 백성을 살려낸 장영실이야말로 지금 우리 조선에 가장 필요한 인재요. 오늘부로 장영실을 정오품 별좌로 임명하노라.
2: 서근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3: 천민인데 양반이 됐어. 이 시대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야?
4: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대단하다는 거야. 신분제를 뒤엎은 거잖아.
0: 영실아, 너는 이제 조선의 과학자다. 나와 함께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겠느냐?
3: 신분의 벽을 깨고 오직 능력으로 사람을 알아보시다니, 대왕님 진짜 열려 있으시다.
4: 이런 파격적인 결단 덕분에 장영실이 조선 최고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어.
3: 두 분이 또 어떤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낼까 너무 기대돼. 얼른 보러 가자.
5: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6: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7: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5: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6: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발목이 미치지 않았구나. 대체 왜?
1: 시기를 놓치다니. 파종 시기를 놓쳐 농사를 망쳤단 말이냐.
2: 명나라와 우리 땅의 절기가 다른데 저들의 달력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생긴 비극이 옵니다.
1: 장별좌, 더는 남의 나라 달력에 기대어 우리 백성들을 굶길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하늘을 관찰하여 우리 땅의 씨앗이 언제 눈을 떠야 하는지 그 시간을 읽어내야겠어.
2: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을 정확히 측정할 관측기구와 이를 풀어낼 계산이 필요하옵니다.
1: 지편전의 이순지 학사!
2: 이순지 학사!
1: 이순지 역사의 천재적인 수학 지식과 장영실 별좌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밤하늘의 별을 조준해서 관측하는 기계 간이를 만들어 주시오.
3: 예, 전하. 명 받잡겠사옵니다.
2: 이 학사는 그저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간이의 뼈대는 다 짜놓았으니.
4: 장별자, 기계는 수학이요. 저의 정밀한 계산 없이는 그냥 멋진 쇠덩이에 불과할 텐데.
2: 무슨 소리? 그대 계산 없이도 여태 여러 기계들을 잘 만들어왔어.
4: 아무렴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명나라 기준이 아닌 한양의 각도는 어떻게 알아내고자 하셨소?
2: 그거는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하나 정도는...
4: 장별자, 제가 그대의 손재주가 필요하듯이 그대도 저의 산술이 필요할 것이오. 어떠소? 한번 합을 맞춰보겠소?
2: 좋소! 기술과 수학으로 조선의 하늘을 열어보시지요!

0: 자, 이제 별을 조준할 관측통을 세울 차례요. 오늘 연구하면서 알아낸 조선의 비밀 수치인데 북극성 고도 37.5도요.
1: 명나라의 40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한양의 각도란 말입니까?
0: 그렇소. 오직 우리 땅에서만 보이는 각도요.
1: 좋습니다. 당장 이 각도로 한양의 밤하늘을 겨누겠나?

0: 야밤에 불이 켜져 있길래 왔더니. 그래, 드디어 완성된 것이냐?
1: 전하, 제 계산대로라면 오늘 한밤중에 북극성이 이 간이의 정중앙 조준경에 딱 들어와야 하옵니다.
2: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보시지요, 전하.

0: 정확하구나. 단 일리의 오차도 없이 북극성을 꿰뚫었어. 이순지의 계산이 맞았고 영실의 손이 그것을 증명해냈구나.
1: 이제 우리만의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전하.
0: 그래, 이제 다른 나라 해시계에 우리 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날짜를 몰라 농사를 망치고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2: 전하! 신성한 대궐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쇳덩이란 말입니까?
0: 이것은 쇳덩이가 아니라 간이라 하오.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를 정확히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요.
2: 전하! 전하의 시간과 하늘을 관측하는 행위는 오직 명나라 황제만의 고유한 권리이옵니다.
3: 맞습니다, 전하. 당장 저 불온한 기구를 없애고 예법을 지켜주시옵소서.
4: 예법을 지켜주시옵소서!

0: 다들 멈추시오. 이 기구에 손 하나라도 대면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1: 대감, 지금 제정신이오? 예법에 어긋나는 물건을 지키려하오? 비키시오!
0: 이 새덩이는 나라를 망치는 물건이 아니오. 우리 백성들이 언제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눈부신 농사지도요.
1: 대감,
0: 전하와 저 두 천재가 백성을 먹이려고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도구를 제멋대로 부수겠다는 말이요. 그것이야말로 임금님의 뜻을 거스르는 진짜 예법 위반이요. 당장 그만두시오.
2: 맨날 예법이 어쩌고 법도가 어쩌고 하던 분이 웬일이래?
3: 어젯밤에 전하랑 영실이 밤새우며 피땀 흘린 진심을 다 보고 계셨나 봐.
2: 대왕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대박이긴 하다.
3: 그걸 뭐라는지 알아? 애민정신.
4: 저 별들이 비로소 조선의 길을 가리키는구나.
5: 이 쇳덩이가 백성을 사랑하시는 전하의 마음을 담아 이제 백성들의 들밭을 지킬 것이옵니다.
6: 이제 저 별들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4: 모두 그대들 덕분이오. 이제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소.
3: 덩이야, 별을 관측하는 기구 간이를 명나라가 아닌 조선의 기준에 맞춘 이유가 뭔지 알아?
2: 남의 나라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늘에 꼭 맞추기 위해서잖아.
3: 정답! 덕분에 우리 땅의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서 백성들이 제대로 된 시기에 맞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지.
2: 남의 것에 기대지 않고 우리 기술로 조선의 하늘을 당당히 열었다니 정말 대단해!

0: skills, prove what you know, and that top employers will say, oh, this is an interesting person. I want to bring them into my company, maybe put them into my training program. We're reaching hundreds of millions. We actually need to reach billions in order to have a world where everyone on the planet can tap into their potential and feel like they're part of society. And if we do that, then, you know, I think it'll be a very, very exciting time to be alive.
1: Singularity, I've defined that not only would we be able to do what every human can do, but we'd do a million times more power, and that will take some more time by 2045, a little less than 20 years from now. Will we be able to do everything that any human can do, but we'll actually increase that a millionfold, at which point our intelligence will be beyond what we can imagine today. And that's why we call it the singularity.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first frosted prompted here. You have to break.
1: Wow.

가능하면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 끝에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잘 끌어들이고 잘 되새기고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내 아파트 단지나 내 주택이나 내 별장이나 내 공원이나 내 식물원 안에 잘 연결시키는 그 일종의 나는 연결사라고 보면 돼. 연결사.

0: 30년? 다시 재결성 된다고 했을 때 올드팬 분들 정말 거의 울부짖듯이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걸 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분들의 에너지에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30년 전에 이런 음반, 이런 사운드의 밴드가 있었다라는 걸 여기서 재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오고 그 자연을 보면서 노래 만들고
2: 그냥 한 명 앉아서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녹음하고
3: 그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음악에 담겼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양반들입니다만 깔끔하게 담당합시다.
4: 아, 뭐야, 풍기풍기가 더 좋은데.
5: 하나, 둘, 셋.
3: 안녕하세요. 양반들입니다.
6: 다시 한번 갈게요. 네.
7: 안녕하세요.

0: 양반들이라 이름을 지었던 게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였는데요. 근데 대학교 시절에 어쨌든 제가 하는 음악이 로큰롤 음악이고 그게 미국 음악이잖아요. 근데 미국인들보다 좀 멋있고 싶어서 나만 할 수 있는 이름을 짓자. 그래서 이제 양반스라고 지었던 거거든요.
1: 저는 별로였어요. 애초에 제가 양반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길거리 출신인데 제가 양반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2: 저는 맨 처음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1: 되게 흔하지 않았어요. 범선이 형이 노래 잘하고 잘 배웠고 탑라인 잘 쓰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약간 보고 있어도 아, 이 사람 정신 나갔다 재밌겠다 싶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한번 재밌게만 해주면 열심히 할게 이러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0: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어떤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탈을 쓰고서 저희가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새소리, 벌레소리, 물소리랑 같이 음악을 연주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풍류가 갖는 혹은 음악이 갖는 의미가 삶의 태도이자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풍류라는 세계 여기 오는 길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어딥니까? 한류월드로입니다. 한류월드에 오셨으니 풍류월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양반들입니다.
1: 저희가 막 사막에 가서도 곡을 쓰고 바다에 가서도 곡을 쓰고 막 산 깊은 데 들어가서도 약간 수련하듯이 창작을 해봤는데 그 풍경에 따라서 장르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0: 바닷가에 가면 툭툭 하다가 사막 가면 건조한 음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아 이게 사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이 써주는 거구나. 저도 이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저기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별의별 이제 연주자들을 다 만났는데 정말 양반들끼리 잼을 할 때 물 흐르듯이 대화가 돼요.
1: 다 같이 소리 내면서 소리 들으면서 음악을 만드는 구조니까 온화하게 화합하면서 잘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바다님이 먼저 생각이 났었어요. 바다님이 다 받아주신다라는 어떤 그 가사가 뭐 감사한 면도 있기도 한데 저희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가사였던 것 같아요.

0: 여행을 가야지만 음악이 나오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또. 뭐,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도피를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도시에서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만들어 보자.
1: 말해봐봐는 그냥 제가 진짜 그날 만든 거잖아.
2: 맞아.
1: 왜 싫은데 아무도 싫다고 안 하냐. 왜 좋은데 아무도 좋다고 안 하냐. 저는 이 친구들, 양반들 뭐 음악도 음악인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다 좋게 얘기해주는 게 좋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저도 머리로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왜 이걸 계속 좋다고 얘기하지?
2: 옥상에서 얘기했던 거지.
0: 옥상을 올라와 해가지고 다 같이 옥상을 올라가서 여기서 둥글게 앉아서
3: 말해보자.
0: 네, 다 말해보자. 그래, 그래. 말하니까 좀 후련해져서
2: 바로 내려왔는데
0: 1층에 근데 갑자기 막 연주를 하는데 이제 제가 갑자기 그냥 말해봐봐 라고 한 거죠.
1: 약간 열받고 좋아가지고

0: 그 전범선거 양반대 시절에는 뭐 자료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화가 많았고요.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막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20대 혈기왕성한 그때 함께했던 양반들이 전부 탈퇴를 하고 좀 진정한 밴드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에 여기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양반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이라도 없으면은 진짜 이게 양반들이 아니더라고요.
1: 화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솔직하게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느끼고 같은 경험을 하면서 공유하고 그거를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가끔씩은 진짜 행복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양반들의 음악인 것 같습니다.
2: 이 헬로루키 공감 너무 소중해요. 공감이 아니었으면 제가 음악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할로루키를 하고 난 이후부터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격세지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멋대로 산다고 그러면은 많이들 욕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진짜 제멋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멋대로 삽시다, 여러분.

미밤의 신곡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 제목은 Long and Short. 길고 짧음. 장다니옷이다. 그 Long and Short라는 장다니라면은 덩기더 풍더러. 덩기더 풍더. 뭐라고요? 덩기덕 쿵더러. 덩기덕 쿵덕. 그것이 롱앤쇼츠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정말 들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이브로. 대한민국 그런지 밴드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1: 사람 마음을 해방시켜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병주영이랑 차 타고 가면서 병주영이 조수석에 앉으셔서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롤즈가드를 한번 다시 해보지 않겠느냐

30주년이라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시안 팝페스티벌에서 30주년이기도 하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하게 됐죠.

0: 저는 노즈가든이 한창 활동을 했을 당시에 다른 팀을 하면서 같이 이제 지켜봐왔던 사람인데요. 창문이 형하고 건희하고도 친분이 있었고,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노즈가든 하게 되면서 그분들한테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살짝 느끼고 있고요. 이 이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기쁘기도 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1: 어릴 때 워낙 유명했던 밴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그냥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잘하고 싶어요.
2: 90년대 말 그때쯤에 부산과 서울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 물리적인 거리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벌었었거든요. 부산에 있던 저한테는 노즈가든이란 밴드랑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제가 동경하던 밴드가 거의 같은 레벨이었어,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노즈가든에 관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사실 실감이 잘 안 나고 꿈꾸는 것 같고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계속 드는 게 사실입니다. 90년도의 데모 두 곡이랑 26년도의 데모 두 곡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멤버 구성도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신곡 두 곡이 같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시도인 거죠. 지금 노즈가든에게는
3: 노즈가든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EBS 스페이스 공감까지 또 오게 됐네요. 어떤 분이 노래 가사에 왜 이렇게 예가 많이 들어가느냐. 그 여흥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부산 사투리 하지 예 할 때 그 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올해 나온 새로운 데모 실리콘 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우리 공연을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이 공간은 소리의 비가 쏟아질 겁니다. 그걸 귀로 듣고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타협의 비.

0: 불꽃처럼 느껴지는 그 열정이 좋아서 빨간색 골랐습니다.
1: 20대, 30대 젊은 분들의 못지않은 굉장한 기량과 열정, 체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2: 복잡 다양하다. 많은 감정을 불러요.
3: 그 파도 가사 중에 이제 파멸 막 이렇게 소리 지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시원하고 질주하는 느낌? 포세이돈이 막 삼킬 것 같은 색깔이 생각나서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10월 9일은 우리가 매일 숨 쉬듯 쓰고 있는 우리 글자인 한글의 탄생을 축하하고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 한글 생각을 싣고 나르다라는 주제로 한글과 한국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한글 창제의 수수께끼와 세종의 애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왜 창제했을까요? 한글은 한국인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사실 한국인만의 문자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미얀마어도 어떤 언어든지 간에 한글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위대성은 더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어린아이들의 말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도 표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태생부터 국제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은 처음 만들 때부터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중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당시에 한글로 써놓은 한자의 발음을 보고 15세기에 중국어 발음들을 추론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한어, 즉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나 몽골어나 만주어의 어휘 발음 연구에도 한글은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국이, 즉 조선이 세계에서 외국어 교육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국어를 가르치던 기관이 사역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한어, 즉 중국어와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의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만든 사전이나 교재에 당시의 그 언어들의 발음을 한글로 써놓아서 당시의 한어 등의 발음과 어휘 공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언어에도 매우 중요한 문자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한글을 다른 나라에서 공용 문자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이 한글을 자신의 공용 문자로 사용한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공용 문자까지는 몰라도 한글이 국제 음성 기호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글 창제 당시에 사용했던 비읍 순경은

즉 비읍의 아래에 이응을 붙인 소리죠. 비읍 승경음이나 반치음, 세모 모양의 글자입니다. 등을 활용하면 외국어 발음 표기도 훨씬 정교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읍 순경음은 V의 발음을 표기하였다고 보고 있고요. 반치음은 Z의 발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글이 모든 발음을 표기하는 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엄청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쓴 아학편이라는 사전류의 책을 우리가 종두법으로 잘 알고 있는 지석영 선생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사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아학편을 보시면 아마 그 당시에 중국어 발음이나 일본어 발음이나 영어 발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F 발음을 표기할 때 이음과 피읍으로 써서 표현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단순히 우리 말을 표기하는 문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언어의 문자도 또 발음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라는 점에서 놀라운 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정신입니다. 제가 볼 때도 세종의 백성 사랑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왜 애민정신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 그대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글이 없었다면 내 말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내 생각을 한문으로 번역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의 수가 너무 많고 한문의 해석과 쓰기가 매우 어려워서 일반 백성은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송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송사를 할 때 그 내용을 한문으로만 적는다면 일반 백성은 송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 말이 그 송사의 내용에 제대로 적혔는지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관리가 부정한 마음만 먹는다면 일반 백성은 글을 모르는 백성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송사에서 있을 수 있는 억울한 백성의 문제를 없애려고 한 것도 중요한 한글 창제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의 발음이 중국과 다른 것도 창제의 이유였고 한자만 있을 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를 바꾸려고 한 것도 창제의 이유였고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였던 것도 세종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자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모음 쪽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창제 원리가 분명하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을 상영하였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훌륭한 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같은 경우를 보면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닿아 있는 모습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혀끝이 잇몸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죠. 이런 류의 발음기관의 모습을 상영해서 만든 글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업적이죠.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언어학자가 한글을 칭송하는 것은 발음기관 상영이라는 특이점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를 구별할 때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나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로 만든 것도 대단합니다. 디지털 시대인 현대사회에서도 세종의 놀라운 견해는 빛을 발합니다. 기역과 키읔, 쌍기역은 쉽게 연결해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유사성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핸드폰에 여러 가지 문자를 입력할 때도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 이용이 가능한 문자체계입니다. 그런데 모음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에만 맞는 문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음의 창제 원리가 천지인 삼재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 즉 하늘천은 하늘이면서 동시에 양성, 즉 밝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양성의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태양이 있는 밝은 하늘입니다. 땅은 음성을 나타냅니다. 어두움이죠. 그리고 이는 사람을 나타내므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모음의 제자 원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모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언가요? 바로 모음 조화입니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으는 모음 조화가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답게 만들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답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종의 위대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성 모음은 밝은 느낌이 나게 만들고 음성 모음은 어두운 느낌이 나게 만든 겁니다. 글자를 볼까요? 아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 즉 이의 오른쪽에, 즉 동쪽에 하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양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밝은 모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는 어떤가요? 사람의 서쪽에 태양이 있습니다. 즉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어둡습니다. 아와 어를 이해했다면 오와 우도 금방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땅에서 뜨는 모습이 오이고 해가 땅 아래로 지는 모습이 바로 우입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한국어 모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고 하는 말은 밝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어라고 하는 느낌은 부정적인 느낌.

느낌들을 보여줍니다. 오라는 감탄사도 그렇죠. 오도 밝은 느낌들을 보여주고 칭찬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우는 비난하거나 어두운 느낌을 보여주는 감탄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의 모음은 한국어 모음의 느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모음에 맞는 문자체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그리고 모음체계는 밝고 어두운 느낌을 잘 담은 놀라운 문자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로서 한글의 창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계인들이 보는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을 가르치면서 본 외국인들의 생각들, 한글에 관한 감정들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현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전공리 주먹도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전공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써 이 동양은 서양에 비해 열등하다는 오랜 편견도 깨졌고요. 이 한반도에 살던 구석기인들의 생활과 이 석기를 가공하는 발달된 기술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바다 건너 일본에는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은 대략 3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주먹도끼와 함께 기원전 30만 년에서 50만 년 전에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이 열패감과 열등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런 자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 후지무라 신이치였습니다. 후지무라는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고고학을 공부했는데요. 1981년 미야기현 자자라기 유적지에서 4만 년 전 인류의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일본 선사 시대의 역사가 3만 년 전에서 이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념비적인 발굴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열도는 흥분했고요. 일본 고고학계는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후지무라의 자자라기 유적 발굴은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180여의 유적 발굴을 통해 수많은 유물들을 발굴했고, 그때마다 일본의 구석기 연대는 앞당겨졌습니다. 나중에는 무려 이 70만 년 전에 구석기 유적까지 발굴해 그의 업적은 교과서에도 실렸고, 또 그는 이 구석기 문화 연구 제1인자로서 석기의 신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가 발견한 구석기 유적지는요, 국가 사적지로, 또 그가 발굴한 유물들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0년 11월 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후지무라 신이치가 7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날조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 마이니치 취재팀은요, 미야기현 카미타카모리 유적지에서 후지무라가 자신이 만든 유물을 몰래 묻는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이 덜미를 잡힌 후지무라는요, 전부 조작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발견한 유물들은 모두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조작으로 판명된 유물들은 이 국가사적 지정, 문화재 지정이 취소되었고요. 이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도 삭제되었고, 또 후지무라는 고고학계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일본 고고학계는요, 2003년 5월 이 후지무라가 관여했던 구석기 유적 162곳 모두가 날조되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은요, 이와테현 미야모리 무라의 카네토리 유적인데요. 이는 5만 년에서 8만 5천 년 전에 중기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지무라 사건은요, 그 바탕에 이 개인의 명예욕이나 영웅심도 작용했겠지만, 오래된 구석기 유적들이 일본의 우월성을 제시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일본의 국민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 후지무라의 발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들의 의견은 일본 국민 다수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오랫동안 언론도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후지무라 사건은요, 일본 고고학계가 이 역사 날조를 묵인했거나 동조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비록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웃지 못할 촌극이었습니다만, 이 오래된 역사가 우월하다는 비이성적이며 근거 없는 역사 인식이 빚은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인류의 기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건국신화입니다. 동북아시아와 북방 시베리아의 유목민들은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왕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는 사망오제의 신화, 또 일본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화, 대한민국에는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이들 신화의 공통점은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신이나 그 신의 자손이 지상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13세기에 쓴 삼국유사에 따르면요,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의 변신인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미변의 웅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역사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이 신화라는 신의한 기록 속에는요, 당대 사람들의 집단적인 경험과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신화가 믿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흔적을 쫓다 보면 역사적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단군 신화에 담긴 역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련의 단군 신화는요, 고기에 전하는 내용을 옮긴 겁니다. 여기서 고기가 이 고기라는 문헌을 뜻하는지 아니면 옛날 기록이라는 뜻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군 신화가 일연이 살았던 기원 후 13세기 이전에 문자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군 신화는요, 크게 세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나라 환인의 서자 환웅은 천부인 세계와 3천명의 무리와 함께 홍익인간하기에 적합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시를 열고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를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 첫 번째 시기는요,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무리를 이끌고 땅에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는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천손 강림 신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이 하늘의 자손이라 생각하는 환웅 집단이 이 태백산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시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홍익인간하기에 적합한 곳에 신시를 열었다는 대목인데요. 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말이고 인간을 크게 도우라는 뜻으로도 불이합니다. 이를 통해 환웅 집단이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기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 살면서 여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환웅에게 기원하자 이 환웅은 신령스런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걸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랑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나 곰은 21일간 햇빛을 보지 않아 여자로 변했다. 그가 웅녀다. 웅녀는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는데 중국의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하고 조선을 건국했다. 네, 이 두 번째 시기에 등장한 곰과 호랑이는요, 이 말 그대로의 동물이 아닙니다. 당시 동북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던 토테미즘이 반영된 것으로 이 곰을 숭배하는 곰 집단과 또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 집단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시기는요, 선주민인 곰 집단과 호랑이 집단, 그리고 이 새롭게 등장한 환웅 집단 간의 교섭과 대립, 힘겨루기와 융합의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랑이 집단은 배제되었고 환웅 집단과 곰 집단의 결합을 통해 단군 왕검을 지배자로 하는 조선이라는 한반도 첫 국가가 건국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단군 왕검이 곰이 여자로 변한 웅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수렵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동물을 인간의 조상으로 여겼던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시조 신화에 흔히 등장하는 수조 신화에서 나온 것이죠. 특히 이 퉁구스족 사이에는 곰을 인간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은요, 환웅의 아들로서 천손인 동시에 곰의 아들로서 수손이라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된 겁니다. 단군 왕검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과 정치적, 군사적 지배자인 왕검이

합쳐진 용어인데요. 아직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 단계인 고조선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요, 요임금 즉위 후 50년 경인년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시기입니다. 그 후 단군은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으며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자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 뒤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는 1908세였다. 이 단군이 어떻게 1500년 동안이나 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이 단군이라 불린 지배자의 후손 내지는 그 권력의 승계자가 대를 이어서 국가를 통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자의 등장입니다. 이 진나라 이전의 문헌인 죽석인연, 상서, 논어 등에서는 기자를 은나라 말기의 현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이후 문헌인 상서대전, 사기, 한서지리지 등에서는 은나라의 충신으로서 이 은나라 멸망을 전후에 조선으로 망명해 백성을 교화시킨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으로 이주한 기자가 왕권을 잡자 이 단군은 장단경으로 몸을 피했고요. 이 어느 시기에 아사달로 돌아와 신선이 되었는데 나이는 1908세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인물이라고 해도 이 1908세라는 나이는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1908이라는 숫자는요, 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으로부터 역대 단군이 조선을 통치한 전체 기간으로 봐야 할 겁니다. 삼국유사에 담긴 단군 신화에 따르면요, 이 하늘신의 아들과 웅녀가 결합하여 낳은 단군 왕검에 의해서 기원전 2333년 한반도 첫나라인 고조선이 건국되었고요. 대략 2000년 동안 단군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으며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군 신화를 기록한 또 다른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와 비슷한 시기인 고려 후기 충렬왕 13년, 그러니까 1287년에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인데요. 이 책에 기록된 단군의 모습은 이 삼국유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단군 왕검이 아니고요, 단웅천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온 환웅의 손녀가 단수신과 혼인하여 단웅천왕, 곧 단군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가 요임금 제위 원년이라고 하였고요, 이 단군이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부르를 낳았으며 신라 고구려, 옥저 부여 예맥 등이 모두 단군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단군 신화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유는 두 책이 각기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당시에는요, 이 단군에 관해 기록한 자료가 구전뿐만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존재했다는 것 또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기록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큰 틀에서 보면요, 천손신앙을 지닌 환웅 집단과 이 선주민 집단의 결합을 통해 등장한 단군이 한반도 첫 국가인 조선을 건국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건국 시기에 대한 다른 기록입니다. 제왕운기에서는요, 요임금 제위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임금이 즉위한 해인 무진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종 16년인 1485년에 이 서거정 등이 편찬한 동국통감에서는요, 요임금 즉위년을 갑진년으로 보고 요임금 25년 무진년, 즉 기원전 2333년을 고조선이 건국된 해로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듯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이 다양한 해석도 존재합니다. 사실은요, 애당초 이 요임금이 언제 즉위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기원전 2333년 이전이든 아니면 이후든 이 단군 신화에 기록된 고조선이 한반도에서 건국된 첫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고조선이 문헌상 처음 등장한 것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관자에서였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 제나라와 조선 간의 교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내가 듣기로 해내에 일곱 가지 옥폐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볼 수 있겠는가? 관자가 대답했습니다. 음산에 연민이 하나요. 연나라 자산에 백금이 하나요. 발조선에 문피가 하나요. 여수와 한수 우구에서 나는 황금이 하나요. 강양에 진주가 하나요. 진나라 명산에 증청이 하나요. 우씨 변산에 옥이 하나입니다. 환공과 관중의 대화에 언급된 발조선의 문피는 고조선의 문이 있는 가죽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의 특산물인 호랑이나 이 표범의 가죽이 기원전 7세기경 중원 지역의 제나라에까지 알려질 만큼 중요한 교역품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세기 후반 이 서진의 어환이 편찬한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역사서인 위략에도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이 위략은 전하지 않지만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동의전에서 인용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 동쪽 기자 조선을 침략하여 땅을 빼앗으려는 것을 보고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도리어 연나라를 공격해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자 하였다. 조선의 대부 예가 가난하자 곧 그만두었다. 이후 조선후의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나라는 곧 장군 진계를 보내 조선의 서쪽을 공격해 2000여리의 땅을 빼앗고 만번 안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 조선은 마침내 쇠약해졌다. 이 위략에 보이는 고조선과 연나라는요, 기원전 4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3세기 전반에 각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조선은 연나라에 맞설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0여리의 땅을 빼앗길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체제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연나라 공격을 중단하도록 간언했던 예가 대부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고조선의 관료 조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헌상 기록을 토대로 고조선이 최소한 기원전 7세기경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고조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을 세운 정치 세력들은 오늘의 남만주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서북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농경이 발달했고 주민은 언어와 풍속이 비슷한 예족과 맥족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조그만 세력이었지만 이 청동기 문화의 발달로 점점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 무렵 이 중국의 랴오닝 지역과 한반도에서 시작됐는데요.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러 크게 발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하 동쪽과 한반도에서 나오는 청동기는 중국 황하 지역이나 이 내몽골 남쪽 끝인 오르도스 지역의 청동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은요, 이 생김새가 비파를 닮은 비파형 동검인데요. 주로 돌널 무덤이나 고인돌에서 장식이 없고 기하학 무늬가 있는 청동 거울이나 청동 단추 같은 장식품들과 함께 발견되고 있습니다. 검신의 길이는 보통 30cm에서 40cm 내외고요. 이 5cm 이내에 짧은 승배가 달려 있습니다. 칼날 아래쪽은 비파의 공룡통처럼 이 둥근

으스름한 곡선을 이루고 있고요. 검신의 중심부가 동물의 등뼈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연나라가 이 요서 지역을 포함한 고조선의 서쪽을 공격하자 고조선은 중심지를 한반도 서북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후 남만주 지역과 한반도에서는 길고 가느다란 모양을 한 이 세형 동검이 나타나는데요. 이 고조선의 영역에서만 출토되어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부릅니다. 청동기 시대 고조선의 또 하나의 지표유물은 돌무덤의 일종인 고인돌입니다. 세 개의 고인돌은 유라시아 대륙을 에워싸고 있는 해양에 인접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중국 랴오닝 지역과 일본 규슈 지역을 잇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하나의 고인돌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만 무려 3만에서 4만여 개가 분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화순, 이 강화 고인돌 유적은요, 밀집 분포도 이 형식의 다양성으로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고요. 유럽, 중국,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돌에 부장된 유물들은 주로 무기, 토기, 장신구 등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간돌검, 간돌화살초, 그리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2000년경 또는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경으로 본다면 단군 기원인 기원전 2333년보다는 조금 뒤시기가 됩니다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단군이 이 고조선을 세우기까지에는요, 이 환웅과 곰으로 대표되는 여러 집단의 통합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조선 건국 이전에도 상당한 규모와 세력을 가진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고조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중 흥미로운 가설이 있어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중국의 유화 유역에서 뒤늦게 발견되어 이 중국은 물론이고요. 세계 고고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유화 문명과 고조선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디 이 중국 문명의 시작은 만리장성 그 아래쪽, 안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이 황화 유역이었습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으로 꼽히는 황화 문명입니다. 그런데요, 1970년 그리고 80년대에 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황화 문명보다 이른 시기에 신석기 문화가 발굴됐습니다.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의 이 홍산 문화와 이 홍산 문화 후기인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에 속하는 우하량 유적지에서 대규모 적석총, 제단, 여신사당 등을 갖춘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 한동안 충격에 빠졌던 중국은요, 이 국가 주도의 역사 공정을 통해서 유화 문명을 중화 문명의 발상지로 재정립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첫째, 이 황제의 손자인 고양시 전욱과 고신시 제곡 두 시족 부락이 하북성과 요녕성이 교차하는 유연 지역에 살면서 북방 민족들의 시조가 되었다. 둘째, 신석기 시대 이후 만주 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은 황제족의 후예다. 셋째, 요하 문명의 핵심인 홍산 문명은 황제족의 후예인 고양시 전욱 계통에 의한 문화다. 네 번째, 결론적으로요, 이 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과 역사는 중화민족의 역사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하 문명에서 발견되는 중석기 시대의 세석기 문화, 이 빗살무늬 토기, 각종 적석총과 석관묘, 칠을 갖춘 석성, 이 비파형 동검 등은 중국의 중원에서 귀원한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시베리아 남단에서 몽골 초원, 그리고 만주 지역,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계통 문화입니다. 이 고조선 문명의 귀원과 요하 문명의 저자 우시라 교수는요,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을 황제족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첫째, 이 홍산인 일부가 중원 지역으로 남하여 황제족으로 세력화되었고, 둘째,

이 홍산인 일부는 곰토템족으로서 환웅족이 이주해 왔을 때 결합하는 웅녀 집단이다. 셋째, 따라서 이 홍산인은 황제족과 고조선의 공동 조상이 될 수 있으므로, 넷째, 유화 문명은 동북아시아 공통의 시원 문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 교수는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기원전 2333년경으로 보든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로 보든 상관없이 이 고조선이 건국되는 시기는 원시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유화 문명의 발견으로 증명되었고, 실제 이 유화 문명의 주체가 고조선을 건국한 세력일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이 한국학계에 적극적인 연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한국어, 일본어, 퉁구스어, 몽골어, 투르크어 등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약 9000년 전 유화 유역에서 기장 농사를 짓던 경작인들의 언어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11개국 35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독일 막스 플랑크 인류사 연구소가 주도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초기 신석기 시대인 9000년 전 이 중국 동북부 유화 지역에서 기장을 재배하던 농부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유화 문명과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지가 같다는 것은요, 이 유화 문명의 주체가 트랜스 유라시아어를 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일 우 교수가 추정하는 대로 이 유화 문명을 건설한 주체가 고조선과 연결된다면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훨씬 오래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오래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중요한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일본 구석기의 연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물을 날조한 후지무라 신이치처럼 미몽에 빠지거나 이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이 조선의 역사를 일본보다 짧게 끌어내리기 위해 이 단군 신화를 부정하고 지운 일본 학자들과 마찬가지 태도로 이 우리 역사를 오랜 옛날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할 겁니다. 단군 신화는 청동기 시대 한반도 첫 국가를 건국한 정치 세력의 이야기를 신비스럽게 기록한 겁니다. 단군 신화는요, 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들을 하늘의 자손이며 하늘의 명을 받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신화학, 언어학 등 이 관련 분야의 통섭적 연구를 통해 역사적 실체에 좀 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단군 신화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 역사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군 신화는 한반도 첫 국가의 기원을 통해 한반도 문명의 시작을 알린 우리 역사의 기원이자 뿌리를 밝혀주는 시원의 유전자입니다. 단군 신화로 우리 역사는 시작되었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이상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1: 아버지.
0: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1: 92점.
0: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1: 이문세의 소녀.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왔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1: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을 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야 하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0: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라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0: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1: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0: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1: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침략의 선봉 역할을 한 인물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부사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두루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시부사 예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역사 여행을 떠나보시죠.

먼저 일본 1만 엔권의 화폐 모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진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죠. 만 엔권이 처음 등장한 거는 1958년입니다. 바로 이 무렵에 최초의 1만 엔권 모델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쇼토쿠 테자거든요. 쇼토쿠 테자는 일본의 불교를 보급하고 관료제의 기초를 세웠다. 소위 말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한 인물인 거죠. 20년 뒤인 1984년에 일본은 화폐 모델을 바꿉니다. 새로운 1만 엔권의 주인공은 요코자 유키치. 이 사람은요, 메이지 유신 주역 중에 한 명인데, 700여 년간 이어져온 막부 정치를 종식하고 서양 문물을 수용해서 개혁하자. 아주 역설한 사람이거든요. 아시아를 떠나 서양 문명 국가에 합류하라라는 탈아론을 주장하게 됐었죠. 일본은 탈아를 실현했다고 선언한 것과 동시에 앞으로도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4년 이번에 40년 만에 일본 1만 엔권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이는 즉 시대 정신이 또한번 바뀌었다는 의미겠죠. 일본이 새로운 1만 엔권으로 주인공을 소환한 인물이 시부사이치입니다. 이 사람을요,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나는 시부사에게서 경영의 본질을 배웠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시부사는 어떤 사람일까? 좀더 자세히 살펴보죠. 눈으로 일생을 일궈내겠다. 그의 인생관부터 경영학지 모두 노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노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요, 시부사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시부사가 노노를 강조하는 포인트는 좀 특이합니다. 그는 노노를 경제활동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보통 노노는 선비 학문이고 그 안에 돈 이야기는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시부사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공자는 단한 번도 돈을 천하게 근 적이 없다. 논어에 주석을 단 후대 사람들이나 그의 추종자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요. 오,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그는 공자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목조목 문장을 들어가며 이야기합니다. 부귀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바라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제갈 길을 가고 있는데도 가난하다면 부끄러워할 일이다. 국가가 제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도 재산을 모으고 떵떵거리고 산다면 그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그의 주장은 명료합니다. 정당한 부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거죠. 시부사가 27살이던 1867년 2월, 그는 파리 만국 박람회 참관단 자격으로 프랑스에 가는데요. 중간 종착지로 스웨지에 도착합니다. 스웨지 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게 있죠. 네, 스웨지 운하요. 당시 스웨지 운하는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1859년 시작한 공사가 1869년에 끝났으니 10년이나 걸린 대공사였죠. 이때 시부사는 문득 궁금했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돈이 엄청 필요할 텐데 대체 누가 저 비용을 댄 것일까? 저러다가 공사가 지연되거나 망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당시 스웨지 운하는요, 주식 40만 주를 발행해 공사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스웨지 운하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은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이 시대 일본에서

이런 주식회사는 당연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일에 신분제가 철폐되었죠. 사적 이익을 위한 경제행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인과 상업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많았죠. 15사는 이를 유학의 근간이 되는 공제의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발전하려면 이러한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는 29살이 되던 해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 상포 베소를 차리고요. 미조그룹의 전신인 다이치 국립은행부터 기린맥주, 제국호텔, 도쿄 해상화재보험 등 500개 기업 설립에 직접 관여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도 15사를 거쳐 탄생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15사를 일본 자본주의의 설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15사를 1만 엔권의 새로운 주인공을 선정한 것은 그의 이런 업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일본이 15사를 통해 새롭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그의 경영관입니다. 시부사는 누구보다 돈 버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상인들이 약육 강식의 이윤추구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본가, 경영가들에게 도덕 경제 합의서를 강조했는데요. 경제 활동과 도덕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며 기업가는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도쿠가와 시대에서 메이지 유신이 넘어가던 대혼란기. 그 틈을 타서 일본에는 많은 거부가 탄생했습니다. 일본의 대표 재벌 미쓰비시 이때 탄생했고요. 기존의 미쓰이, 스미토모와 더불어서 3대 재벌 체제를 갖추게 되죠. 이들은 미국의 카네기, 록펠러처럼 독보적인 자본력으로 빠르게 시장을 독점하며 성장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1880년 8월 어느 날, 미쓰비시의 창업자이자 정교유착의 대명사 이와사키 야타로가 시부사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시부사와 선생, 우리 둘이 손을 잡으면 일본 경제가 우리 손에 들어올 거요. 힘을 합쳐 미쓰비시의 일본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요. 하지만 시부사는 이를 거절합니다. 시부사는요, 독점을 실현했습니다. 독점 상황에서는 기업이 자기 멋대로 가격을 결정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이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얻은 부가 정당한 부겠냐? 정당한 부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시부사라는 인물은 독점을 싫어했지만, 일본 경영계에서 독점적인 위치,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이런 시부사를 통해 도덕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나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는 시부사와의 인생관입니다. 시부사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처음에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부재농부, 부농이면서 깨어있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농업, 상업은 물론 유학 경전까지 두루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기에 인생이 풀리면서 막부의 가신이 됐고요. 일본 최초로 파리 견학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를 깊게 공부하다 보니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의 인생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막부에 들어가 막부의 일을 티들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가 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위 관료로서 상업 진흥을 위해 몸을 갈아넣었고 일본 자본주의가 정착하는 데큰 공을 세웠지만 오히려 강압으로 사표를 쓰게 되죠. 보통 좌절하면 실에 빠지죠. 그런데 그는 이에 개의치 않고 다른 꿈을 꿨습니다. 유럽 선진 문물을 보고 기가 죽었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상인화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꾸지요.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사표하려고 나왔을 때에도 그는 일본 비즈니스에 씨앗을 뿌리겠다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일본이요,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만성적인 경기 침체, 터널에서 허우적거렸죠. 그리고 지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빠져나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부사 생애부터
그의 경영관, 인생관 들여다볼수록 일본의 새로운 시대 정신과 맞닿아 있음을 전 느낍니다. 그리고 궁금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과거에는 무엇이었고, 앞으로는 무엇을 시대 정신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오늘 방송이 시부사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두루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시정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한국의 새로운 시정시는 무엇인가로 하겠습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4: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5: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의 교육 그거 바꾸기 쉽습니까? 공부를 왜 못했을까? 아주 미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본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가?

반갑습니다. 한동일입니다. 약 3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수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녹화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주제는 공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시 저희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로마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법학 가운데 교회법학을 공부하라고 해서 2001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박사 과정이 통상 우리가 박사 학위를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한 4년, 한 5년 걸리는데 제가 그거를 1년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색다르게 보여서 그 박사 이후에 그 바티칸에서 운영하는 그 사법연수원의 시험을 보라고 그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티칸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원래 정규 과정은 3년인데 제가 3년 안에 다못 끝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과정을 받고 그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자격증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고 700년 그 법원의 역사 가운데 제가 930번째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제가 2010년에 귀국했는데 출판사에서 제일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책이 뭐였냐면 공부법에 관해서 책을 써주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하는 공부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해서 성적을 탁 올리고 할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좋은 대학을 뭐 가거나 아니면 뭐 좋은 원하는 곳에 그 취업을 하는 그런 식의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을 때 선뜻 아 제가 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할 공부법은 어떻게 하면 성적이 단기간에 오르고 그걸 통해서 뭐 좋은 곳에 좋은 대학에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느냐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공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기억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한 전체 과정을 놓고 사람들이 질문을 저에게 어떨 때 가장 힘들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때처럼 저 자신이 무능력하고 한심해 보일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몇 명은 벌써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는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뭘까? 공부가 왜 어려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을 가두어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운동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무언가를 배우는 데는 꼭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정 기간은 몸을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몸을 가두어 둔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움직여야 되고 또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움직입니다. 생각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는데 그거를 어떤 일정 공간에 딱 가둬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몸이 조미수 쉬고 또 다른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막 몸이 뒤틀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는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벌써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네? 내가 집중하지 않네? 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내가 지금 분명 집중하지 않아. 아 이거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가짐이 편해집니다. 공부라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그 공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는 무엇을 배워가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으면서 나를 이해하면서 나를 편하게 대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나 집중하지 않아. 아, 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가 아니라 아, 원래 공부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잡념이 들고 다른 생각이 들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아, 정상이야. 그런데 나는 뭘 생각해? 아, 공부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는 몸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제가 만일 기술을 배웠다면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어떤 직장에 취직했다면 그 회사를 다니다가 그 일터를 다니다가 그만둬도 그만둔 만큼의 어떤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제가 만일 2001년 로마에 유학을 가서 석사학위를 준비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라고

근데 만일 제가 석사학위도 못 따고 박사학위도 못 따고 변호사증도 못 땄다면 사람들은 저의 과정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공부가 진짜 어려운 거는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과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 대학교 때 학점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아, 전공이 뭐예요? 그것으로 이미 나에 대한 결정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몸을 가둬둬야 되죠? 또 공부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공부라는 길 안에서 우리는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 어떤 사람도 공부를 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잘하고 싶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친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잘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다 잘할 수도 없고, 다잘 되지도 않습니다. 공부를 딱 해갖고 결과가 딱 나와서 내 성적표를 자신 있게 부모님께 딱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저는 인터뷰에서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답은 하나였습니다. 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 공부하는 비결, 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 아, 어떤 게 쉬운 선택이에요? 어떤 게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면 내 몸이 다른 걸 하고 싶습니다. 아, 이 강연을 더 나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잠이 옵니다. 잘까? 말까? 아, 그래, 잠 오는데 자자. 자, 공부를 하면서 저는 또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특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 요번 회까지만 딱 보고 바로 공부하러 가자! 라고 하는데, 그 회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 계속 대량 득점을 하고, 또 대량 실점을 하고, 아, 이거 빨리 보고 가야 되는데, TV가 끝나지 않습니다. 공부는 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받는데,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늘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때 쉬운 선택을 하느냐,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했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몸을 가두어 두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미 내가 몸 자체를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공간에 나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바로 공부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배워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쉬운 선택을 할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가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되게 무척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매일,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싸우시고 또 아버지는 어떤 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친구네 집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저녁 때가 되면 엄마가 찾으러 옵니다. 밥 먹으라고. 근데 그 집에 가서 밥 먹기가 싫을 정도로 그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었습니다. 그 상황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뭐 고등학교 때도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아,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러실까? 나의 부모님이 지금 우리 부모님 같지 않고 내 친구의 부모님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 진짜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집을 떠나자. 라고 가출을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집을 나가보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다시 집에 있어야겠다.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가출을 하려고 짐을 다 챙겨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왜 다시 들어왔냐?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 초등학생 아이가 집을 나가서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때 친구들 한참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아침부터 뭐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매일 놀았습니다. 그러다 가까운 아주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먹을 것조차 없다 보니까 그 친구는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면 그 친구의 골방에서 몰래 그 친구가 가져다 준그 식사를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너뭐 될래? 미래?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의 형의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친구 형은 공부를 되게 잘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참 제일 공부를 잘하는 형이었어요. 그 형이 좋은 대학에 가셨고 그다음에 그 형이 대학원을 당시에 다닐 때였어요. 그리고 그 형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하버드라는 대학에 유학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의 방을 내 친구가 나를 딱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형의 방에 갔는데 마치 이 지금 우리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처럼 책들이 빼곡하게 있었어요. 어떤 책들은 우리말로 쓰여진 책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책들은 영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그 제목도 잘 모르고 뭐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철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뜻이 뭔지도 몰랐지만 마음이 훅 거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저는 도서관에 가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설레이는 그 마음이 당시 친구의 형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런 설레임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하는데 성적은 잘안 나오고 집에 들어가면 늘 부모님의 어떤 참 어려운 어떤 그 모습들을 봐야만 했고 그런데 어디다 제가 숨을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10대 저는 그 친구 형의 방에서 책을 보면서 내가 숨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공간을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형의 방에 가서 책들을 빌려왔어요. 물론 친구 형한테 허락받은 게 아니라 친구한테 야, 이거 형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깨끗하게 보고 줄 하나 안 치고 깨끗하게 보고 갖다 줄 테니까 이거 좀 빌려줘 하고 그 책을 갖고 와서 밤늦게까지 읽는데 너무나 신세계였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책들 가운데는 그 지금은 저자 선생님도 책의 제목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어떤 그런 류의 글 에세이였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힘듦이 나의 평생의 삶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나는 진짜 무척 힘들어. 정말 이 터널의 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다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내 인생 전체가 항상 이렇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힘들지만 가보자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집에 들어가면 매일 싸우시고, 또 아버지는 술주정을 하시고, 그 집이라는 게뭐큰 집도 아니고, 딱 요만한 단칸방이었어요. 이 단칸방에 저, 부모님, 누나, 또 때로는 형, 저 작은 방 안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테레비가 있었고, 조그만 테레비 옆에 아주 조그만 탁자가 있었는데, 그게 제 공부하는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아, 나 공부해야 되니까 테레비 소리 좀 줄여줘. 뭐 이런 거. 뭐 얄짤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테레비 보는 거야. 그럼 그냥 테레비 보는구나 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아,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내가 조금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었을 텐데.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정말 나는 미치겠다
라고 늘 생각했는데 어느 한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준 것으로 역할이 끝났다. 그 다음의 몫은 내 몫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의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지금 가끔 생각해보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아 부모의 역할은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준 것으로 끝!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집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맨날 싸워도 또 맨날 그 전의 환경과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도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니까 아 오늘 또 싸우시는구나. 아 오케이. 뭐 늘 그래왔는데 근데 또 하나 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거로 역할이 끝났고 그리고 제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집에 딱 가서 학교 끝나고 집에 딱 가서 딱 보면 또 싸워. 아 그럼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오늘도 싸우시네? 끝. 마음이 편해졌어요. 존경하신 분들이 싸우겠다는데 내가 뭘 어떡하겠어.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모습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그 부모님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왜? 막 싸우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왜 없겠어요? 스트레스가 있죠. 저는 요즘은 수능이라고 하지만 우리 때는 학력고사라고 했는데 학력고사 보러 가는 당일날에도 우리 부모님은 막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또 존경하시는 분이 또 싸우래? 그리고 학력고사 시험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일단 부모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떠나라고 하니까 집을 떠나라 그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없습니다. 왜? 도움이 필요하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적어도 심리적으로만큼은 나의 삶의 내 삶의 주체는 나다라는 어떤 독립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플랜을 짜서 이번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학교를 가서 어떻게 진학을 해서 어떤 취업을 하고 그런 플랜이 아니라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커다란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찾아서 알려주는 것보다 내가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문을 주면 본인들이 필요해서 찾으면 진짜 엄청나게 잘 찾습니다. 나의 진로도 같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고 잘 독립한 다음에 진정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그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Indulgentia parentum filiorum pernicies. 이 말은 뭐냐면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아이들에게 해악이다라는 문구입니다. 그건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나온 문구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서. 물론 평민들보다는 아무래도 귀족 집안에서 자녀들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어 공부했니? 라틴어 공부했니? 이제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아버지가 열심히 지금 그리스어하고 라틴어 공부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언 안에는 부모의 지나친 관심,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그 환경이 오히려 저 자신의 삶을, 저 자신의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끔 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부모님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냐면 공부라는 거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데 그 고도의 집중하는 과정 안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뭐냐면
물론 지금 저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10대 때 돌이켜보면 우리 집에 부모님의 환경이 어떠느냐,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괜찮아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그 떨림이라는 거는 나는 괜찮아 괜찮아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안 됐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그 심리적인 안정은 환경이 주고 부모님이 주고 외부 환경이 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누가 만드느냐? 나라도 먼저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왜 이래? 왜 우리 부모는 이래? 바로 우리 부모를 불평하고 화내는 것, 어떻게 보면 그건 쉬운 선택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부모님은 이런 능력밖에 안 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가장 쉬운 선택일 겁니다. 여러분이 또 저도 쉬운 선택을 해서 우리 삶이 엄청 나아질 수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쉬운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첫 번째 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때가 가장 괴로웠지만 그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가장 괴로운데 그때는 나는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이 힘듦 절도 가. 나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라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공부해야 돼가 아니라 너 지금 뭘로 아프니? 뭐 때문에 힘들어하니?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요즘도 그렇게 살지만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오늘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떻게 나를 바라봤지? 그리고 어떻게 또 나를 힘들게 했지? 그나 자신이 스스로 힘들게 한그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풀어줄까? 어떻게 이해할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공부가 어려울까? 나는 지금 20대지만, 나는 지금 10대지만, 나는 지금 30대지만, 정신적으로 부모님에게 완전히 독립한 인격체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나의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한 번도 공부로서 두각을 나타내 본 적이 없습니다. C 아니면 D, C 아니면 D가 나왔습니다. 진짜 같이 그 친구랑 가서, 같이 도서관 가서 아침부터 진짜 서로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고. 하고 작은 성취감, 작은 기억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당신이 모르는, 그리고 아직 나도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 나는 숨만큼 나오게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119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를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예, 오늘의 키워드는 한국어와 AI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점점 더 인공지능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 언어 처리는 영어로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NLP라고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서비스를 들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뭐라고 말을 하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여러분의 말을 처리를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적절한 대답을 문장을 생성해서 그것이 다시 또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 인간이 한 말을 음성 인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말은 공기 중에 음파를 통해서 그 기계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센서를 통해서 그 음파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음파를 물리학적으로, 음향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리들이 있고 어떠한 단어들이 쭉 이어져서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는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음성 인식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이 이 기계 속에서는 문자로 된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문장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자연 언어 이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말을 기계가 이해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자연 언어 생성,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문장은 역시 또 글자로 된, 문자로 된 문장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음성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할 때 음성 인식, 자연 언어 이해, 그다음에 자연 언어 생성, 그다음에 음성 합성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넓은 의미의 자연 언어 처리는 이네 단계를 모두 다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맨첫 단계인 음성 인식과 맨 마지막 단계인 음성 합성을 빼고서 그 기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자연 언어 이해와 자연 언어 생성만을 자연 언어 처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음성 분야 전문가하고 이 자연 언어 이해 및 생성 전문가가 서로 분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늘 저의 강의에서도 자연 언어 처리는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을 빼고 좀더 좁은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가 우리 인간이 한 말을 이해하고 또 인간에게 적절한 말을 생성해 내는 것이 자연 언어 처리인데요. 이 기술이 응용되어서 실제적으로 쓰이는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좀 소박한 예부터 들자면 맞춤법 교정을 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기계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어떤 문장을 입력을 하면 그거를 인공지능이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외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 분석. 뭐 사용자들이 어떤 상품을 사용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하고 나서 그 감상문이나 사용 후기를 인터넷에 많이 올리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용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또는 불만이 많은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을 텐데요. 그런 사용자들의 댓글이나 사용 후기를 많이 모아서 감정 분석을 해서 이 제품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아낼 수도 있고 또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서의 내용을 기계가 자동으로 이해해서 어떤 추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뉴스 댓글 같은데 사용자들이 욕설이나 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 그거를 자동으로 알아서 필터링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할 때도 단순하게 표면적인 문자열에 입각한 검색이 아니라 의미에 입각한 검색을 해주는 등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로 자연 언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응용 분야였고요. 자연 언어 생성을 바탕으로 한 분야를 몇개 들자면 문서 요약, 또 요즘은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신문 기사 중에서 아주 간단한 기사 같은 것은 인공지능이 대신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인풋으로 넣으면 그 사진이나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를 묘사해 주는 짧은 문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 번역의 경우에 그 인풋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자연 언어 이해이지만 그렇게 해서 아웃풋 언어의 문장을 생성하는 것은 역시 거기에도 자연 언어

역할이 더 중요한가 하는 그 비중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자연어 처리의 초기 단계는 규칙 기반 자연언어 처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언어학자들이 그 지금 분석 대상이 되는 언어의 규칙을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학자의 분석에 따라 형태 분석, 구문 분석, 그다음에 의미 분석, 활용 분석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자연언어를 규칙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규칙에 기반해서 자연어 처리를 시도해 왔는데 그 성능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장난감 같은 시스템은 만들 수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만한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언어학자들의 언어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규칙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문장을 생성할 때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뭐가 나오면 그 뒤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자연스러울까? 그리고 앞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단어가 있을 때세 번째 단어는 뭐가 자연스러울까? 하는 것은 언어학자들이 별로 탐구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대규모의 언어 자료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통계를 내서 어떤 단어 뒤에는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대규모의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 기반 자연언어 처리가 상당히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 자연언어 처리로는 얻지 못했던 그런 꽤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기계학습이라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뭐 언어가 되었든 이미지가 되었든 소리가 되었든 어떤 데이터든 그 데이터가 대규모로 있으면 그로부터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을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학습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연언어 처리에도 기계학습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기계학습에도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신경망,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기계학습의 여러 기술 가운데서도 가장 각광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신경망, 딥러닝 기술의 바탕을 둔 자연언어 처리가 이 분야의 주류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 기반 자연언어 처리에서는 그런 아까 말한 형태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활용 분석 같은 그런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그 단계별 분석을 굳이 번거롭게 거치지 않고 그냥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곧장 나오는 인풋과 아웃풋을 직접 매핑시키는 그런 기술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엔드 투 엔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규칙 기반에서 통계 기반으로 그리고 기계학습 기반으로 특히 딥러닝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의 기술이 변천함에 따라 언어학자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어학자 역할의 축소 현상은 특히 음성 인식 분야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요. 그 체코 출신의 유명한 음성 인식 학자인 프레데릭 옐리넥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음성 인식 팀에서 같이 일하던 언어학자를 한 명씩 해고할 때마다 우리 음성 인식 시스템의 정확도가 한결 높아졌다라고 말을 해서 언어학자들을 경악시키기도 했습니다. 즉, 언어학자들이 언어학적 지식에 얽매여서 고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음성 인식 시스템이 정확도가 별로 높지 않았는데 언어학적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점차 통계나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기술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성뿐 아니라 다른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기계 번역의 경우에 한 4, 5년 전부터 신경망 기계 번역이라는 기술이 도입되어서 그 번역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런 신경망 기계 번역의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신경망 기계 번역은 언어를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니까 언어학자가 많이 필요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

실제로 신경망 기계 번역 팀에서 필요한 언어학자의 수는 제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 최근으로 올수록 잔언어 처리에서 언어학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점차 경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언어학자로서는 좀 긴장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언어학자가 잔언어 처리에 더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자연어 처리 기술이 규칙 기반에서 통계 기반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기계학습 기반으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계학습으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그 데이터가 수치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수치인 경우도 있지만 좀 정보량이 많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수치들로 이루어진 벡터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미지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계학습 기술이 훨씬 더 일찍 도입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지나 소리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때 이미 벡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언어 처리의 적용은 그보다 좀 늦었는데 왜냐하면 자연언어는 문장, 그리고 문장들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언어 단위들은 다 분절적인, 영어로 말하면 디스크리트한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치화하고 벡터화하는 방법이 금방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단어나 문장 같은 언어 단위도 수치들의 벡터로 변환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 단위를 벡터화하면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의미상의 유사성이나 차이점, 그 의미상의 거리를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 단어가 의미가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그걸 벡터화했을 때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되고 어떤 두 단어의 의미가 매우 다르다면 두 단어를 벡터화했을 때 벡터 사이의 거리도 상당히 멀게 됩니다. 그렇게 의미상의 거리를 벡터상의 거리로 잘 반영하는 벡터화 방식이 좋은 벡터화 방식인데 최근에 이렇게 그러한 의미상의 거리를 잘 반영하는 좋은 벡터화 방식이 많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의미상의 유사성이나 차이, 그런 거리가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어들 사이의 유추 관계도 벡터로 잘 반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면 어머니, 아버지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어머니는 위쪽에 있고 아버지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반대말 관계에 있는 이두 단어를 선으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위에 아내가 있고 아래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도 연결해 놨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와 평행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유추식 또는 비례식이라고 하면 어머니 대 아버지 이퀄 아내 대 남편 이렇게 비례 관계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가 평행할 때는 이걸 벡터화했을 때그두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선을 그어 보면 역시 평행하게 나타납니다. 왼쪽에 두 쌍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남자의 관계 역시 반대말 관계고 딸과 아들의 관계도 반대말 관계인데 여자 남자를 잇는 선과 딸과 아들을 잇는 선이 역시 평행하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화를 잘 해놓으면 단어들의 유사성도 포착하고 차이점도 포착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단어들 사이의 유추관계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의 두 선과 왼쪽의 두 선도 평행하면 가장 이상적이었을 텐데요. 아쉽게도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했고 오른쪽의 두 선은 평행하고 왼쪽의 두 선은 평행하지만 왼쪽 두 선과 오른쪽의 두 선은 평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네 쌍의 단어에서 여성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다 위쪽에 있고 남성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모두 아래쪽에 있어서 아주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워드투벡이라고 하는 벡터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한국어의 약 1200만 어절의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벡터화를 한 것인데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이 벡터들이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든 문장이든 우리 언어 단위를 벡터화 해 놓으면 그러면 유사한 단어들끼리 분류한다든지 단어나 문장 사이의 의미 차이를 알아낸다든지 하는 어떤 자연어 처리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그 단어 벡터, 문장 벡터들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언어 이해에 있어서는 인풋이 되는 언어 단위, 특히 단어나 문장을 적절하게 벡터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 이렇게 언어 단위를 벡터로 만드는 것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인풋이 되는 단어나 문장 같은 언어 요소를 수치들의 벡터로 만드는 것이 인코딩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말의 의미가 지금 수치들의 벡터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이것을 문장으로 인간이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귀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변환하는 것이 디코딩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의미를 나타내는 벡터 만을 문장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나타내는 벡터와 더불어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것이 함께 인풋으로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어떤 소설을 쓴다거나 신문 기사를 작성한다고 할때 글의 가장 첫 번째 단어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이라면 방금 인간이 기계에게 던진 말그 문장이 프롬프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계가 생성하려고 하는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벡터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자극이 될수 있는 프롬프트 이것이 주어졌을 때그 의미를 잘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것 이것이 디코딩입니다. 이 문장을 생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장 맨 앞에 A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단어로는 어떤 단어가 가장 자연스러운가? 그다음에 A, B가 두 단어가 앞에 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로는 무엇이 가장 자연스러운가? 이런 식으로 앞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어를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예측하는 것. 그것이 이 자연스러운 문장 생성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단어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어의 출현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모델. 이 디코딩에서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 모델은 주로 선형적 언어 모델입니다. 영어로 리니어 랭귀지 모델입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건 단어들의 연쇄이고 맨 앞에 단어부터 맨 끝에 단어까지 단어들이 선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단어들의 선형적인 연쇄로 모델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주어졌을 때두 번째 단어의 출현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모델링하고 또첫 번째, 두 번째 단어가 주어졌을 때세 번째 단어를 조건부 확률로 모델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의 끝 단어까지 확률적으로 모델링하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 단어를 바탕으로 뒷 단어의 출현 확률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언어 자료가 주어지면 그로부터 이러한 조건부 확률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갈수록 그 참고해야 할 앞에 단어가 숫자가 많아지는데요. 앞에 모든 단어들이 뒤에 나올 단어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점점 약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화해서 어떤 단어가 출현할 때는 바로 앞에 하나의 단어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단어들은 다 무시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단어가 출현할 때 바로 앞에 두 개의 단어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한 단어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언어 모델을 바이그램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 앞에 두 단어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언어 모델은 트라이그램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트라이그램보다 더 길게 앞에 여러 개의 단어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언어 모델은 그런 신뢰할 만한 통계 수치를 대규모 언어 자료에서 얻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주로 바이그램 모델과 트라이그램 모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선형적 언어 모델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The girl loved by many boys is my sister. 많은 소년들에 의해 사랑을 받는 그 소녀는 나의 여동생이다. 이런 문장인데요. 여기서 boys라는 복수 명사 뒤에 is라고 하는 그 비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비동사는 복수형은 are이고 단수형이 is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 단어는 boys라는 복수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단수형 비동사인 is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동사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는 바로 앞에 boys가 아니라 한참 앞에 떨어져 있는 girl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형적 언어 모델은 이럴 때 is라는 단어를 예측할 때 바로 앞에 있는 boys, 기껏해야 many boys만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is를 예측을 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적 언어 모델은 한계가 있고, 선형적으로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적 언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더 언어 모델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일반론을 주로 말씀드려서 그 분석 대상이 되는 언어가 한국어이든 영어든 지구상의 어떤 언어이든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다른 언어들과 다른 한국어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한국어의 문장을 분석을 해야 자연언어 처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토큰화입니다. 토큰화는 인풋으로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그 문장을 통째로 처리할 수는 없고 일정한 단위로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일정한 단위로 쪼갠 그 각각의 것들을 토큰이라고 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토큰화가 매우 쉽습니다. 그냥 띄어쓴 그 하나하나의 단어를 하나하나의 토큰으로 간주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반면에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풋으로 주어지는 문장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어떠한 단어들, 어떠한 토큰들로 쪼개지는지를 알아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어, 일본어보다는 토큰화가 쉽습니다만 그래도 영어만큼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조사와 어미가 매우 발달해서 체언 뒤에 조사가 여러 개가 붙어 있을 수 있고 용언 어간 뒤에도 어미가 여러 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띄었을 때는 철수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세 개의 단위로 띄었습니다만 철수가 밥을 먹었다 그냥 이 각각을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하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철수와 조사 가를 떼어내야 되고 먹었다의 경우에도 먹었다 이세 개의 토큰을 다 서로 분리해내야만 그 뒤에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밥을 먹었다의 경우에는 조사 어미가 각각 독립된 음절을 이루고 있어서 떼어내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의 조사 어미 중에는 독립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앞말에 받침처럼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길 떠나자 그러면 여길 여기에서는 여기라는 체언과 리을이라는 조사를 떼어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 할때 만나는 만나라는 동사와 니은이라는 어미를 떼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을 분해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에서 체언 뒤에 조사가 붙거나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붙을 때 모습이 바뀌는 이런 형태의 음소적 변동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소가 탈락되기도 하고 두 개의 형태소가 하나의 음절로 축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길다 짧다 할때 길다에 관형형 어미 니은이 붙으면 기인이 되죠. 근데 기인을 분석을 하면 기 더하기 니은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이것이 리을 불규칙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즉 리을이 탈락됐다는 걸 감안해서 길 더하기 니은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그러면 이것을 친구 더하기 다로만 분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다처럼 앞말이 받침이 있을 때는 그 이다의 이가 꼭 들어가죠. 근데 친구이다처럼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는 요 이가 탈락됩니다. 표면적으로 탈락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다 이가 있는 것으로 봐야 그 후에 문법적인 처리, 의미적인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다를 그냥 친구 더하기 다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탈락된 이를 복원해서 친구이다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의 불규칙 활용이라든지 형태소의 탈락과 축약 같은 형태의 음소적 변동 현상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토큰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토큰화는 난이도가 꽤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토큰화가 정확하게 되어야 그 다음에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토큰화에서 뭔가 오류가 생기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됩니다. 토큰화가 잘못되고 그걸 바탕으로 그 뒤에 잔어 처리를 하는 것은 사상 누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어 처리의 첫 단계인 토큰화에서부터 한국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국어에 맞는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이란 것은 위계적인 구조의 생각을 문장으로 변환하고 선형적인 음파로 변환하고 청자는 이것을 다시 위계적인 문장 또 생각으로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어 벡터, 문장 벡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습니다. 자연언어 이해를 하고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절적인 언어 단위를 이렇게 수치들의 벡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언어 단위를, 즉 단어나 문장을 벡터로 변환할 때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계적인 구조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선형적으로 앞뒤에 인접해서 나타나는 단어들을 주로 참고해서 벡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그 The girl loved by many boys is my sister에서 제가 is 바로 앞에 있는 many boys는 오히려 is의 특성을 나타낼 때 오히려 방해가 되었으면 방해가 되었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is를 벡터화할 때는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를 참고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선형적인 고려만 해서 벡터화 해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성능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를 문장의 위계 구조, 통사적인 구조까지 고려해서 벡터화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벡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 벡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통 인공지능 기술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아주 대규모의 언어 자료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주 규모가 큰 신경망을 학습시켜서 단어 벡터와 문장 벡터를 한꺼번에 얻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경제적이지가 않습니다. 단어 벡터는 그래도 비교적 전기나 전산 자원, 언어 자료를 조금만 사용해서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벡터를 값싸게 쉽게 만든 다음에 이 단어 벡터들을 결합해서 문장 벡터를 만드는 것이 언어학의 원리에도 부합되고 더 경제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요즘 이런 언어 모델이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런 언어 모델의 신경망 학습을 시킬 때 소요되는 언어 자료의 양,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 또 전산 자원이 너무 엄청나게 커져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환경 파괴의 원인도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가급적 파괴하지 않고 전기를 조금만 쓰고 전산 자원도 조금만 쓰고 언어 자료도 조금 쓰면서도 품질 좋은 단어 벡터, 문장 벡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고안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어 벡터를 값싸게 구한 다음에 단어 벡터들을 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장 벡터를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합성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나 문장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 그리고 그 단어들의 결합 방식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결정된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어 벡터가 아주 좋은 단어 벡터가 얻어져 있고 그 단어들의 결합이 주술 관계인지 수식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면 그 단어 벡터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문장 벡터를 품질 좋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을 고안해내는데 언어학자들의 연구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어들을 벡터화할 때 널리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워드 투 벡 알고리즘인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200만 어절 규모의 한국어 대규모 언어 자료를 이 워드 투 벡 방식을 사용해서 벡터화한 다음에 가장 빈도가 높은 약 100개의 단어들을 이렇게 2차원 평면상에 표시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의미상 유사한 단어들이 서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히 주목하실 거는 왼쪽 위쪽에 형용사 좋다와 부사 잘이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두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지만 의미상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화했을 때 매우 가까운 위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통사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선형적 언어 모델에 따라서 벡터화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그래프는 문장의 위계적인 구조를 고려해서 단순히 선형적으로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가까운지 아닌지를 고려해서 워드 투벡 알고리즘을 이렇게 변형해서 돌린 결과입니다. 보시면 주로 용언에 해당하는 것들은 오른쪽 위에 몰려 있고 그 아래에 부사인 것들이 한 대여섯 개가 있고 또그 아래에 관형사인 것들이 또 몰려 있고 왼쪽에는 체언인 것들이 몰려 있음을 알수 있고요. 체언 중에서도 의존명사인 것들이 몰려 있고 통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단어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부사 잘과 형용사 좋이 의미상으로는 비슷하지만 문법적으로 품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꽤먼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의미상의 거리만 중요하다고 할 때는 앞서 본것 같은 보통의 워드 투벡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의미뿐 아니라 문법적인 특징도 중요하다고 할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벡터화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단어 벡터들을 결합시켜서 구 벡터 또 문장 벡터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가운데 쪽에 책, 자동차, 꽃, 사람이라는 4개의 명사가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빨갛다, 쉽다 등 7개의 형용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책, 명사책의 벡터, 그리고 형용사 어렵다의 벡터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그럼 이두 단어가 결합한 어려운 책이라는 구의 벡터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책 벡터와 어렵 벡터를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은 어려운 책이라는 벡터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주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점은 어순의 차이라든지 또는 문법적인 중요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책에서 어렵다보다는 책이 훨씬 중요한 중심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라는 구의 벡터도 어렵다보다는 책 쪽에 좀더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대수학에서 하나의 벡터를 직교하는 두 개의 벡터로 분해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구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중심어로 하는 구의 벡터가 중심어 자동차하고 상당히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단어 벡터들을 어떻게 결합하고 가중치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할 주제인데 아무튼 그렇게 가중치를 잘 구하면 단어 벡터들을 결합해서 구 벡터와 문장 벡터들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앞서서 이제 자연언어 생성에서 흔히 사용

되는 언어 모델이 이제 선형적 언어 모델이고, 그래서 그 선형적인 순서를 중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선형적 언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데, attention mechanism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의 다섯 번째 단어, 그걸 제가 WO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WO를 지금 예측하려고 할 때, 그 앞에 나온 W1부터 W4까지의 네 개의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단순히 W4가 가까이 있다고 얘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면 안 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W1이나 W2가 영향력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처음에는 W1234의 영향력의 가중치를 그냥 랜덤하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 과제를 잘 수행하도록 신경망 학습을 시키다 보면 그 WO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단어가 W1234 중에 어느 것인지를 신경망이 자동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큰 단어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ttention mechanism이 언어학적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순수히 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이 선형적인 언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attention mechanism을 사용해서 신경망 학습을 시킬 때 역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기나 전산 자원을 많이 소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학적인 지식과 언어학적 분석을 활용하면 전기와 전산 자원을 많이 절약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학자들은 그래도 언어학적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언어학과 공학 사이에 절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attention mechanism을 바탕으로 한 신경망 학습을 사용하긴 하되 그 WO에 영향을 미치는 W1234의 가중치를 랜덤하게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런 언어학의 구문 분석을 통해서 W2가 바로 WO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아내면 W2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초기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W2가 가장 가중치가 높은 정답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한 신경망 학습의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전기와 전산 자원을 절약해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자연 언어를 생성할 때도 선형적 언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attention mechanism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언어학적인 지식과 분석을 활용해서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예, 제가 앞에서 이 자연 언어 처리를 할때 이제 한국어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어학자가 이런 주장만 외친다면 아마 공학자들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어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위해서 한국어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성능이 확실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을 해야만 공학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만들 때 바로 한국어 특징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들은 이야기 할때 들은 이 인풋으로 들어가면 이게 듣 더하기 은으로 분석되고 긴 시간 할때 긴도 길 더하기 니은으로 분석되게끔 하는 그런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근데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아주 높은 정확도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어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이 야 짐을 등에 지지 말고 머리에 이어라라는 뜻일 때는 이 더하기 어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끊어진 이두 개를 이어라 할 때, 연결하라 라는 뜻일 때는 it, 시옷받침, it 더하기 어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풋이 동일하더라도 앞뒤의 문맥을 고려해서 서로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어 형태 문서 분석기를 이러한 중의성까지 해소하면서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과제는 아니고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들은 뭐 규칙 기반 분석기도 있고 통계 기반 분석기도 있습니다만 정확도가 95%에서 96%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몇년 전에 만들었고 또 그걸 만들 때 한국어의 특징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아주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할때두 단계로 나누자면 우선 아까 말한 대로 형태소 어절을 구성 형태소들로 분석하는 분절 단계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분절된 각각의 토큰의 품사가 무엇인지 품사를 판단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근데 이 품사 판단하는 알고리즘은 영어라든지 다른 언어에서도 이미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분절, 토큰화를 우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한국어에서는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국어의 어절을 형태소들로 어떻게 분절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어의 형태 음소적 변동 현상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까처럼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이게 먹 더하기 엇 더하기 다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 다라는 음절은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합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먹의 경우에는 아웃풋에서 먹 뒤에 더하기 기호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이런 걸두 번째 유형이라고 하고 날씨가 더워 할 때는 덥 플러스 어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고 아까 이어라에서 이게 시옷불 규칙 동사 있다의 경우에는 it 플러스 어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는 또 하나의 유형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한국어의 불규칙 활용이라든지 형태소의 탈락 현상, 형태소의 축약 현상 이런 형태 음소적 변동 현상을 다 고려해서 약 200여 개의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절의 문제를 200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문제로 어떻게 보면 문제의 유형을 바꾸는 셈입니다. 근데 현재의 신경망은 이런 분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합니다. 따라서 그냥 분절 문제로 그냥 내버려 뒀을 때보다는 이거를 분류 문제로 재형식화했을 때 신경망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절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품사 판단 알고리즘은 영어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일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의 몇 가지 사전들을 부착을 함으로써 제가 만든 형태소 분석기는 약98%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형태소 분석기에 비해서 제가 한국어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더 높은 정확도의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고려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제가 실증적인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제가 해본 실험은 동형어 구분 실험입니다. 여러분, 은행이라는 단어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은행이란 뜻도 있지만 은행나무 열매라는 뜻의 은행도 있죠. 이두 개의 은행은 서로 의미상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를 동형어 또는 동음이어라고 합니다. 자연어 시스템을 만들 때 인풋 문장 안에 은행이란 단어가 들어 있으면 이것이 금융기관 은행인지 열매 은행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만 단어나 문장을 정확하게 벡터화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 은행과 열매 은행을 벡터화했을 때두 은행의 벡터가 거리가 서로 굉장히 멀게 서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워드 투 벡을 이용해서 단어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FSE라고 하는 문장 벡터 만드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0: 은행 같은 동영어가 포함된 문장의 벡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금융기관 은행을 포함한 문장의 벡터와 나무 열매 은행을 포함한 문장의 벡터가 서로 멀리 떨어져서 구분되어 나타난다면 두 가지 은행을 잘 구별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사는 고맙다라는 뜻의 감사도 있고요. 어떤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는 그런 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옛날에 뭐 평양 감사, 평안도 감사처럼 뭐 관찰사라고도 했죠.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뭐 그런 직책도 있습니다. 그런 직책이나 직책을 맡은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도 있습니다. 요세 가지 단어가 이 사전에서 어깨번호 8번, 12번, 13번으로 구별되어 있고요. 고맙다라는 뜻의 감사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붉은색, 그 다음에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이 업무를 조사한다는 뜻의 감사는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관찰사, 도지사에 해당하는 그런 감사는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워드투백과 FSE를 이용해서 이 감사가 출연하는 수백 개의 문장들을 이렇게 벡터화 했더니 이세 가지 감사가 그래도 비교적 잘 구별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벡터화 방식을 사용하면 이 감사의 세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통상적인 워드투백 같은 벡터화 방법으로도 잘된 경우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가장인데요. 가장은 한 집안의 가장 우두머리란 뜻의 뭐 우리 집의 가장은 아버지다 할때이 가장이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거짓으로 꾸민다는 뜻의 가장도 있죠. 이것은 그래프에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붉은색과 연두색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뉘지 않고 한 대에 뒤섞여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통상적인 벡터화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문장의 위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접성만 고려한 통상적인 벡터화 방법을 사용하면 이 가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가장을 제대로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FSE라는 문장 벡터화 방식을 사용할 때그 문장에 포함된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핵심이 되는 이 가장이라는 단어와 통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만 포함시켜서 벡터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두색 부분과 붉은색 부분이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나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단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285개 명사로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그래프는 통상적인 벡터화 방식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사용한 문장의 그 위계적 구조를 반영한 벡터화 방식을 사용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 비해서 오른쪽 그래프가 그 색깔별로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나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여 개 명사가 모두 다, 동영어 명사들이 모두 다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냥 단순한 문장을 단순한 단어들의 선형적인 연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 구조를 가진 구조로 파악을 하고 그 구문 분석을 통해서 그 문장의 위계 구조를 반영해서 벡터화하면 동영어 구분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즉, 문장의 의미를 더잘 나타낼 수 있고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더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앞부분에서 자연어 처리의 좀 역사적인 변천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규칙 기반 자연어 처리가 사용되다가 별다른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통계 기반의 자연어 처리가 한동안 유행하다가, 최근에는 기계학습, 그 중에서도 신경망,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가 유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규칙 기반이나 통계 기반 자연어 처리에 비해서 최근에 이런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가 아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아주 좋은 성능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최근에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는 언어학자들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주로 공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공학자들은 저 같은 언어학자들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그런 단어 처리의 방식이 뭐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발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100% 만족스러운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어느 선에서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언어학적인 지식을 도외시하고 순수히 공학적인 방식으로 도달한 그런 한계점에서 그 한계를 돌파하고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당연히 다시 언어학의 지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학의 지식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을 도외시하고 순수히 공학적인 접근을 했을 때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례를 어느 다국적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IT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어학을 전공했고 한국어를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업무를 맡았고요. 근데 실제로 단어 처리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 프로그래머는 미국 본사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화상 회의를 통해서 자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가 만든 언어 분석 알고리즘은 영어든 한국어든 세계 어떤 언어든 모든 언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범용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체언 뒤에 조사가 붙고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붙는다는 사실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에서 예컨대 보다를 의미하는 watch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watched인데요. 이거를 토크나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watch라는 어간과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ed를 이렇게 두 개의 토큰으로 떼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영어에서는 그 방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앉다를 의미하는 sit의 경우에는 sat, 먹다를 의미하는 eat의 경우에는 ate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거형이라고 해도 두 개의 토큰으로 쪼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어 같은 언어에서는 그냥 sat 그러면 이거는 sit 그리고 거기에 과거라는 자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본사의 엔지니어가 만든 범용의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토큰이 과거형이면 과거 자질을 갖는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의 언어학자들에게도, 한국 지사에 있는 사원들에게도 한국어를 분석할 때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언어학자들은 한국어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먹었다를 그냥 먹다의 과거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먹었다 세 개의 토큰으로 쪼개야 한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엔지니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는 언어의 차이를 고려해서 언어마다 별도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방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범용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공학자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회사의 한국어 분석 엔진은 별로 성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들 나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는 신경망 딥러닝 기반 시스템은 그 성능은 좋지만 결과는 잘 나오지만 이것이 왜잘 나오는지, 그 신경망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과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어떤 시스템이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실패한다면 왜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고쳐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딥러닝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걸 반영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그런 한국어의 특징 그리고 언어학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데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어를 잘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대화와 교류의 계기가 된다면
1: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안 좋은 감정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좀 안타까움, 후회스러움, 그 다음에 아쉬움에 대한 표현들을 강조해서 일단 좀 알아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화가 난 어떤 상황의 표현들, 노여움이라든가 아니면 좀 누구가 좀 성가시게 해서 좀 신경에 거슬린다든가 약간 이런 쪽의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화난 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났다도 있고, 매우 노여움을 느꼈다도 있고, 매우 화가 났다도 있고, 화가 많이 났을 때도 있고, 이거 약간 크레센도처럼 좀 이게 올라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화나다, 매우 화가 나다, 극도로 화가 나다. 형용사가 약간씩은 다를 것 같은데요. Angry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Feel angry. I feel angry. 나 화가 나. 그냥 무난하죠? I feel angry. 여기서부터 들어볼게요.
1: Feel angry. Feel angry.
0: 강조한다면 I feel so angry. I feel so angry. 이것도 무난합니다. 자, 한 단계 올라가면요. Furious. 이건 좀 많이 화가 난 겁니다. I feel furious. I feel furious. 화가 너무 많이 나. So를 붙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강화가 된 형용사여가지고 I feel so furious 잘안 씁니다. 그냥 I feel furious 이 자체가 매우 화가 난 거니까 이거 자체로 강조된 거예요. 들어볼게요.
1: Feel furious. Feel furious.
0: 자, 이거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Outraged 이건 폭발입니다. 폭발한 거예요. I feel outraged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얘랑 얘랑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얘가 살짝 저는 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I feel outraged. Outraged. Rage 자체가 분노란 뜻이에요.
1: Feel outraged. Feel outraged.
0: 자, 그러면 이건 알고요. 이것도 뭐 이걸로 한번 영작을 해보죠. 그 친구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짓말 또 했네? 이럴 때화 많이 나죠. 거짓말을 계속 거듭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알게 됐을 때,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자, feel의 과거 넣어볼게요. 그 친구가 거짓말을 또 해서 너무 화가 났어. 거짓말 한 것도 과거고, 지금 화가 난 것도 방금 전의 상황을 과거로 줄수 있겠죠? I felt outraged. 그죠? 시제 자체를 과거로 줄게요.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만약에 지금 상태가 그렇다면 feel 넣어도 돼요. I feel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그죠? 이거는 그 친구가 과거에 거짓말을 또 방금 전에 이제 뭐 어제 했든 상관없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화가 많이 났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화가 난 상태면 I feel outraged. 현재형도 가능합니다. 일단 과거시를 연습할게요.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들어볼게요.
1: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0: 오케이? Okay? 자, 이건 제가 이제 추가를 좀 해본 건데요. 화가 많이 나면 절대 나그 친구 용서 안 해. 이번에 그 친구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약간 이런 말도 하거든요. 자, 표현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I am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그러면 누군가를 절대 용서하지 않다. Never는 뭐 아시다시피. Going to는 앞으로 미래에 forgive를 안 하겠다. Never going to forgive 누구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Forgive 강세 뒤에. 자. 절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화가 많이 나서. 들어보세요.
1: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0: 오케이. 요거는요.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 친구 이번에 그냥 못 넘어가. 약간 이럴 때 will not get away with. Get away with는 도망가는 거예요. Get away with는 get away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걸 get away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될 거란 얘기죠. Will not get away with.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자, 들어보세요.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정말 절대 못 넘어가. 그 친구 그냥 못 넘어간다. 이럴 때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이렇게 씁니다. Not에 힘주고 away에 힘주고. 들어볼까요?
1: Will not get away with. Will not get away with.
0: 오케이.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그 친구를 절대 용서는 안할 거야. I am outraged. 나 너무 화나. 그 친구 용서 안 한다? 뭐 지금의 심정을 얘기한다면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Not보다 never가 조금 더 강하죠, 의미가. I am not going to forgive him. 나그 친구 용서 안할 거야. 이거는 절대, 절대 용서 안할 거야.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Forgive. forgive. 이거 강세 반드시 뒤에 줘야 돼요.

0: 자, 들어볼게요.
1: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화가 나는 감정을 좀 이제 처리했으니까 신경이 거슬리고 약간 좀 짜증이 나는 이쪽 감정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그런 감정들이죠. 이 두 가지 형용사 꼭 기억합니다. 응? Annoying. 1번. 2번은 frustrating. 이 두 가지 형용사는 굉장히 좀 신경에 거슬리는 짜증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계가 잘 안 돼. It's so annoying. 그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It's frustrating. 자, 뭔가 좀 신경에 거슬릴 때 쓰는 말인데 답답함의 느낌이에요. Frustrating, annoying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Frustrating 약간 답답함의 느낌이고요. Annoying이 약간 짜증난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둘 다 비슷한 어감으로 많이 쓰여요. He's so annoying. 어떤 사람한테 쓸 수도 있고요. 그죠? Frustrating 보러 이제 본인 감정에 많이 쓰긴 하는데 자, 다시요. Annoying. Annoying. 그 다음에 frustrating. Frustrating. 그죠? 이런 거는 상황에 좀 많이 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Annoying. Annoying. Frustrating. Frustrating.
0: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신경에 거슬리는 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쓰는 말이 이게 표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자, 이거는 nerves가 뭘까요? 신경이란 뜻입니다. 신경. Nerve. Nerve. 머릿속에 신경할 때. 그래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이걸로 표현해요. Get on one's nerves. He really gets on my nerves. 무슨 말이에요?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 친구 하는 말이 참 신경을 긁어. 이럴 때 He really gets on my nerves. 들어볼게요.
1: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0: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같은 의미인데 Get under one's skin. Get under one's skin. 예를 들어 가시 같은 게 박혀가지고 피부 아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래서 누가 한 말이 자꾸 get under my skin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신경을 긁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비슷한 뜻입니다. Get under one's skin. 여기 물론 소유격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요. 자, 들어보세요.
1: Get under one's skin. Get under one's skin.
0: 자, 문장에 넣어보면요. 그 친구 참 신경에 거슬릴 때가 있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종종 그럴 때가 있다. Sometimes 넣어볼까요? 자, 신경에 거슬리다. Get on my nerves인데 이게 이제 3인칭으로 현재 시제 잡아주면 gets on my nerves 해서 붙여줘야겠죠.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이렇게요.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0: 신경에 거슬리다. 정리합시다. 자, 오늘은 약간 화가 나는 감정. 그죠? 그 다음에 거슬리는, 신경에 거슬리는 감정. 극도로 화가 나다. Angry, furious. 마지막 단계가 outraged. 폭발한 거죠. I feel outraged. 이런 식으로. 들어볼게요.
1: Feel outraged. Feel outraged.
0: 자, 누구를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이 사람이 여기 나온대요. Never going to forgive. 자,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0: Ready? 신경을 거슬리게 하다. Get on one's nerves. 기계. Nerves. 조금 끌어주시고 들어볼게요.
1: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0: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노여움의 감정, 화가 난 감정, 답답함의 감정, 짜증이 나는 감정, 신경에 거슬리는 감정, 상당히 좀 안 좋은 감정들이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혹은 상황 묘사를 하실 때 잘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 다 보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저희 교환도 일주일치씩 워드 파일로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교환도 참고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저한테 의견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definitely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너 내 말 이해해? 라고 할 때는 understand 혹은 comprehend. 네, 여기에선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understand. 이거는 발음 연습해 볼게요. under, 그 다음에 stand. 그리고 여기서는 stand 보다는 좀 더 길게, 그리고 입도 조금 더 벌려주시면 좋아요. understand. Understand. Very good. 이거는 남의 말을 뭔가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내용을 이해할 때 understand 사용하고요. 이해하다 란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 you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Understand. 일반적인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a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o you understand?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좋아요.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ne day you'll understand. 언젠가는 너도 이해할 거야. 네, 특히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One day, 언젠가는 you'll understand. 너도 이해할 거야. One day you'll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Trust me. One day you'll understand. You'll understand why I'm doing this.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just can't understand. 나는 그냥 이해가 안 돼. 네, 이해 안 돼 할 때는 I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네, understand.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이해하다. comprehend.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mprehend. comprehend, comprehend. 네, 아마 comprehension, English comprehension 여기에서 정말 많이 들었겠죠? 자, comprehend는 뭔가 충분히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comprehend는 100%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understand는 그냥 오, 대충 이해한다 이런 어감이 있고요. comprehend는 뭔가 100% 내용을 이해한다. 이게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격식 있는 표현으로 부정문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understand보다 좀 더 포멀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Comprehend. 충분히 이해하다. Comprehe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네, 여기서는 comprehend도 뭔가 정말 충분히 깊이 100% 이해하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그녀는 그 상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 네, barely는 거의라는 말이죠.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큰 목소리로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마지막으로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나는 데이미안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냥 대충대충 이해하는 것보다 정말 깊이 그리고 충분히 뭔가 100% 정말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understand.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이거는 남의 말을 이해할 때 understand. Understand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Comprehend 같은 경우는 understand보다 좀더 격식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는 뭔가 충분히 이해할 때 comprehend 단어를 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understand 그리고 comprehend. Okay, 이해하셨죠? Did you understand the difference? Okay, understand 하고 comprehend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그레이트 잡!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another episode of EBS Eats Senghal Yeongo. I'm Megan Bowman.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0: We're talking about cool inventions.
1: 네, 멋진 발명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보죠.
0: All right,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in particular. I saw cool inventions at a trade show.
1: Trade show 하면 무역 쇼? 네, 무역 박람회를 말합니다. Trade show. 요즘에는 trade show라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그냥 trade show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trade shows.
0: That's true. But I just think of a trade show as a place where you see cool new stuff.
1: Exactly.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러 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되는 트레이드 쇼는 가전 제품과 관련된 트레이드 쇼인데요. 저는 무역 박람회에서 멋진 발명품들을 봤어요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0: 사리나 씨입니다.
1: 네, 사리나 씨입니다. 사리나 씨의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0: Sounds great. 사리나 씨,
1: 나와주세요.
2: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1: 뭔가 여행과 관련된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볼게요.
0: So Serena said,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1: 네. 무역 박람회를 방문하는 건 just like taking a trip, 여행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To the future. Uh-huh. 그냥 여행이 아니고 미래로 가는 여행과 같이 future. 느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역 박람회를 가면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물건들이 새로 소개가 되니까
0: right?
1: 미래에 쓸 물건들이잖아요.
0: That's right. It's so. like, and they're never really related, which is kind of cool. Because you've got like air purifying fish tanks and then like bingsu ice machine.
1: 네. 그래서 예전에 트레이드 쇼 하면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로 관련이 없는 물건들 아무튼 새로 나온 기술들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right.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구체적으로 뭐 핸드폰만 발표하는 자리도 있고
0: right.
1: 카메라만 나오는 자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0: Yeah, they're kind of split up. It's like technology, home interior.
1: Yeah, home electronics.
0: Whatever.
1: Yeah, things like that. 아무튼 무역 박람회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것 같고요. 이 문장을 다시 듣고 공부 이어가 볼까요?
0: Let's do it.
2: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0: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네, 멋진 발명품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무역 박람회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m here for a trade show. There are so many cool inventions to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Are you coming to the trade show? We're advocating for inventors with a machine made out of inventions.
0: 네, 다시 읽어보면
1: Neil says
0: I'm here for a trade show. 지금 소셜미디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박람회에 와 있습니다. Here for, 여기에 그것을 위해서 있다라는 건 그냥 그걸 방문하러 온 거고요. There are so many cool inventions to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마지막 거는 lives가 아닙니다. Life의 그 명사로서 life의 복수 형태죠. 그래서 정말 많은 멋진 발명품들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진 발명품들이냐면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발명품들이고요.
1: And Lauren says,
0: Are you coming to the trade show? 무역 박람회 오시나요? 라고 글을 올리면서 We are advocating, 옹호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이에요. For inventors with a machine made out of inventions. 그러니까 발명품들로 만들어진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발명가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1: All right.
0: Yeah. So I don't know specifically what she or her friends are doing,
1: right?
0: But you get the idea.
1: Yeah, or what the machine looks like. That's what I'm curious
0: exactly.
1: about. All right, perfect. Great social media post.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impossible for humans to breathe, but it would be fine for some kinds of life. The surface is a freezing minus 60 degrees Celsius, and there's some frozen water. Spacecraft have found no signs of life so far. Mars. 자, 친구들, 금성을 봤으니까 우리 이제 화성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문장을 보면은 scientists think that Mars was warm enough and wet enough for life a long time ago. 자,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화성은 예전에는 생명체가 살 만큼 따뜻하고 그 다음에 촉촉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The air is impossible for humans to breathe. 자, 공기, 우리가 인간들은 거기에서 숨을 못 쉬어요. 아, 근데 어떤 생명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이제 우주선이 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생명체를 못 찾았대요. So now we've talked about two planets. We're going to look at a moon. Let's read on. Europa. Scientists think that the other planets in the solar system are too cold or too hot for life to survive. But there's one other place where there could be life. That is on one of Jupiter's moons, called Europa. Life file, Europa. Europa is a long way from the sun. There's almost no air of any kind. The surface is too cold for life. It's a freezing minus 170 degrees Celsius and is covered with ice kilometers thick. The coldest place on Earth is minus 89 degrees Celsius. Europa might be much warmer below the ice. There could be an ocean under the ice where life is possible. A spacecraft might drill through the ice one day to see what's underneath. 친구들, Europa 대해서 지금 읽었는데 Europa는 목성의 위성이에요. 자, moon is our third vocabulary today. 자, 이 뜻은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 Jupiter, 네, 목성의 위성이 Europa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구의 위성은 달이에요. 자, Europa is a long way from the sun. And here there's almost no air of any kind. 공기가 없어요. 자, the surface is too cold. 네, 그 표면이 너무 추워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there could be an ocean under the ice where life is possible. 이 얼음 밑에 바다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바다 안에 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o, we have covered Mars, we've covered Venus, and we've covered Jupiter's moon Europa. 네, 여기에서 왜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네요. Okay, so we are going to continue this book next time. So join me again. Bye!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저는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일상 영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사실 뭐 약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1: 아니 살이 쭉 빠졌어요.
0: 아 지금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다이어트 중에
1: 예.
0: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1: 뭐죠?
0: 그 소셜 미디어에 보면 영상들이 흔히 말해서 먹방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1: 그거 보면은 정말
0: 아, 저는
1: 견디기 어렵죠.
0: 많이 먹는 걸 보면은 배고파진다 이게 아니고요.
1: 네.
0: 뭔가를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배가 고파지는데
1: 맞아요.
0: 제가 사실은 음식 다 잘 먹는데요.
1: 네.
0: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너무 시큼한 그 생선 이렇게 삭힌다고 했나요? 삭힌다고 하는 거?
1: 아.
0: 그걸 먹지도 못하는데요. 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거랑 이렇게 막 삼합이라고 하죠. 무슨 고기랑 해서 먹는 거고.
1: 맞아요. 삼겹살이랑.
0: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침이 막 나와서.
1: 어머, 어머.
0: 와,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의 하나의 그 고비였습니다. 그때.
1: 야, 그 못 먹는 것도 먹고 싶게
0: 그렇습니다.
1: 만드는.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이어트 중 보면 안 되는 것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올 것 같아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거의 그냥 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이건 다이어트 전에도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도 약간 같은 지금 라인인
1: 그렇죠. 아니,
0: 거예요.
1: 근데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0: 맞습니다. 근데
1: 예.
0: 같이 그 다이어트 하다가 같이 영상, 먹는 영상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큰일
1: 그렇죠.
0: 납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0: Alright.
1: 자, 좋습니다. 그럼 과연 다이어트를 얼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러 갈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우, 아우,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너무 배고프게 만드네. 아우,
2: You have
1: 배고파. 아.
2: stomach ache?
1: No, no, no. Hungry.
2: 아.
1: Yeah, this 먹방. You know? Yeah, 요리, cooking movie.
2: Cooking videos.
1: Video.
2: Yeah.
1: Cooking video make me hungry. Yeah, 아우, starving.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with you,
1: Yeah.
2: but they're so satisfying.
1: Oh,
2: Hungry,
1: satisfying.
2: but still. Oh,
1: Oh,
2: yeah,
1: so
2: I love
1: fun.
2: them. Yeah.
1: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거야.
2: Diet.
1: Diet.
2: We need a diet.
1: I have to lose weight, but failed. Look this video and
2: Ah, that's the
1: so
2: reason.
1: yeah, fail. Diet fail.
2: That's it.
1: 에?
2: I'm cooking ramen.
1: 어?
2: That's it. I'm cooking ramen.
1: 라면?
2: I can't resist. It looks so
1: No, I have
2: delicious.
1: to lose weight.
2: I'm cooking ramen.
1: 라면? 맛있겠다. 두개 끓여! 맛있겠다.
0: 네. 여기가 지금도 아파요.
1: 아, 그쵸.
0: 아, 이게 침이 너무 나오다
1: 아,
0: 보니까.
1: 정말 이 먹방은 정말 이 식욕을 엄청 돋궈서,
0: 이게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요.
1: 예. 네.
0: 또 만족도 됐다가 또
1: 맞아요.
0: 배고팠다가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이어트 때 오히려 먹방을 봤어요. 그러면 조금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요.
0: 대리만족.
1: 예.
0: 실제로 해외에서도 먹방이라는 거를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1: 그쵸.
0: Alright. 자, 일단 오늘 또 재밌는 표현들 많이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4: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4: That's it. I'm cooking ramyeon.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아,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하면서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1: 그럼 뭘 만드는 영상인 건 거죠?
0: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1: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아니, 난 요리를 하는 영상인 줄
0: 거야.
1: 알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배고프게.
0: Right.
1: So, 배고프다는 hungry니까 hungry.
0: 네. Okay. These cooking videos가 make me 날 만들어요. 어떻게
1: 네,
0: 만들어요?
1: 배고프게.
0: hungry하게. 정답 맞습니다.
1: Yes.
0: There you go. 자, hungry 간단하지만 hungry 이러면 안 되겠죠. 뭐 hungry 정신. 이거는 너무 리을이죠. 그렇죠?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음할 때입 모양 모으고 r 사운드를 제대로 하려면 입 모양 모으고 혀를 당겨줘야 됩니다. So r이기 때문에 리가 아니라 리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두번 해볼게요. hungry, hungry.
1: Hungry, hungry.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hungry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짜 배고플 때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hungry보다
1: 나
0: 더
1: 배고파
0: 강력.
1: 죽겠어 할 때, 그거, I'm starving. 알죠? 근데, starve예요?
0: 근데
1: 그러면?
0: 안 되면서 왜 물어봤어요?
1: 아니, 그렇게 starving은 많이 들어봤는데, 기본형을 제가 헷갈리네요.
0: 자, starve. 비슷합니다. 그냥 starving이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자, 왜 그러냐면, starve는 굶주리다라는 동사예요. Right. 뭐 굶다, 굶주리다라는 동사. 거기에서 ing가 이 대신에 ing가 들어가면서
1: 네네.
0: 형용사화가 되는 거예요. So either you say I'm hungry. I'm very hungry. Or you could also say I'm starving.
1: Starving.
0: 의미는 같아요, basically. Okay? So 이거는 굶주 어, 나 지금 굶주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날 hungry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제가 그대로 품사만 가져와 볼게요. Starve, make someone 그다음에 형용사. 보세요. 목적어가 me고요.
1: Me.
0: 형용사는
1: hungry.
0: hungry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고 할 때 make someone 형용사
1: 그러네요.
0: 쓰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문법을 처음 배울 때 네.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make me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만 쓰는 줄 아시거든요.
1: 예.
0: 그게 이제 1단계예요. make someone do something.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2단계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든다라고 한 거죠.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날 슬프게 좀 하지 마. 이거 날 슬프게 만들지 마거든요.
1: Don't make me sad.
0: 그렇죠. Don't make me sad.
1: Yeah.
0: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 뭐 예를 들어 둘째 딸이 어린 네. 둘째 딸이 따님이 아 그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1: 아, 맞아요.
0: 남편분한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면 어떡해요?
1: She makes me happy.
0: 우리라고 해보면 과거로.
1: She makes us happy.
0: 그렇죠. She makes us happy.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고요. Made us라고 쓰면 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뭐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재롱을 부렸다든가.
1: 맞아요.
0: Something like that. Alright. So 중요한 거는 make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도 되지만 형용사를 바로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1: 네. Okay?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make me sad.
1: Don't make me sad.
0: She made us happy.
1: She made us happy.
0: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먹방이라고 쓰지 않고 요리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 cooking videos 저는요 요리 영상 어떤 걸 본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 소고기를 가지고 이 ASMR 있죠?
1: 아,
0: 삭삭삭삭삭삭 썰면서
1: 써는 소리.
0: 양념 막 하면서 구우면서 그게
1: 맛있겠다.
0: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Right, right. 자, 침이 약간 오죠? 가보겠습니다.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네, 그런데 자, 볼게요.
1: 응?
0: 아, 뭐 동의는 하는데 대신에 또 배고프게 만들긴 하는데 엄청 또 만족스럽잖아.
1: 그러니까.
0: 네, 그게 대리만족이죠.
1: 바로 대리만족.
0: Yes.
1: I agree, but they are so 만족스러워. 예, 만족스럽다가 그거거든요.
0: 만족스러운 거.
1: 근데 이게 또 품사가 satisfy.
0: 품사가 항상 그 친구가 말썽이에요.
1: Satisfy.
0: Okay.

0: 요렇게.
1: 맞습니다. ing만 안 붙인 거예요.
0: 네.
1: So 이게 satisfy, 누군가를 satisfy 시키는 것은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0: 네.
1: So 예를 들어서 그뭐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it satisfied me. 이런 식으로 동사고요. 거기에 ing를 붙이면 만족시키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So 여기서는 satisfying 이라는 형용사가 됐고, 여기 비동사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확실하게 형용사죠, 그렇죠?
0: 그러네요.
1: Okay, so, oh, they're so satisfying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데이가 뭐겠어요?
0: They?
1: 사람들인가요?
0: 아니요, cooking videos.
1: 맞아요.
0: Yeah.
1: Cooking videos를 데이로 받아준 겁니다. So 그것들은, 왜냐면 데이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어떤 것도 되거든요. 그렇기
0: 그쵸.
1: 때문에 그 영상들이 엄청 satisfying 하잖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satisfying도 아니라 so satisfying, right? So 형용사 앞에 so 붙이면 어떤 느낌이요?
0: 너무 완전.
1: 너무는 좀 넘어갔다라는 느낌이고요.
0: 에.
1: 과하다는 느낌이고요. 엄청, 완전, 아주
0: 아주.
1: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0: 에.
1: Alright? So 뒤에 형용사로서 간단하게 입영작 해볼 겁니다.
0: 네.
1: 자, 혹시 날씨가 엄청 습할 때 있잖아요.
0: 네.
1: 습한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0: Humid.
1: Humid. HUMID. Right?
0: Yes.
1: 보통 여름 시즌에 제가 많이 써먹는 단어인데,
0: 네.
1: 엄청 습한이라고 하면 그냥 humid이 아니라,
0: So humid.
1: 그렇죠. 복잡한 거는 뭐죠?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잡한.
0: Complicated.
1: Tied.
0: Complicated.
1: Complicated. 그러면 엄청 복잡한, 그러면.
0: So complicated.
1: So complicated. 자, 이제 문장 들어갑니다.
0: 네.
1: 오늘을 주어로 하세요. 오늘 엄청 습해. 아, 오늘
0: Oof.
1: 엄청 습해.
0: Today is so humid.
1: 그렇죠. Today is so humid.
0: 음흠.
1: 자, 그 질문은 엄청 복잡했어. 그 질문이 뭐야? The
0: The question
1: 과거로
0: was
1: was.
0: so complicated.
1: 그죠.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0: 아하.
1: So 하나 들어간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죠?
0: 그러게요.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Today is so humid.
0: Today is so humid.
1: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0: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1: That's right. 자, 그리고 앞부분에 인정은 좀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0: 그쵸.
1: 그래서 I agre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gree 하는 게 뭐예요?
0: 동의하다.
1: 동의하다. 자, 그러면 교재에 이거 같이 한번 써주기. 동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물론 don't나 doesn't 써도 되겠지만 다른 게 있죠.
0: Disagree. 예. Disagree. 앞에 dis 붙여주면 되는 것
1: 오케이, 정답.
0: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Yes.
1: 학창 시절에 굉장히 또 어휘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요.
0: 아유, 열심히 또
1: I like that.
0: 공부했어요. 예.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0: I agree, but they are so satisfying.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네. 자, 다음 문장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0: 네.
1: 제가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요. 저랑 항상 모험매가 둘이 같이 가던 친구가 있었어요.
0: 아, 원래 친구들은 또 그렇게 비슷하게 어울려 가요.
1: 제3자가 보면 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0: 그래요?
1: 정도로 비슷하게 좀 쪘다가 조금 빠졌다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0: 도플갱어 스타일.
1: 그 친구랑 짐을 가면 그게 문제예요. 짐을
0: 왜?
1: 갔다 오는 길에 피자집을 같이 들려요.
0: 아.
1: 근데 들어가다가 서로 원하는 거예요.
0: 네.
1: 먼저 말 꺼내기를. 죄책감 덜 느끼게.
0: 그쵸.
1: 그러면 피자 어때?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어때? 그래서 항상 망했습니다.
0: 학교 다닐 때다 똑같나
1: 다
0: 봐요.
1: 그래요.
0: 저도 친구랑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1: 미국도 똑같습니다.
0: 예, that's why. 그게 이유야.
1: 그게 이유야.
0: 그게 이유야. 그게 왠지야. We always our diet.
1: 네.
0: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1: 실패하는 거죠.
0: 실패하는 이유야.
1: Yes.
0: 오, 그러면은 여기가 항상 실패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we always fail.
1: 오, 오케이.
0: Yeah.
1: FAIL, 오케이. So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네.
1: 정답 맞습니다.
0: 오.
1: 실패하다, 낙제하다, 뭔가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0: 거예요.
1: 그렇죠.
0: 사실 이거는 our diets fail 이라고 해도 돼. 우리 다이어트들이 fail하는 이유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fail 해버렸다. 우리는 그거를 실망시킨 거야. 막
1: 그렇죠.
0: 이런 느낌으로 썼고요.
1: 예.
0: fail 혹시 명사 아세요? 이상하게 실패하다는 아는데 명사 형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 실패.
0: 기회에 실패.
1: 이거 뭐냐면,
0: failure?
1: no.
0: No?
1: 실패도 똑같아요, fail.
0: fail. fail?
1: 깜짝 놀랐죠?
0: 아니,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때도 있긴 한데, 이 실패란 일반적인 명사로는요.
1: failure?
0: failure. 혹시 영화에서 I'm a failure.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근데 저는 좀, 조금은 좀 생소한데요?
0: 자책하는 영상 같은 게 나올 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럴 때 있거든요.
1: failure.
0: 그럴 때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1: 아.
0: 자, 이거는 꼭 기본, 항상 여러분들 동사, 명사, 형용사 형태 있잖아요.
1: 네.
0: 같이 알아두시면 너 진짜 언젠가는 써먹게 됩니다.
1: 당연하죠. 문장 만들 때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죠.
0: 그럼요.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That's why라고 했어요.
1: 네.
0: 그때 why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1: 그쵸.
0: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유야. 어떤 이유야? 뭐뭐뭐뭐뭐뭐라는 이유야.
1: 네.
0: 그게 이유야.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1: 실패하는.
0: 이유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유가 나왔을 때 아유 그거지. 이런
1: 아,
0: 느낌입니다.
1: 바로 그거야.
0: That's right. So that's why 평소문 그래서 평소문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뭐 EBS 왕초보 영어를 보면 영어가 많이 든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1: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미리 그 얘기가 나왔을 때
1: 네.
0: 슬기 씨가 여러분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일단은 얘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1: 그죠. That's why
0: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본다.
1: people watch this program.
0: 그렇죠.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Okay? So how about this?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1: 네.
0: 그게 뭔가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고 잘해주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 오.
0: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So 인기가
1: 오.
0: 많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1: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That's why you're so popular. Because you're so nice, but you don't even realize that. 스스로
1: 네.
0: 알지도 못해요. 이런 느낌.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정도 끊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요. 평소문을 어순대로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그리고 that's why랑 자연스럽게 어떻게 블렌딩을 시키느냐입니다.
1: 네.
0: 자, 한번 연기해 볼게요.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1: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Oh, that's why you're so popular.
1: That's why you're so popular.
0: Alright. 자, 그리고 하나만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That's why는 뭐랑 바꿔도 되겠어요. 저번에 나왔습니다.
1: 아하, that's the
0: That's
1: reason.
0: the reason.
1: Reason.
0: 자, 이유라는 단어. 그렇죠.
1: Yes.
0: That's the reason. 이렇게 쓰고 평소문을 써도 괜찮습니다. 물론, that's the reason 같은 경우는 조금 더 formal해요. 격식이기는 해요.
1: 네,
0: 근데
1: 이게
0: 이게 왜냐면 더 짧잖아요. 더
1: 그쵸?
0: 쉽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너무 격식이거나 어색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자, 이랬을 때 역시 결론은
1: 어떻게
0: 어쩔 수
1: 되죠?
0: 없어.
1: 뭐 먹으러
0: 못
1: 가나요?
0: 참겠다.
1: 아유.
0: 나 라면 끓인다.
1: 아,
0: 그럼 이제 또 물어보죠.
1: 네.
0: 너 먹을 거안 먹을 거야? 이렇게 또.
1: 두개 하나에.
0: 이어지죠.
1: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That's it. I am, 라면. 그러면은 나는 I am, I am. 근데 끓인다? 이거 왠지 의역 같아요. 예. 그래서 I am, 나 라면 만든다.
0: 오.
1: I am making 라면.
0: Okay. That's it. I'm making 라면.
1: 왜냐면
0: Alright.
1: 여기 I am boiling 해버리면 나 끓는다가 되잖아요.
0: 아, 끓인다는 맞는데 라면은 그냥 물 넣고 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스프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1: 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0: 좀
1: 있는데요.
0: 신기하죠?
1: 예.
0: 우리말에서는 끓인다에 이미 요리의 느낌이 다 들어간
1: 다
0: 것 같아요.
1: 있는데.
0: 라면이랑 뭔가 끓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친구가 된것 같아요.
1: 그쵸?
0: 그쵸, 그쵸? 실제로 우리말로도 완전히 따지고 보면 그냥 물을 넣고 끓인다? 그럼 뭐 스프 안 넣어? 이럴 수도 있는데.
1: 그쵸?
0: 예, 좀 특이하네요. 그죠? Alright. 자, making을 썼는데 일단 이거 맞고요.
1: 네.
0: 오늘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그냥

0: 쿠킹으로 썼습니다.
1: 쿠킹.
0: 자, I'm cooking 라면이라고 했는데요. cook이 뭐죠?
1: cook은 요리하다.
0: 맞아요.
1: 네.
0: cook 요리하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무 거에나 다 cook 쓰고 make 해도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difference 얘기한 적이 있었죠. Do
1: 네.
0: you remember?
1: 뭐죠?
0: 오케이. 자, 네. make는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나 샐러드 만들었어. 뭐 샌드위치 만들었어. 나 라면 만들었어. 뭐 삼계탕 만들었어.
1: Yes.
0: 우리도 다 그렇게 쓰죠?
1: 그쵸.
0: So make는 다 됩니다. 근데 cook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불로 막 뒤지고 볶고 끓이고 하는 요리들을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1: 아, 맞아, 맞아.
0: 열이 가해지지 않은 굉장히 좀 심플한 거 있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샐러드라든가 나 오늘 샐러드를 쿡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샌드위치도 쿡했다고 안 하고 그냥 make를 씁니다.
1: Make sandwich.
0: So 만약에 if you're confused between the two, 두 개 중에 헷갈리면 그냥 이것
1: make를 써야 되겠네요.
0: 안전하게는 해요.
1: 네.
0: Okay? 자, 그리고 보세요. 앞부분에 추임새가 하나 들어갔어요. 뭐라 그랬죠?
1: That's it.
0: That's it인데 제가 해석으로 뭐라고 써놨나요?
1: 못 참겠다.
0: 맞아요. That's it이라는 건 바로 그거야 라는 뜻도 됩니다. Oh,
1: 네.
0: that's it, that's it. Okay? 아니면 뭐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를 잘 맞췄어요.
1: 네.
0: 아, 바로 그거지. That's it, that's it. 가능하지만 그런 뜻 말고도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 못 참겠다. 거기까지다. 진짜 거기까지예요. That's it. Right?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convenience store 갔거나 supermarket 갔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1: 네.
0: That's it? 그것 뭐 다예요?
1: 다예요?
0: 더 이상 안 사요? 그런 의미로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된다 보다 못 참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아, 좋아요.
0: Let me just show you the sentences here. 자, 읽어주세요.
1: 네, that's it. Go to bed.
0: Right. 이거 좀 강하죠?
1: 네.
0: 네. 잠자리 들어. 이제 그만 갖고 놀아. 아이한테 뭐 장난감 얘기를 할 때
1: 네.
0: 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Hey, that's it. Go to bed.
1: 오.
0: 거기까지.
1: 거기까지야.
0: 못 참아. 그렇죠. 그런 느낌.
1: 그리고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그렇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위협적으로 굴어요.
1: 그쵸.
0: 그래서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선을 넘은 거죠.
1: 그쵸.
0: 그래서 hey,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오.
0: 이러면은 나 거기까지 못 참아요. 나 경찰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결국에는 이 that's it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억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 상황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1: Okay?
0: So 우리가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it. Go to bed.
1: That's it. Go to bed.
0: Right.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자, 우리 더 이상 못 참아요. 배고파요.
1: 네.
0: 갈게요. That's it. I'm cooking ramen.
1: That's it. Oh, I'm cooking rame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2: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0: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네. right?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0: 목소리 키워주셔야 돼요.
1: Yes.
0: 걔는,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를이고요. 과거입니다.
1: She made us happy.
0: She made us happy. You make me happy.
1: Yeah,
0: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날 슬프게 만들지 마.
1: Don't make me sad.
0: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그렇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made us happy. Don't make me sad.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Alright, 다음은요?
1: 네?
0: That's why 뭐뭐뭐 이거 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가주세요. That's why 뭐뭐뭐
1: yeah.
0: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 많은 거야.
1: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우리의 다이어트들을 실패하는 거야.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야.
1: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Alright. 읽어볼게요. That's why you are so popular.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어우, 좋습니다.
1: Yeah.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3: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3: That's it. I'm cooking ramyu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4: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Yeah,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4: Yeah, that's it. I'm cooking ramyun.
1: Ramyun?
4: I need to eat it now. Oh, sorry.
1: No, no.
0: Oh,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 라는 문장이었죠? This exam is much more difficult.
0: There you go.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That's why 평서문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1: 네.
0: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그렇죠. 이유가 바로 전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1: 예.
0: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이병작 할 때 무조건 소리 내주시고 큰 소리로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혹시 MBTI에 관심 있으세요?
1: 오, MBTI 저 너무 좋아하죠.
0: MBTI. MBTI를 요즘에 서로 거론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0: 맞아.
1: 아, 너 좀 약간 이렇구나. 너 이렇구나.
0: 맞아요.
1: 라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했다면
0: 아.
1: 요즘에는 MBTI로 그 사람의 성향을 그냥 파악을 해버리죠.
0: 거의 이거는 그래서 사실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MBTI

0: 일하며 할 말거리가 엄청 많아집니다.
1: 어,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오, 똑같네요. 그래서
0: 제목은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파트 1. 요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 이게 잘 맞춰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입니다. 미션 공개!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 MBTI P로 끝나지?
1: 오.
0: 뭔가 친한가 봐요.
1: 이게 아는 거죠.
0: 맞는 거죠? 네.
1: P인지 J인지. 예,
0: 예.
1: 느낌 오는 거죠.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왔다 갔다
1: 그럼요,
0: 하더라고요.
1: 그럼요.
0: 네.
1: 그게 사실 P랑 J를 나누는 가장 큰
0: 맞아.
1: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1: 예.
0: 벌써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영어로 할수 있으면 얼마나 또할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다
1: 그러게요.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MBTI 토크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짜잔! 너 MBTI P로 끝나지?
2: Are you talking about MBTI?
1: Oh, MBTI, you know?
2: I know, I know.
1: MBTI, last initial P. You.
2: Me?
1: Yeah, P.
2: What are you? A
1: Huh?
2: psychic? How did you? Huh?
1: Ah, 맞췄지?
2: Are you a psychic?
1: 예,
2: Wow.
1: 맞췄다는 거지.
2: How
1: 아주
2: did you?
1: 뻔하지,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2: Huh?
1: I can see it.
2: Yeah.
1: You are P.
2: How?
1: Because you have no plan, study plan. You have no study plan.
2: Ah,
1: Yeah, I
2: no study
1: know.
2: plan.
1: So you are P.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Oh, I'm a total P.
0: 네. 와, 오늘 내용은요.
1: 네.
0: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항상 트렌디한 거, 물론 이제 바로 생긴 건 아니죠. MBTI도
1: 그죠?
0: 꽤
1: 꽤
0: 됐지만,
1: 됐어요. 예.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 화제거리가 되거나
1: 네.
0: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참 좋은 것
1: 근데
0: 같고요.
1: 저는 신기한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뭔가 소재로
0: 맞아요.
1: 약간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0: 에.
1: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0: 아하.
1: 통용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0: 그럼요. 그것도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요. 상대방이 MBTI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일 수
1: 그쵸.
0: 있거든요.
1: 그쵸,
0: 그러면
1: 그쵸.
0: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1: 설명할 줄
0: 대화해보고
1: 알아야죠.
0: 하면 엄청 재밌어지겠죠, 또. 그거 우리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궁금하네요.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3: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4: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3: You got me. I'm a total 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친구의 성향을 맞춰버리는 느낌.
1: 네.
0: 너 MBTI P로 끝나지?
1: 어우,
0: Right?
1: 약간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돗자리를 지금 까신 것 같아요.
0: 뭔가
1: 예.
0: 느낌이.
1: 느낌이 지금 뭐 약간 쌀 이렇게 툭 던진
0: 타고
1: 느낌.
0: 어디 보자. 하면서.
1: You are MBTI in P, right? 오, 너의 MBTI가 P, 안에 있냐는 말 같기도 하고요. P로 끝나지. 아, 이거 추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거로 끝나는데 이거 안에 있냐 이런 느낌이니까 Your MBTI is in P. 그죠? 안에 있어? 이
0: 와, 진짜
1: 있어. 그지?
0: 슬기 씨는 sometimes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서
1: 그쵸.
0: 놀랍습니다.
1: 왜냐면 우리가 in을 쓸 때는 주로 안쪽,
0: 맞아요.
1: 안
0: 맞아요.
1: 이런
0: 그거는
1: 거예요.
0: 이제 일단은
1: 에이.
0: 맞아요. 자, your MBTI is in P, right? 자, 느낌은 괜찮은데 정답은요. 끝나다라는 대놓고 end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1: 너무 의역을 했네요, 제가 또.
0: 그렇죠.
1: 에이.
0: 자, 뭐 3인칭 단수니까 ends가 되겠지만요. END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끝. 끝나다예요.
1: 끝나다.
0: 끝이란 뜻도
1: 에이.
0: 되고요. 여기선 동사로 end가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너무 여기선 사실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거 여태껏 내가 이걸 여태껏 몰랐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있잖아. 내 이름 마지막에 철자 뭐로 끝나?
1: 네.
0: 라고 한다든가. 우리 집 주소 있잖아요. 끝에 마지막에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1: 진짜 많이 해요.
0: 못한단 말이에요.
1: 못해.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우리가 어떤 철자로 끝난다라고 할땐 and하고 철자 쓰기 전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nd in 어떤 철자, 뭐 a, 뭐 c, 뭐 f 이런 걸 쓰면 그것으로 그 단어나 무언가가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MBTI는 끝나요. 뭘로 끝나요? in
1: P.
0: p. 그래서 안쪽이라는 거랑 전혀 관련이
1: 아,
0: 없습니다.
1: 그렇구나.
0: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1: 네.
0: b로 끝나는 거예요.
1: 오.
0: boy 할때 b, right?
1: Yes.
0: 그러면 그 단어는 b로 끝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단어가
1: Oh,
0: 뭐야?
1: the
0: The word.
1: word
0: 끝난다?
1: ends
0: ends b로?
1: in B.
0: in b. The word ends in b. 뭐 예를 들어
1: Yes.
0: 뭐 bob 이런 거라든가. 자, how about this?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ends in J.
0: j. perfect. 이거 엔딩 몇 번만 해보잖아요?
1: 그러게요.
0: 쉬워져요.
1: 아, 이게 진짜 지금도 약간, 오,
0: 느낌 와요?
1: 이런
0: 느낌 와요?
1: 느낌이구나.
0: 엔딩,
1: 예.
0: 엔딩. 발음하기도 꽤나 쉬운 편이고. So, 이런 식으로 끝난다. 어떤 철자로라고 할때 in이란 전치사 쓰기.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d ends in B.
1: The word ends in B.
0: His MBTI ends in J.
1: His MBTI ends in J.
0: 자, 그리고요. 뭐로 시작하다라고 할 때는 뭘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작하는 게 뭐예요? end
1: 스타트죠,
0: 말고. 오케이, 오케이.
1: start.
0: 뭐 begin을 써도 돼요.
1: 그쵸, begin, start in이
0: 아하.
1: 되겠네요.
0: 자,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1: Why?
0: start 너무 좋은데요.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in보다 with를 써요.
1: 아, 통일해요. 아, 통일하세요.
0: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어디 해야 될지
1: 아,
0: 모르겠으나.
1: 정말.
0: Alright, so start with something, 그리고 end in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끝난다라고 할 때도 with 사실은 써도 돼요. Start with, 그 다음에 end with를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끝낼 때는 in을 쓰는 게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빈도가 더 많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with로 쓰는 게 좋습니다. in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So start with,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end with를 쓰는데, 이왕 만약에 기억할 수 있다면 end
1: 예.
0: in 쓰는 거더 추천한다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Okay? So 만약에 이것을 쓴다면 her MBTI starts with E. 이런
1: 아.
0: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네네.
0: Okay, so and again, 당연히 전치사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예문 많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Alright,
1: 그쵸.
0: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자, 그랬더니 이거 왜냐면 너무 놀랐잖아요. 아까
1: 그죠.
0: 돗자리 얘기했죠? 그래서 너 무슨 점쟁이야? 어떻게
1: 오,
0: 알아까지 쓸 거예요?
1: 예. 자, what are you? How did you? 잠깐만요. 여기 솔직히 점쟁이를 영어로 아는 사람 있을까요?
0: 거의 없다고
1: 야, 이거
0: 봐야죠.
1: 진짜 너무 어려운 블랭크인데요.
0: 제가 이런 거는 아예 상상조차가 힘들죠?
1: Please show me.
0: 발음을 들이면 한번 try 해보실래요?
1: 예.
0: 풀려되니까, 오케이?
1: 네.
0: Psychic, psychic.
1: 사이코는 아는데요. 사이킥은 제가
0: Psychic.
1: 사이는 이제 우리 또 PSY. 왠지 이거 같은데요. 사이킥. 왠지 발차기를 잘할 것 같은. 사이킥.
0: 와,
1: 사이킥.
0: 자, 사이킥
1: 네.
0: 맞는지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여기까지. PSY는 맞아요.
1: 아,
0: 근데 CHIC 붙여서 psychic이라고 얘기를 하면,
1: 이거 칙 아니에요, 원래? 칙.
0: 그거는 CHICK까지 갔으면 그랬을
1: 아,
0: 겁니다.
1: 그래요.
0: Right. 원래, So psychic이라고 하는 게 심령술사, 사전 보면은 심령술사 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마음을 읽는 듯한 그런 거 있죠.
1: 그쵸.
0: 다 맞추는 그런 점쟁이라고 할때 캐주얼하게 쓰는 말이 psychic이에요. 와, 걔, he's like a psychic or something.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1: 네.
0: 이 부분 있죠. What are you?
1: 오.
0: What are you? 넌 뭐야? 넌 뭐야? 자, 그리고 나서 명사를 붙였죠.
1: 네.
0: Right? A psychic을 쓴다든가, 뭐, my,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1: 예.
0: 자, what are you? 하고 나서

0: 살짝 pause를 준 다음에 명사를 쓰면은 너 무슨 네가 무슨 뭐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맥락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우와 너 무슨 점쟁이야? 대박! 이렇게 놀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불만의 표시로도 쓸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뭐 무슨 내 상사예요?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느낌 와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친구가 무슨 내가 아, 나 요즘에 좀 몸이 좀안 좋고 저저저저 하는데 있잖아, 너 혈압이 몇 정도 되면 말이야, 뭐가 어떻게 뭐 내려가고 뭐막 이런 막 전문적인
1: 완전 의사
0: 그
1: 선생님이네요. 예.
0: 그러면 너 무슨 의사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런 느낌, 놀라는 느낌.
1: What are you, a doctor?
0: 그죠? What are you, a doctor?
1: 응?
0: 자, 그런데 이번에는
1: 네.
0: 친구가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양말을 그렇게 맨날 뭐 뒤집어 놓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1: 우리
0: 이러는 거야.
1: 엄마 같네.
0: 아, 오, 그때 너 무슨 너가 우리 엄마야? 나의 엄마니?
1: What are you, my mom?
0: 그죠? What are you, my mom? 근데 반전, 진짜 엄마였어요.
1: Oh,
0: 맞단다.
1: sorry.
0: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연기가 이건 더 중요하겠죠, 그죠?
1: 그죠, 그죠.
0: 네, 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doctor?
1: What are you, doctor?
0: What are you, my mom?
1: What are you, my mom?
0: Alright, 본문 갈게요.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Alright, 두 문제 하겠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 네.
0: 아유,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뻔해.
0: It's so
1: 그건 너무
0: funny.
1: 뻔해. You never,
0: 뭐야, you
1: 너는
0: never?
1: 결코 make, 만들지 않아 a study planner. 그쵸. 그런 경우에는 보통 즉흥으로 뭔가 본인의 일을 꾸려가는 사람이 많죠.
0: 그쵸, 뭔가 플랜을, 그러니까
1: 예.
0: 플랜을 잘 짠다고 그 무조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잘하는 건 아닐
1: 그쵸,
0: 수
1: 그쵸.
0: 있는데,
1: 그렇게는 연결이 어려운데, 어쨌든 계획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P 성향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0: 맞아요. 근데 사실
1: 있으니까요.
0: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
1: 예.
0: P의 반대 보통 J라고 하는데, J로 가요.
1: 그쵸.
0: 저 같은 스타일은 또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는 건 장점이 있지만
1: 예?
0: 실제로 실천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반대인 거죠. 계획을
1: 그러네요.
0: 안 세우지만 실제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아. 저도 계획 좀 세워야 되는데 반성 또 하게 되네요.
0: 네.
1: 뻔하다. 늘 뭔가 똑같다. It's so 뻔한 건 지루한 거잖아요.
0: 네.
1: 예.
0: 지금 표정은 계속, 이건데.
1: 너는 진짜 지루해. It's so bored. 너는
0: 오케이.
1: 진짜 뻔할 뻔짜야.
0: 너무 뻔한 뻔이다.
1: 예.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t's so, 삐삐. 아,
1: Obvious.
0: 비슷.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hold on. 지루하다라고 하는 걸 쓰려고 했어도,
1: 네.
0: it's so boring 이라고 해야지,
1: Boring.
0: bored는 아니죠. bored는 그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1: I'm
0: I'm
1: bored구나.
0: bored죠. 근데
1: 예.
0: 여기서마저도 그것도 좀 어색해요.
1: 이건
0: 그게
1: 완전
0: 아니라,
1: 아니었어요.
0: 눈에 너무 확연하다. 이게
1: 예.
0: 너무 뻔히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 형용사,바로 obvious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죠.
1: 네.
0: 너무 세게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의 발음이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V가 더 영향을 받으면서 끌고 가요. So, obvious 하지 마시고요. obvious. 이런 식으로 너무 앞에 B 신경 쓰지 말기로. 오케이? 한번
1: 네.
0: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1: Obvious.
0: 이런
1: Obvious.
0: 식으로 가볍게 해주는 게더 좋아요.
1: Yes.
0: 자, 참고로 뻔한 거에 반대는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1: 네.
0: 뭔가 불분명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뭔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1: 투명하지 않은 거야?
0: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 같은 것도
1: 예.
0: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R로 끝나는데요?
1: Clear.
0: clear.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어떻게 쓸것 같아요?
1: Disclear. 네.
0: 뭐만 나오면 계속 디스를
1: 디스
0: 쓰시더라고요.
1: 아닌가요?
0: 네.
1: 디스가 원래 반대말 할때 디스 많이
0: 아, 그런 거
1: 먹어요.
0: 쓸 때도 있긴 하죠.
1: 예.
0: 자, 바로 unclear.
1: 아, 정말 디...

0: 디스어포인트먼트.
1: 끝까지 디스로 가네요.
0: 디스가 있다니까요.
1: 알겠습니다. 에. 자, unclear. Something is unclear 하면 불분명한. 그 얘기는요. clear 하다는 거, obvious 하다는 것은 또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다.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You don't make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0: You never make.
1: You never.
0: Study plan.
1: 네, never가 딱 느껴도 don't보다 더
0: 강력해요.
1: 네. 강력해요. So 절대 아니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지만요. 이 never이라고 하는 건 don't, doesn't랑 관련이 없어요. 걔랑 다른 애예요.
0: 네.
1: 얘는 주어, 동사, 매치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on't나 doesn't 나오면 그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0: 동사 원형.
1: 원형이 와야 되죠.
0: Yes.
1: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never는 안 그래요.
0: 오.
1: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쉬워요. He 만약에 doesn't를 쓰면
0: 예.
1: he doesn't lie. 맞죠?
0: 맞죠?
1: 동사 원형 써야 돼요.
0: 네.
1: he doesn't lie. 하지만 never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0: 아, 틀려요?
1: 어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he never lies로
0: lies.
1: 그냥 놔둬야 됩니다.
0: 3인칭이기 때문에 s를 붙여야 되는군요.
1: Yes. So never가 없어도 말이 돼야 돼요.
0: 오.
1: he lies.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0: You never calls me.
1: 어, calls? you인데요?
0: You never,
1: never
0: calls
1: call me. Call me.
0: Call me.
1: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죠.
0: 아, 그쵸.
1: Right?
0: You never call me네요.
1: You never call
0: yes.
1: me입니다. 자, 3인칭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0: Yeah.
1: 자, 그녀는 절대로 그녀의 전화를 answer 하지 않아.
0: She never answers the phone.
1: 어허, 자, 여기서는 answers죠.
0: 아,
1: 쉬잖아요, 쉬.
0: 또 틀렸어요, 저?
1: 반대로 해버렸어요. 어, 지금, hold on. Right. You never call me.
0: 네.
1: 그렇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3인칭도 아닌데요.
0: 유니까.
1: 근데 여기서는 she never answers. 얘 유지해야 된다는 거.
0: 아.
1: 네. You know, 이해됩니다.
0: 네.
1: 이거는 오래 걸려요.
0: 그쵸, 그쵸.
1: 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never call me.
0: You never call me.
1: She never answers her phone.
0: She never answers her phone.
1: Alright.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면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들켰네. 나 완전 피야.
0: 오, you got me. 너 완전 뭐가 이렇게 탁 했어요.
1: 탁 했어요.
0: 네, 다 탠 거예요.
1: 아, 알겠습니다.
0: I'm a 완전 피.
1: 그냥 피도 아니에요?
0: 오, 완전 피? 완전. 완전. 완전 힌트가 되는데 완전이니까 퍼펙트예요.
1: 완전 퍼펙트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0: 저 퍼펙트 매니아예요.
1: 아, 퍼펙트 매니아군요. 오케이. 자, 만드지 보겠습니다. Oh, you got me. I'm a perfect P.
0: Yeah.
1: Uh-huh. Alright. 자, 근데 뭐 퍼펙트 써도 틀리진 않다고 보는데 뭔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끝내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0: 네.
1: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진한 색깔 피다.
0: 네.
1: 정말 그런 정도 피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0: 예, 예.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0: 네.
1: 예외가 없다라는 느낌.
0: 음흠.
1: 초록.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0: 네.
1: So total in the flabless total. 이렇게 리를 비슷하게 발음하면 되겠고요.
0: 네.
1: 참고로 complete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0: So,
1: oh, totally. 부사로 쓸 때도요. completely. 거의
0: 네.
1: 비슷해요. 그쵸? Alright. 자, 요거 있잖아요. 넌 날 겟했네. 이 얘기는
0: 네.
1: 뭐냐면 너가 날 잡아냈다는 얘기예요.
0: 그쵸.
1: 네, 너가 날 잡아줘서 You got me. 이러면 너, 나 이렇게 잡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딱 걸린 거예요.
0: 네.
1: Alright. So, 들켰네. 뭐, 딱 걸렸네. 이런 식으로 쓸 때 You got me.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딱 걸렸네. 나 채소들 안 좋아하는데.
0: 어.
1: 자, 일단은 너 딱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0: 너가 딱 걸렸어?
1: 아, 너가 나를 딱 잡아낸 네. 거예요.
0: You got me.
1: You got me. 그러면서 나는 채소들 짧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채소들?
0: Vegetables.
1: Veggies.
0: 짧게 veggies.
1: 하면은. 그러면 나 채소들 안 좋아해.
0: I don't like veggies.
1: 어,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이렇게
0: yes.
1: 쓴다든가.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딱 걸렸네. 나 fried chicken 사랑해.
0: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1: Yeah. 이거는 뭐 뭔가 제가 먼저 Oh, you love fried chicken, don't you? 이렇게
0: 네.
1: 했을 때 아, you got me.
0: You got me.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you guys.
0: 네.
1: Oh,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0: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1: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1: Okay.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0: 전형적인 피아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될지 굉장히
1: 전형적인
0: 토롤과 비슷합니다. 근데
1: 그래요?
0: 이거는 예외 없이 피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슬랭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몇번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1: 그래요?
0: 전형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이거는 전형적이니까
0: 모르겠으면 전형적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아,
1: 몰라요.
0: 예습니다.
1: 진짜 모르겠어요.
0: 자, 이거는 교과서 혹은 교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extbook이라는 단어를
1: 텍스트북.
0: 쓰게 됩니다.
1: 아,
0: 이거는 제가
1: 네네.
0: 사실 조만간에 또 딥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
1: 예.
0: 정도 알고 계시면 아, 교과서 같이 딱 전형적이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 네.
0: 읽어볼게요. You got me. I'm a total P.
1: You got me. I'm a total P.
0: 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 MBTI P로 끝나지?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네. 자, in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1: 네.
0: 번째 미션은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2: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첫 번째는요. and in 철자.
1: 으흠.
0: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돼요. 크게, 크게. 자, 그 단어는 B로 끝나.
1: The world ends in B.
0: 오, 좋아요. 자,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ends in J.
0: 그죠? His MBTI ends in J.
1: Yes.
0: 너 MBTI B로 끝나지? 마지막에 right 해주면서.
1: 야, P로
0: 아,
1: 끝나지?
0: P요, P요.
1: 네. Your MBTI ends in P, right?
0: 오케이.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 ends in B. His MBTI ends in J. Your MBTI ends in P, right? Alright, 다음은요. Never.
1: 오.
0: 절대 아니다라는 거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1: You never call me.
0: 자,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Study plan 절대 안 만들잖아.
1: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절대 전화 안 받아.
1: Oh, she never answers
0: Her
1: her phone.
0: phone.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You never call me. You never make a study plan. She never answers her phone.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3: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4: You got me. I'm a total P.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0: MBTI ends in P, right?
1: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You got me. I'm a total P. Wow.
2: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라는 문장이었죠. The hat belongs to my friend.
2: belong to. 누구에게 속해 있다. 결국엔 누구 것이다. 맞죠? 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and in 철자. 그럼 철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 성은 K로 끝나. 내 성은 K로 끝나. 저 같은 경우는 백신데 그게 진짜 K로 끝나거든요. 스펠링이.
0: 아, 그쵸.
2: 그래서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좋습니다. 자, 영작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하는 연습, 액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0: 네.
2: 꼭 지켜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어의 저학자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es, we are going to the office. 네, 직장. We are going to the 사무실. And we're going to speak some English. That's right. So, we want to learn business English. Business English를 꼭 business English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You can use these patterns and phrases in other situations. But we are going to focus on office English. So,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죄송하지만 그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 기다리시겠어요?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네, 기다릴게요. Yes, please. I'll hold. Great. 좋습니다.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어?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어?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All right, let's find out. Okay, so we have a dialogue today, and the situation, of course, is 통화 중. Okay, so we're going to learn about how we can say it's busy, 통화 중입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All of these things. Let's look at the dialogue. Assistant says,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통화 중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보통 busy 할 때 바쁘다. Like I'm busy. I'm so busy. 네, 바쁘다. 정신이 없어. 뭐 이렇게 할 때 busy 하지만 이 통화 중이에요. 그럴 때도 이 busy를 씁니다. So his line is busy. 폰이 아니라 his line is busy. So, 죄송하지만 그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통화 중이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보죠. 뭐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나중에 전화하시겠어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죠. So, in this case, would you like to hold. So our key phrase for today is hold. 자, hold는 뭐 다양한 정말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hold는 뭐 앉다 뭐 잡다 뭐 그러지만 여기에서는 기다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기다리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hold? 근데 뭐 would you like to wait?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That wait 하면은 뭐 나쁘지 뭐 완전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telephone English에서는 hold를 꼭 기억해 주세요. Alright, so John Lee says yes, please. I'll hold. 네, 기다리겠어요. 저 I will hold. So we're using this as a verb. And then the assistant says great. 네, 좋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So, 자, 여기에서 생각도 못했죠.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자, he will get your phone call.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요? So this is why 바로 출근 영어에서는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So he'll be with you means he will take your call. In a moment means very soon. Okay, so that is our key sentence for today. So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Let's look at the whole main dialogue and we'll talk more about these expressions.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Yes, please. I'll hold. Great.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All right, let's look at some expressions in detail. Here we go. Here is the key phrase for today. 자, hold, and we're talking about the phone. 자, hold는 이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다리는 거죠. So, especially with the phone. So, please hold the line. 자, 통화하시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Pleas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날씨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약간 예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날씨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going to be 하고 나서 날씨 형용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날씨가 이제 화창해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weather forecast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일기를, 이제 일기 예보를 보고 오늘 이따가 날씨 이제 화창해진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여러분 It is going to be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It is 날씨 형용사입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쵸? 날씨 형용사를 넣어주시면은 지금 날씨가 어떻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is은요, the weather, 요거를 is로 줄여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the weather is 날씨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면 날씨가 어떠어떠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is로 많이 줄여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날씨가 어떠어떠해질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에서 많이 공부했었던 be going to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게 바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형용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going to be가 된다라는 거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날씨 형용사 자리에 다양한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날씨가 이제 앞으로 어떠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날씨가 이제 화창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화창한 날씨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었죠? 그쵸? sunny day라는 거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sunny. 이런 것들이 바로 그쵸? 날씨가 화창하다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sun이라는 명사에 ny가 붙으면서 그래서 sunny, 화창한이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it is going to be sunny. 날씨가 이제 곧 화창해질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sunn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sunny. 라고 얘기를 해서 날씨가 화창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느낌보다 쌀쌀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이라는 거를요 명사로 ch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쌀쌀한이라는 형용사를 바로 chill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t is going to be chill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날씨가 좀 쌀쌀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it is going to be chilly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chill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chilly. 라고 얘기를 해서 날씨가 이제 쌀쌀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chilly라는 거, 쌀쌀한이라는 날씨 형용사 넣어서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날씨가 흐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날씨가 흐린 거는요 되게 구름이 껴있어서 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은 cloud고요. 그 뒤에 y를 붙이면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흐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going to be cloudy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날씨가 흐려질 거예요. 시작! It is going to be cloud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cloudy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cloudy라는 거 흐린이라는 날씨 형용사 넣어서 또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in이라는 명사 뒤에요. 비 뒤에 y를 붙여주시면 비가 내리는 이라는 날씨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거예요.

0: 바로 It is going to be rain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이제 내릴 거예요. It is going to be rain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It is going to rain으로 여러분이 쓰셔도 될 수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비가 내리는 이라는 형용사 rainy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얘기를 해서 비가 내릴 거예요 라는 표현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 형용사는요, 대개 그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 뒤에 why 혹은 그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why를 붙여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그게 날씨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제 어떠어떠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going to be chilly. It is going to be chilly. It is going to be cloudy. It is going to be cloudy. It is going to be rainy. It is going to be rainy.
0: 우리가 이 문장 배웠었네요. 날씨가 화창할 거예요 라는 표현 끝이요. 바로 It is going to be sunny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날씨가 화창해질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질문을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를요. 질문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Is it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t is가 is로 바뀌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좀 헷갈린다 라고 하면 살짝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평서문 뒤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됩니다. 회화에서는요. It is going to be sunny? 이렇게 물어보시면 날씨가 화창해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s it going to be sunny?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돼요. 이번 기회에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s it going to be sunny? 라고 얘기를 해서 It is going to be와 Is it going to be? 이 질문 바꾸는 거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비가 내릴 거예요 라는 거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날씨라는 거는요. 되게 오전, 오후 혹은 저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간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후에는요 비가 내린대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오후에 라는 거를 여러분이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후에는요 바로 in the afternoon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침에는요 in the morning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녁은요 in the evening 이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밤에는 at night으로 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후에 비가 내린대요. 가보죠.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in the afternoon 이라고 시간대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날씨가 어떠어떠해진대요 라고 얘기를 해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 형용사는 뒤에 그렇죠. Y를 붙여서 많이들 얘기를 한다 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0-minute English, your happy moment.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딱 한 문장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문장으로 나의 마음도 바뀔 수 있고 나의, 그렇죠, 행복 에너지도 바뀔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항상 상황 설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사지를 받으러 뭐 타이 마사지건 아니면 뭐 한국식 마사지건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그걸 받고 났더니 이쪽이 원래 아픈데 그쪽은 괜찮은데 반대쪽이 또 결리네 아니면 그냥 아픈 데가 없어서 받았는데 어디가 결리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지 막 그 생각하지 말고요. 출발점은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바로 포인트죠. 그래서 나는 모르고 있는데 원래 다들 그런 거냐고 이렇게 묻고 싶으실 때 쓸 수 있는 표현 영어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m I supposed to예요. 근데 빨리 들으면 am I supposed to? 발음은 ed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ed가 있다는 거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구어체에서도 원어민도 가끔 틀리는 궁금해하는 예, 그런 또 포인트이기도 하니까 왜 발음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am I supposed to 뒤에 동작이 나온다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Let's go and try it out. 오케이,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뭐뭐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거냐고를 네 번 연습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거기서 아 이건 쉽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얘는 숙제구나 얘는 그렇죠 뭐 쌤들이 얘기해 주니까 그냥 저봐 받아 적고 내가 외워야 되는 거구나 벌써 마음가짐 차이에서요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야가 네 개가 나와 있고 아파서 쑤신다 치워야 한다 먼저 전화한다 여드름을 짜다 중간에 이건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60%, 70%는 70%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원래 아파서 쑤시는 거야? 그러면 아파서 쑤시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그 다음에 뒤에 결리는 아픈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sore라고 합니다. S-O-R-E. 자,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sore? 그렇죠? 되게 쉽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렇게 아픈 거. sore. 그렇죠? 물론 am I supposed to have some pain in the back? 뭐 in my stomach. 그렇죠? on the shoulder. 뭐 이런 식으로 in my shoulder 다 안쪽이 아프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결려야 되는 거야. 난 뜻으로 have pain을 써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바로 단어가 be sore. sore가 그냥 아픈이고요. be는 아픈 상태이다 라는 뜻이죠. Am I supposed to be sore? 자, 이거 원래 치워야 되는 거야? 치우다? clean. 되게 쉽잖아요. Am I supposed to clean this? 완전 치우다? clean up this. 쓰셔도 되겠고요. 먼저 전화해야 되는 거야, 그 남자한테.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간단하죠? So,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맨 마지막에, 원래 여드름 이거 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짜다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거기 여드름 나온 걸 탁 터트리는 거잖아. 아이고 생각만 해도 좀 그렇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터트리는 거 어려운 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콘을 터트리면 뭐가 돼요? 팝콘이 되잖아요. 그래서 팝이 이런 소리가 나는 걸 다 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m I supposed to pop my pimples? P-I-M-P-L-E가 여드름이고요. 여러 개니까 pimple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네 가지를 했는데 요거 한번 가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Your turn과 함께 원래 아파서 쑤시는 거야? 장면 연상이 중요해요. Your turn!

Am I supposed to be sore? 됐죠? 자, 이거 원래 치워야 되는 거야. Your turn. 예, yeah. Am I supposed to clean this? 됐죠? 발음은 clean this도 좋고 clean this도 좋아요. 세 번째, 내가 그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걔가 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Your turn. 맞습니다.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됐죠? 맨 마지막에 여드름 짜야 되는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Am I supposed to pop my pimples? 그래서 P-I-M-P-L-E가 여드름이고요. P만 바꿔서 D-I-M-P-L-E, dimple. 그러면은 이건 보조개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Step 2. 자,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결리는 거야. 영어로 뭐라 할까요? 타났잖아요. Am I supposed to be sore? 결리는 거야. 그런데 뭐 한 후에요? After, 그 다음에 뒤에 getting a massage. 하시면 돼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하고 물어보는 거겠죠. 발음 주의하세요, 이거. 메시지 그러면은 전달하는 메시지고요. 예, 그 다음에 전달 사항인 거죠. 얘는 massage예요. massage. 발음은 두 가지입니다. massage 하셔도 되고 massage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massage를 더 선호하고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마사지 한번 받으면 결려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는요. 원래 배꼽에 있는 때 청소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렸을 때 진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때라고 생각했잖아요. 원래 때가 아닌데. 그래서 Am I supposed to clean까지는 똑같아요. 아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배꼽에 있는 때 얼굴 생각하지 말고 배꼽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y belly button 이렇게 쓰시면 전체가 정리가 되니까. 자, 맨 마지막에 내가 탐한테 먼저 전화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나왔죠? Am I supposed to call Tom first? 그렇죠? Call Tom first. 그 다음에 and apologize 나오겠네요. And apologize first. 해서 apologize까지요. 자, 그렇다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부담되시면 나머지 건 throw them away. Okay? But go and keep this two times.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이렇게 결리는 거야, 어디가? 이랬더니, 어? 내가 알기에는 안 그런데?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이라고 했더니 반응은 뭐예요? 어? 내가 아는 바로는 안 그래. It's not that I know of. 줄여서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아시겠죠? 이 표현도 한번 내가 알기에는 안 그런데란 뜻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 반복해서 여러분 많이 또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come, right? ebse.co.kr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위 분들하고도 링크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0: go.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엔 독이 있습니다. 독은 식물도 만들고 곰팡이도 만들고 세균도 만들고 바다의 플랑크톤도 만듭니다. 식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소가 와서 뜯어먹죠. 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그런데 식물은 다리가 없어요.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화학 무기를 만드는 거죠. 동물이 싫어하는 맛을 만들기도 하고 소화를 방해하는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심하면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 그럼 독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처리할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낭콩입니다. 콩은 왜 삶아서 먹을까요? 딱딱하니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붉은 강낭콩에는 PHA라고 하는 렉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을 충분히 익히지 않은 채 많이 먹으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렉틴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구조가 변하고 성질이 변합니다. 투명한 달걀 흰자가 열을 받으면 하얗게 굳죠. 그리고 성질이 바뀌잖아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망가지고 그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강낭콩의 렉틴의 독성도 높은 온도에서 충분히 가열하면 활성을 잃고 괜찮습니다. 그냥 단백질입니다. 영양소죠. 그러니까 마른 강낭콩은 충분히 불린 뒤에 물에서 팔팔 끓여서 완전히 익혀 드셔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고사리입니다. 명절이면 빠지지 않죠. 그런데 산에 가서 어린 고사리가 아주 연하고 맛있어 보인다고 바로 뜯어와서 먹으면 안 됩니다. 고사리 속에는 파타킬로사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고사리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타킬로사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은 DNA 손상과 암을 일으키는 독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고사리를 지속적으로 많이 먹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화학 구조도 모르면서 참 훌륭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고사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삶고 말리고 그리고 또 삶고 우려내서 먹죠. 이게 그냥 고사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파타킬로사이드는 이렇게 가열하고 물에 우리는 과정 속에서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사리를 먹을 때는 절대로 생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삶고 우려서 먹는다. 전통 조리법 속에 화학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개를 보겠습니다. 홍합, 굴, 바지락 같은 패류는 바닷속에 있는 작은 플랑크톤을 걸러먹습니다. 그런데 적조가 생기는 시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독소를 만드는 플랑크톤이 물속에 많을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조개 몸속에 독소가 많이 쌓이겠죠. 대표적인 조개 독소가 삭시톡신이라는 건데 이 독은 신경세포의 나트륨 통로를 막아서 심한 경우에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삭시톡신을 비롯한 이런 폐류 독소는 일반적인 조리나 냉동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닷가에 조개가 잔뜩 보인다고 함부로 채취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연산이라고 안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류 독소는 냄새를 맡아도 모르고 맛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잘 모를 때는 안 먹는 것이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자를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라고 말씀드렸죠. 감자가 빛을 받아 초록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많이 나면 솔라닌 같은 독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싹이 아주 조금 났다면 싹과 주변 부분을 넉넉하게 도려내고 먹으면 되죠. 근데 감자 전체가 심하게 초록색이고 싹이 사방팔방으로 났다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 고기로 가보겠습니다. 스테이크용 통고기에 세균이 묻었다고 해봅시다. 세균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표면에 있겠죠. 그래서 표면을 충분히 가열하면 식품 중독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에 있는 세균들이 고기 전체에 골고루 섞이죠. 세균 입장에는 아주 훌륭한 공짜 이사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패티나 떡갈비처럼 다진 고기는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어야 됩니다. 소고기 다짐육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가 약 71도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익혀서 먹는 것이 안전하고요. 닭고기는 더 높아야 돼요. 약 74도까지 충분히 익혀야 안전합니다. 겉이 갈색으로 변했다고 안까지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안전합니다. 생선은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자 오메가3의 아주 좋은 공급원이라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이런 생선의 경우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화력 발전을 하는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이런 연기에는 수은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은은 생명체에서 움직여갈 수가 있는데요. 플랑크톤에서 작은 생선으로 그 다음에 이 작은 생선은 먹이사슬을 타고 큰 생선까지 움직여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참치, 삼치, 새치 이런 큰 생선들은 몸속에 수은 농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수은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포식자 생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자주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수은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효소 구조를 파괴를 할 수가 있어요. 변형을 시키고 효소 작용이 제대로 안 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고등어, 국민 생선이라고 부르죠. 이런 작은 생선들은 많은 경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치, 새치, 참치 이런 것들은 매일 먹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 캔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세 캔 이상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서 만든 통조림 뚜껑이 부풀어 있거나 음식물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을 보면 될까요? 그랬다가는 실제 보툴륨 독소 중독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보존식품은 맛을 보지 말고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툴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는 절대로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에는 아주 드물게 남아 보툴륨군에 포자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성인의 장에서는 이 포자가 들어와도 문제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아직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는 이 포자가 발화해서 보툴륨균이 많이 생기고 독소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12개월 미만 아기에게는 꿀을 주지 않습니다. 외우세요. 자녀나 손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천연꿀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천연이라고 독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연과 안전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음식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어와 복숭아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게와 감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시금치와 두부를 같이 먹으면 돌이 생긴다. 이런 음식 궁합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낭설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두 가지가 만나서 갑자기 독극물로 변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음식과 약의 궁합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자몽이에요. 자몽은 비타민도 미네랄도 많은 아주 좋은 과일이죠. 주스로 마시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자몽 주스가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 약의 일부가 장과 간에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근데 자몽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이런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이나 간에서 분해되어야 할 약이 분해되지를 않고 더 많이 혈액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자몽이나 다른 과일 주스 때문에 어떤 약은 몸에 흡수가 덜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내가 먹는 약이 자몽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아닌지 약사에게 확인해

0: 확인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약은 물로만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도 화학 물질이고 음식도 화학 물질입니다. 몸 속에서 둘이 만나면 당연히 서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서 이런 물질들을 우리 몸 속에 넣어서 우리 몸을 화학 반응기로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낭콩은 생으로 먹지 않고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완전히 익혀 먹도록 하세요. 둘째, 고사리는 삶고 물에 우려서 독성 물질을 줄여야 됩니다. 고사리에 들어있는 포타킬로사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먹지 않는 방법입니다. 셋째, 폐류 독소는 끓인다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폐류를 얻었는지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절대로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 심하게 싹이 나고 초록색으로 변했거나 쓴 감자는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진 고기를 속까지 충분히 익혀줘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들어있는 병원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돌이 되지 않는 아기에게는 꿀을 먹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꿀 속에 혹시나 보톨리눔 균이 있으면 아이가 건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근거 없는 음식 궁합보다 실제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40대 이후 생기는 불쾌한 체취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English.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